0: 방송 가족 여러분, 4부와 5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샬롬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오늘 부산 극동방송에 1년에 딱 한 번 있는 큰 잔칫날 아니겠습니까? 전파송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저희가 새벽 6시부터 무려 4부 이제 진행 들어갑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1: 네, 예수님께서 이제 모이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 있잖아요. 예, 마르다는 준비하고 손 대접할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는데요. 약간 그런 마음, 그러나 또 귀한 하나님의 잔치 또 날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과 함께 왔습니다.
0: 네, 오늘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으로 새벽 1인 시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 아멘.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극동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0: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함께 전파선교사로 동역하시면 되겠는데요. 목사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란 무엇입니까?
1: 네, 극동방송이 이제 복음방송으로 출발을 하면서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나 했죠.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런데 방송이 또 재정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광고 수익을 포기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방송을 만들어 가기로 이제 각오를 했죠. 그래서 극동 방송은 광고 수익 대신에 오직 성도 여러분의 방송가족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1분 방송 제작하는데 그래도 한 만 원 정도 제작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한 달에 만 원 후원하시고 또 1분의 방송을 책임지시는 바로 청취자분들을 우리가 전파 선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전파 선교사로 오늘 동역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그렇죠?
1: 네, 오늘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라고 제가 선포했는데 오늘은 오병이어 헌금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독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계좌에 50만 원으로 오병이어 헌금에 섬김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일시금으로 작정하셔서 나누어 헌금하셔도 좋고요.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면 2분의 1 혹은 5분의 1 혹은 10분의 1로 분할해서 아무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기쁘게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오늘 빈들의 기적을 바라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또 동역을 기대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지난해 딱 이 즈음에 했고요. 딱 1년 만에 이 방송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난 1년간 누군가의 후원과 섬김으로 이 방송이 경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 바통을 이어 달리기를 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시면서 오늘 방송이 귀에 들리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데 어떤 부르심이냐? 물질을 심어서 하늘 계좌에 남길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부산의 복음화를 확장시키고 또 북녘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일, 상업광고 없이 오직 24시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 걸음을 내디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후원을 하시고 극동방송은 24시간 쉬지 않고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이 생기고 부산 지역의 복음화율이 무려 2.5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부산 교계 모두가 임모와 해주시는 칭찬인데요. 여러분이 이 칭찬을 땅에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께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면서 상상하시면서 오병이어의 헌금을 심으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계좌 50만 원이지만 여러분 일시 헌금으로 하실 수 있고 분할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기적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2: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 헌금 한 구자는 50만 원, 분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전화주실 분은 0551-759-6000번 0551-759-6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파선교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오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리며 생방송 이후 40일 동안 매일 말씀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9월 4일 금요일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0: 복음은 누군가의 작은 순종을 통해 더 멀리 전해집니다.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전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에 함께해 주세요.
1: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기적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하실 분들은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동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의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2: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거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을 함께 또 강조하겠지만 그러나 오병이어를 떠올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이 사건, 이 기적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예, 그 길에 우리가 동력으로 참여한다는 거.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또 거기 모여있는 또 아픈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 때문에 시작했다는 걸 오늘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생명들,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 정말 하늘로부터 동아줄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 구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비력해 봅니다.
1: 복음이 없어 곤고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빈들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겠죠.
2: 네,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아주 불쌍히 여기시다. 내부의 장기가 마치 찢어지고 아픈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어딘지 예수님께 주로 쓰이죠. 그게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측은하게 불쌍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내 가족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정말 아픈 사람들, 이분은 진짜 구원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이 방송에 참여하시면 아마 또 주님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도 꼭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1: 한 계좌 50만 원 일시 헌금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나누어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시고 여러분 오늘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시는데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놓은 작은 아이의 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려 12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라면 네 가진 것 나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니? 라고 하면 우리가 적은 것, 많은 것, 무엇이든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드려야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기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복음서 모두에 이 어린아이 도시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0: 여러분들 오늘 전파 선교사로 등록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계좌 10,000원, 20,000원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은 특별한 컨셉트로 특별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심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적 헌금을 한 구자 50만원 심어주실 때 저는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여러분들 일일이 보내주신 헌금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1: 네.
0: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정말 뜨겁게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 헌금 한 구자 두 구자 심으실 때 아이들의 기도 제목도 좋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기도 제목 좋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자녀의 취업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이 기적을 바랍니다. 제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큰 관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심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제가 2시간 4부 5부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함께 주셔서 심어주시면 여러분 축복기도하면서 일일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기적헌금 심어주시면 말씀 키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키링 받으시면 여러분 아이들 가방에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함께 동역하시면서 한 구자 50만 원의 기적 오병이어 헌금에 동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모두 함께 감당해 내기를 기도합니다.

0: 네, 오늘 기적과 같은 역사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후원하시면서 저는 축제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1: 네. 우리 오병이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거저 받으시는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 들려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2위의 선교대국이 되었고 또 뭐 혹자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만 보인다고 할 정도로 곳곳에 교회가 서게 된 이 모든 일의 근조에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나누었던 어린아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 하나님의 기적에는 우리가 유형적으로 또 무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시간이 한참 지나야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일도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오병이어의 사건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않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도 샬롬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지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샵0933 단문 50원, 한구자 50만원, 전파선교사 헌금 심어주시는데 일시불 헌금도 가능하지만 나누어서 헌금해 주실 수 있습니다.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동역해 주시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기적 헌금 한 구자씩 심어주시는 분 10분에게 허니듀 멜론을 선물을 일단 해드리면서 출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철 과일을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아마 지금 해야지 말아야지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헌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자 50만원. 제철 가장 달달한 멜론을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탁 10분에게 기적헌금 심어주시는 분에게 제가 깜짝 이벤트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오시면 접수가 가능해요. 자, 샵0933 단문 50원 문자 메시지로 기적이라고 남기시고 한 계좌 50만원입니다. 분할해서 납입이 가능해요. 만원씩 50개월 할게요. 2만원씩 할게요. 좋습니다. 5만원씩 10만원씩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전파선교사 헌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기다려볼게요. 자, 벌써 두 분. 자, 이렇게 우리 오늘도 샬롬 가족 여러분들께서 즉시로 반응을 해주고 계신데요. 8314님 기적 한 구자 오셨죠?
1: 네, 3123님도 기적
0: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잔치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한 번에 헌금해 주셔도 좋고 나누어서 분할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힘있게 헌신해 보겠어요. 기적 헌금 두 구자 하겠습니다. 세 구자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파선교사 위원장님은 20구자를 심어주셨는데요.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적의 주인 공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허니듀 멜론 10분 지금부터 선착순이니까요. 지금 두 분 벌써 받아가셨고 그냥 헌금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전파선교사로 동역하고 또 극동방송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시면서 또 물질도 심고 맛있는 과일도 선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0933 단문 50원 문자 메시지로 기적 두 글자를 지금 남기시고 후원해 보시죠.

0: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 우리 0752님 문자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인사드렸는데요. 기적 아들 문찬현 이름으로 심습니다. 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침 방송을 진행한 장영회 PD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0: 와, 우리 장영회 PD님.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네. 바로 즉시 짧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1: 네, 하나님 우리 문찬현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늘 방송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영희 PD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신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의 작은 정성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과 또 모든 가정의 또한 모든 가족들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로 심으며 나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목사님, 하늘나라에 좀먹지 않고 동록도 없는 하늘 주머니에 물질을 심으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지혜인데 우리가 지갑을 들고 다니죠. 집에 아마 금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누구나 또 은행에 또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0: 네.
1: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넣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하늘의 보물 창고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범생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분명히 그 하늘 보물 창고에 우리의 영적인 재물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0: 하늘 보물 창고에 여러분 지금 적립할 기회가 있습니다. 한 계좌 50만원, 그냥 여러분 심고 나셔서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오늘은 기도 제목과 함께 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일이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으셨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콜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먹고 남음이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경험하시겠습니까?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 제가 경험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믿음의 도시락을 드립니다. 여러분 50만 원이라고 한 헌금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반응해보는 거예요. 일시불로 하셔도 되고 나누어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지금 보내주세요. 샵 0933 단문 50원, 한계좌 50만 원 기적 헌금 심으시고 오늘 기도로 축복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리는 순간 저희가 허니두 멜론 받으실 분 지금 차곡차곡 들어오고 계신데 87세 어르신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806님입니다.
1: 네, 기적 87세입니다. 문자도 잘하시고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한 구좌 분할 납부 원합니다. 자녀 손자 모두 기적 넘어 하나님 만나고 기쁜 뜻 따라 살아가는 가족 되길 원합니다. 아멘.
0: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죠.
1: 아유, 이 어르신 내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7세 되신 어르신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고 이제 자녀 손자 모두 기적 넘어 하나님 만나고 기쁜 뜻 따라 살아가는 가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구좌 분할 납부를 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0: 아멘.
1: 더 아름답게 보람있게 행복있게 살게 하시고 그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그를 드리는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가족들 자손들이 이 어르신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잘 계승하고 더 발전되고 더 승화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원을 꼭 기억하셔서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여러분 지금 하늘 계좌에 적립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0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세상의 은행을 찾고 계좌를 만듭니다. 요즘 주식 안 하시는 분이 없죠. 하지만 세상 은행은요 불안정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심는 것은 우리 기대만큼 그토록 안전하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가장 확실한 영적 이자가 부는 계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파를 보내는 하늘 계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 계좌에 심으시는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좌를 땅에 심지 않고 하늘에 심는 여러분을 모른 채 하실까요? 이 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상업 광고 없이 지난 19년 동안 부산 땅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광고 없이 이 방송을 어떻게 경영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전파 선교사들의 바통 터치와 릴레이가 있었어요. 지난 19년 동안 부산 극동 방송에서는 단 1초의 상업 광고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이 방송이 빚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경영되어 왔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지요? 누군가의 물질의 헌신으로 여러분은 공짜 방송을 들으셨어요. 대구에 가니까요. 대구 운영위원장님이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빚 갚으세요. 여러분, 빚 갚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공짜로 방송 들으셨지요? 누군가의 헌신과 피눈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이 기적의 역사를 맛보십시오. 오늘 하늘 계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건물에,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깝지요.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지난 1년간 여러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지난 상반기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몇 명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극동방송과 쉬지 않고 24시간 오직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바로 그 하늘 계좌가 오늘 열려 있습니다. 한 계좌는 50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쩌면 시험할 수도 있는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고 손을 들어보세요. 50만원 한 계좌, 난 한 번에 헌금할 수 있으니까 두 계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두 구좌, 세 구좌, 네 구좌. 우리 서인교 위원장님처럼 20구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요, 저는 50개월로 만원씩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2만원씩 할게요. 5만원씩 할게요. 10만원씩 할게요. 한 구좌 50만원으로 기적 헌금을 심으시고 하늘 계좌에 오늘 여러분 믿음을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지 잊어버리시는지 오늘 시험해 보십시오. 심으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오늘 홍석진 목사님과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열심히 성경 공부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면 뭐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우리 야고보서 공부했잖아요. 믿음으로 행함을 여러분 보일 때가 왔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한 계좌는 50만원, 얼마든지 나누어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구좌 50만원 기적 헌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계좌에 지금 적립하십시오. 전화하실 분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50만 원 기적 헌금으로 영혼도 구원하고 극동방송과 함께 오직 24시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댁내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가져오세요. 캐캐 묵은 홀에 쌓여 먼지가 가득 앉은 30년 된 40년 된 50년 된 기도 제목 다 갖고 오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하늘 계좌에 적립하시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한번 도전해봅시다. 여기 87세

0: 어르신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샵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 두 글자 남겨주시고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지금 전화주실 수 있습니다. 3123님이 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아버지 저희 남편 김유광 예수님 만나기 전 서울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자금으로 너무 힘들고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남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3 자녀 김보민 좋은 점수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분할 납부하겠습니다. 보내주셨어요.
0: 네, 법적인 문제 앞에 계시니까 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렇죠?
1: 네.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정 다툼도 있고 자녀 또 대학 진학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0: 아멘.
1: 이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영혼 구원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입니까? 이를 위하여 작은 도시락을 내놓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가정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0: 아멘.
1: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으신 물질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쓰고 남음이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보세요. 믿음으로 심으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적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구자는 50만 원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오병이어 헌금 50만 원 심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051-759-6000번 759-6000번입니다. 극동방송 물질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저희가 목사님 상반기에 영남권 전도대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네. 그런데요. 저희가 복음버스를 많이 여러분께 광고했고 그 버스에 많은 분들과 함께 탑승해서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무려 1,503명이 이 대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1: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인데 물론 개교회가 또 복음 전파하는 사역 열심히 하는데 또 새생명 축제도 하고 전도잔치도 하고 종동은 주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또 이 방송국 사역이 또 의미가 있지요. 또 그것도 그거지만 믿지 않는 분들 많이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송이 계속 나가면서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또 이 방송을 듣잖아요. 그중에는 요즘 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믿음이 조금 연약해진 분들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극동방송, 복음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0: 네.
1: 그래서 극동방송 복음사역이 어디에 또 주로 활용이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 믿지 않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는 분들 중에도 그동안에 많이 쇠약해진 분들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생명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귀한 생명사역에 동참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0: 아멘. 한 계좌 50만 원. 여러분 지금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시고 오늘 오병이어 헌금 여러분 동역하시면서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샵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051-759-6000번 주시면 됩니다. 상반기 복음버스 제가 직접 타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버스 안에서 따님의 전도로 이 버스를 탑승하셨던 아버님의 버스 안에 현장음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숨 쉬어

0: 혹여 이 버스 안에 같이 타셨다 생각하고 이 아버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1: 예, 저는 13대조 할아버지 밑으로 약 570세대가 되는 사천 고성 종친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종친회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포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46년이나 종친회장을 하셨던 아버님이 대구 가는 복음버스 안에서 종친회장을 오늘부터 사표 쓰고 내일부터 교회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홍석주 목사님, 이분이 현재 교회를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2: 잘 다니고 계시겠죠?
0: 아주 잘 다니고 네. 계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주시는 물질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동방송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방송만 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 액팅을 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펼칩니다.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종친 회장님이 46년 만에 복음 버스 안에서 나 내일부터 교회 간다 선포하시고 내일부터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제가 딴 버스에서는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꼬마 친구랑 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랑 제가 점심 휴게 시간에도 점심 같이 먹고요, 내려오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어머니는요, 그날로 사직동교회 출석하고 계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심으시는 물질은 이렇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극동방송의 동역헌금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여러분 적금으로 넣어두실 수 있어요. 땅의 주식헌금으로, 주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활비로 쓰셔야 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변하는 세상의 경제, 불안한 미래 마음을 뺏기고 계신가요? 어디 투자할까? 나도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그런 고민하시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땅의 창고가 아니라 불타 없어질, 녹아서 사라질 이 땅의 창고가 아닌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하늘 계좌의 보물을 정립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한 구자 50만 원의 기적 헌금 샵 0933으로 심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같이 심으세요. 이 헌금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잡하고 얽혀있었던 바로 그 문제도 풀어갈 해법이 될 겁니다. 051-759-6000번, 759-6000번 전화주셔도 좋고요. 샵 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기적헌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 네.
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6655님입니다.
2: 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 일상이 기적임을 고백하는 믿음.
0: 아멘.
2: 일평생 은혜와 믿음 안에 살게 하소서.
0: 아멘.
2: 네. 정말 감동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네. 9861님은요.
2: 네. 부산극동방송 복음의 능력으로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고 작지만 한 구자 심었습니다. 힘내세요. 네,
0: 네.
2: 힘이 납니다.
0: 제가 시작하면서 제철과일 멜론 세트 10개. 10세트 여러분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 달콤한 메론 받으실 분 10분 뒷자리 지금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0752님, 8314님, 3123님, 2482님, 2806님, 7002님, 8898님, 3123님, 6655님, 9861님까지 달콤한 메론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오늘 심고 거두는 놀라운 법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계좌는 50만원,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존의 전파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0: 오늘은요, 기적헌금 한 구좌 여러분 한번 동역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오늘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소중한 분 한 분을 모셨는데 목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또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시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찬양.

0: 반갑습니다.
1: 네. 네. 박사님, 극동방송의 좋은 이유 어떤 것이 있으세요?
0: 아, 극동방송. 제가 방송 사역을 참 여러 방면으로 많이 했는데, 극동방송 사역한 이후로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현되는 곳, 이것이 극동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제가 작곡가로서 소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늘 느끼고 있지만, 세상에는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그 소음들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극동방송에서는 찬양과 말씀의 그 소리가 우리 영혼을 일깨우고 살리게 하는 그런 하늘의 멜로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언제나 기도하고 또 지역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군다나 어디서든지 24시간 틀면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아름다운 방송이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우리가 왜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해야 하는지 우리 박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네요. 왜 전파 선교사입니까?
0: 네.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지는 너무나 험악한 곳도 많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파 선교사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한 번에 엄청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이 전파 선교사가 일반 선교사와도 차이점. 일반 선교사들은 가서 한정된 지역 안에서 그 방송이나 또는 방송을 아닌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으로 하는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한정이 돼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엄청난 시대예요. 이 시대에 가장 확고하게,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파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1: 네, 사실 우리 신영순 박사님이요, 목사님.
2: 네.
1: 2년 전에 저희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헌금을 무려 2천만 원을 약정하셔가지고.
2: 그러셨어요?
1: 매월 100만 원씩 20개월 헌금을 하셨어요.
2: 대단하십니다.
1: 박수 한번 보내요.
2: 네.
0: 저는 네. 2천만 원이든 2억이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헌금 만 원을 하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이게 비전이 없거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10원도 100원도 1000원도 아까운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그렇게 헌금을 뭐 2천만 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커요. 제가 아깝게
1: 커요.
0: 예, 커요. 네. 엄청 커요.
1: 매달 저는, 100만 원씩 20개월을
0: 네,
1: 하셨어요.
0: 저는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저축을 해가지고 이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매달 네. 이렇게 했거든요. 한 달 제가 빠뜨린 적이 있어갖고 그 마지막 달에 한 달 더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축복으로 준비하신 것이다.
1: 아멘.
0: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에 대한 그 기도는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방송국에서 대신 하고 있잖아요.

0: 더군다나 저는 음악가예요. 음악은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기다가 아름다운 선율을 넣어서 감성으로 표현해서 보내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극동방송은 다른 방송하고 차이점이 뭐냐? 찬양이 늘 말씀을 넣은 찬양이 늘 흐른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무기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1: 아멘.
0: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정말 우리 박사님이요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적금 부어가면서 헌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대목이 우리 모두 가슴을 울리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쓰시려면 쓰실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새 찬송가 581장의 작곡가 신영순 박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대에 또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찬송가 작곡가를 여러분들 만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 박사님도 극동방송 하늘계좌에 무려 2천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한 달 어려워서 건너뛰고 21개월 차로 헌금을 하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권면의 말씀 주시죠.
0: 네, 북한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지상파 복음방송은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영향력이 크고 70주년을 맞고 또 우리 부산 극동방송도 오래됐는데요. 너무나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가서 전도합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 가서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있는데 우리는 후원금을 함으로써 전파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1: 아멘.
0: 얼마나 적당한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 현재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옥합을 향유에 들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지금 바로 결단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 옥합은 굉장히 비싼 값비싼 그런 향유지만 우리는 이 향유 하나하나를 옥합 속에 넣은 거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면서 뻗드린다면 아름다운 향기와 또 이 흘려보내는 기쁨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0: 네, 네. 본인이 다 느끼시라고 네, 옥합을 깨뜨리시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1: 아멘.
0: 말씀 있잖아요.
1: 아멘.
0: 저는 그렇게 제가 교수 생활할 때에 이랬어요. 학생들이 학점 좀 잘 주세요. 학점이 짜서 제가 이 과목을 신청할까 말까 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 말씀대로.
0: 네. 심은 대로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1: 아, 네.
0: 네.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1: 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신영순 박사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들 선물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드님이 유명한 그 백화점 입점된 브랜드 가방의 대표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방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무려 네. 몇 개나?
0: 네. 아마 시가로 5만 원에서 7만 원 상당인데요. 이뻐요. 네. 굉장히 네네. 이뻐요. 제가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디자인 전공이 있거든요.
1: 네네.
0: 디자인 회사 한 지가 10여 년 됐는데 매출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와. 인기가 많아요.
1: 오늘
0: 탤런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1: 그러니까 예뻐요. 오늘 기적 헌금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선물로
0: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40개를 갖고 왔습니다.
1: 그중에서 네. 지금부터 10개 가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 시간에 네. 저희가 사이사이 예쁜 니트 가방인데요. 이게 딱 접혀요. 아코디언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짐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실 때 넣어주셨다가 핸드폰하고 딱 카드 지갑하고 네.
0: 맞아요.
1: 딱 넣어야 돼.
0: 저도 오늘도
1: 딱.
0: 들고 왔어요. 조세벤스테이시 유명해요.
1: 네, 그래서 그 가방을 여러분께 선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지금부터 10분 딱 드릴 텐데요. 샵 0933 단문 50원 문자 메시지로 기적 헌금 동역해 주시면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선물 갖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딱 10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구자 50만 원의 기적 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10분 아까 허니두 멜론도 딱 10분 드렸거든요. 자 지금부터 가방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0: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우리 신현숨 박사님께서 이 북한에 가는 유일한 방송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극동방송은 북한 땅에서 들을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복음방송 아니겠습니까?
2: 네. 우리가 뭐 자주 나누지만은 우리 또 이탈 주민들 또 한국에 오셔서 간증하시는 것도 여러 분 들었죠. 아,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는 아 조금 찬송과 성경을 좀 천천히 불러주실 수 없냐. 우리가 다 써야 된다. 아, 난 그 얘기 얼마 전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정말 발달한 문명이기를 가지고 아, 뭐 스마트폰 늘 들여다보면서 쓸 일이 별로 없는데 그죠? 아, 거기는 찬송과 성경 우리가 아, 그 유일하게 듣고 또 받아 적을 수 있는 아, 그런 수단이 극동방송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참 제가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으시는 전파선교사 언급은요. 극동방송이 북녘으로 보내는 동력이 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지금도요. 제주에 있는 안테나는요. 이 밤 시간이 되면 일본어 또 중국어 그리고 심야 새벽 시간대는 북한 땅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녘 땅까지 복음 전하면 너무 행복하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앞당기기 위해 극동방송이 하고 있는 일. 저희가 창사 70주년이잖아요. 지난 70년간 오로지 북녘 땅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방송은 극동방송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극동방송과 동역하는 것이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에요. 하늘 계좌에 심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기적 헌금을 심으실 때에 샵 0933 단문 50원 한 계좌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남기시고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신다는 것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어떤 적금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한다 해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50만 원 한다고 해서 북의 복음을 누가 전해주나요?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하늘 계좌에 심으십시오. 샵 0933 단문 50원 기적이라고 남기시고 한 계좌에 50만 원 분할 헌금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심으시는 10분에게는 가방 선물을 해드릴 텐데요. 정말 예쁜 가방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북녘 땅의 복음이 정말 들릴까요?
3: 그런데 평양에 가셨을 때 목사님 방송 들었다는 분도 더러 계실 거예요?
4: 내가 직접 들었죠.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하느라고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보통항에서 낚시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나가다가 딱 서서 뭐 잡았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권 목사님이군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인사 한마디에 벌써 알아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참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 한마디에 한마디. 제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여기서 귀방송을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3: 복음을 듣고
4: 가슴을 듣고 듣습니다. 그거 듣고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언제 그래요? 이거 생명줄입니다.
5: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한 또 극동지역 유럽까지 전파가 나갈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극동국 방송이에요. 근데 제가 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과연 우리 이 방송을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팀에서 하나원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이 늘 같이 가던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그 저 아빠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맞다고 우리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라고. 최근에 탈북해가지고 온 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간증을 했대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창원이라는 데가 있냐고 물어보더래.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 설교를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기도 조그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서 이렇게 틈틈이 그 방송을 듣다가 우연치 않게 극동방송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신다니까요.

0: 네. 극동방송은 북녘에 울려 퍼지는 유일한 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기적헌금 심으시면요. 이 극동방송의 이 대북사역, 북한의 복음을 이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시는 건데요. 목사님,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 이 AM 안테나에 한 달 전기 요금이요. 3천만 원입니다.
1: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근데 극동방송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상업 광고 유치해서 방송국 운영할 수 있죠. 어쩌면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길을 다 마다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우리 대표부터 해서 모든 방송사 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이 복음 방송을 전파하는 일에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또 같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영적인 주주들이시죠. 영적인 주주들. 이 극동 방송의 영적인 주주들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난 70년 또 부산 극동 방송은 지난 19년 이 방송 사역을 상업 광고 없이 정말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1년 만에 돌아온 전파 선교사 특별 모집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병이어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한 계좌 50만원. 기존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도 마음껏 동역하실 수 있도록 일시 헌금입니다만, 여러분 나누어서 헌금해 주실 수 있습니다. 50만원 제가 한 번에 내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나누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51-759-6000 번 759-6000번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의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혜수 아나운서가 5부 함께하게 됐는데요. 고혜수 아나운서, 저희가 이번에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준비하면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죠.
2: 네, 맞습니다. 이 시간 한 고자, 귀한 한 고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오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40일 후에 9월 4일 금요일 여러분을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에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의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신 분께 말씀 도시락 키링과 함께 옹기장이 콘서트 초대권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0: 이 옹기장이 40주년 콘서트가 서울에서만 개최가 됐는데요. 무려 1,400석이 40분 안에 매진됐다고요.
2: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옹기장이 단원들, 부모님, 가족들도 못 들어갔다고 네. 들었는데요. 정말 이 콘서트를 저희가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헌금으로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만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한 분당 두 매씩 티켓을 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시길 바라고 오늘 또 헌금 심으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꼭 그 가족분들하고 함께 오셔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낭만적인 일인지 옹기장의 유려한 음색을 통해서 꼭 전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첫째 주 금요일 예정하고 있죠?
2: 네, 맞습니다.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0: 네.
2: 이 시간 생방송 이후에 40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 도시락 키링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이날 9월 4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말씀으로 극동 방송과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에서 함께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0: 이렇게 푸짐한 선물. 자, 지금 그리고요.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신 가방 선물 지금부터 선착순 10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 들어오셨는데요. 1753님 이렇게 주셨죠?
1: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이시군요. 50만 원 10개월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셨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저희 자원봉사자 직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5235님은요?
2: 네, 유주희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도 같이 보내주시면 오늘 홍석진 목사님께서 일일이도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가가호호 기도 제목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음성 함께 잠깐 들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삽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내 방에 와서 2천만 원 헌금을 할 텐데 어떠 할까요? 물어보더라고. 나더러 어떠 하라고 그러겠어? 극동방송 하라고 그러겠지? 권사님, 지금 논산훈련소 예배당을 짓는답니다. 거기 우리보다 더 필요합니다. 논산훈련소 예배당 짓는데 보내세요. 그래 보냈어. 나는 마음에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어느 여자 권사님이 5천만 원 헌금하더라.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 하나님 절대 애누리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고 사는 분이 아니야. 절대로. 내가 내 삽으로 하나님 사업에 퍼붓되면은 하나님이 돌아서서 하나님 삽으로 나한테 퍼부어. 누구 삽이 더 커? 하나님 삽이 더 커. 이건 누가 한 얘기냐고 할 같으면 R.G. 루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너 대학을 세우고 그 양반이 한 얘기요. 내가 내 삽으로 하나님의 사업에다 계속 퍼붓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삽으로 내 사업에다가 계속 퍼붓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 우리 수고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지.
0: 우리 삽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퍼부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삽으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 한번 반응해 보시겠어요? 오늘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2026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구자 50만 원의 귀한 헌금이 심겨질 때 여러분의 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하늘 계좌에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내리실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한 계좌 50만 원 기적 헌금을 함께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문 50원의 문자 샵 0933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십시오.
2: 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구절 50만 원이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5만 원씩 10개월 하셔도 되고요. 10만 원씩 5개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하시는 분들은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과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기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는요. 부산 극동방송에서 특별히 제작한 오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을 전부 다 나눠드리고요. 또 40일 동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9월 4일 금요일 전파선교 헌금 동참해주신 분들 초청한 옹기장이 찬양선교단 콘서트를 여러분께 초대하고 있습니다.
0: 빈들에 서 계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초청합니다. 내 인생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 작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인생의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빈들에 서 계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90%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 도시에 24시간 상업 광고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 동역자로 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작은 삽으로 심어드릴 때 하나님의 큰 삽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갚으실지 지금 그분을 시험해 보십시오.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 메시지로 기적 한 구자 50만 원의 전파 선교사 단회성 헌금이지만 여러분 분할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51-759-6000번

0: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2026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5부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많은 네. 분들이 동역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심으시면서 기대하시는 꿈꾸는 바라는 모든 이 기도의 소원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극동방송은 실제로 중보기도회를 매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은 단순히 방송에서 잠깐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역하시는 많은 분들 좀 많이 좀 동역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 우리 말씀을 함께하고 있죠. 아, 제가 좀 당부드린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한번 주지 시켜드린다고 해야 될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꼭 믿으시라, 믿음을 가지시라는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이, 그런 기적이 어딨나. 그 증거가 멀리 갈 것 없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형통의 삶, 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예요.
0: 아멘.
1: 아, 우리 방금 직전에 방송을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하셨는데 여러분 초량교회 어떻게 지어진지 잘 모르시죠. 그 성도님들이요. 그 당시에 무슨 돈이 있어요. 저는 오늘 50만 원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부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날품팔이를 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모은 돈으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그 당시 바닷가 계곡,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서 돌을 전부 주워다가 와서 밤에 그 돌을 전부 일일이 깎아가지고 만든 게 초량교회예요. 부산진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처음 시작은 소래교회인데, 황해도 그 소래교회 하도 신기한 일이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가서 복음 전한 지역도 아닌데 교회가 세워진다고, 가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후원을 하고 모금을 할 테니까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돈으로 짓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소래교회는 그 성도님들의 손으로 지어진 교회예요. 성도님들의 참여로 지어진 교회예요. 그게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부산에도 전통이 이어졌거든요. 여러분 그 기적 아니에요. 정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인 게, 앞부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제는 내가 했으니 이후로는 너희를 통해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는 이 사건

0: 오늘 내가 함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한세 단계 정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아, 이건 간증에 남아 있는 건데, 피난해서 동굴 속에 수십 명이 숨었대요. 주먹밥 하나가 남아 있었대요. 근데 그걸 조금씩 나눠서 먹였는데 배불리 먹었다. 아,
1: 와,
0: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아,
1: 놀랍습니다.
0: 이건 뭐, 네, 간증이니까.
1: 네.
0: 두 번째는 한경직 목사님 고아원 운영하실 때또 수많은 지역에, 아, 그 전날 이제 쌀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날 고아들하고 수백 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빈독을 부여잡고 울면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가 그만큼 쌀을 갖다 놓고 가고 또 미군 부대에서 와서 양식을 갖다 놓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또 우리 이성복 목사님 초창기 개척교회 하실 때 쌀독에 쌀이 떨어지질 않았대요. 그 당시 다못 먹고 힘든 시절인데 자기 먹을 거 조금 한줌 덜어가지고 성미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에 가난한 이웃들이 다 먹고 살았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하셨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러나
1: 아멘.
0: 그 이후는 누군가 고아원에 양식을 던져놓고 간 분들, 자기 먹을 거 조금 아껴서 성미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머리카락을 잘라서 교회 건축하는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그 말로 다할수 없는 정말 많은 피눈물들, 땀과 헌신이 모아서 이루어진 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그 일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고, 또이 오병이어의 복음 사건 기적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두 구절 말씀드릴 텐데,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1: 아멘.
0: 마가복음 11장 24절 비슷한데,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1: 아멘.
0: 우리가 하늘 곳간에 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심으시면서 믿음 있어요? 아, 정말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극동방송에 들어온 지 제가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 영혼이 점점 더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제 돈이 너무 아까웠고요.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 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버튼 누르기가 좀 고민이 됐고요. 너무 큰 돈이라고 느껴져서 이걸 드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은혜를 제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들으니까요. 정말 제 삶에 이런 욕심이나 걱정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를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이 처음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렸는데, 이제는 더 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 버튼이 자연스럽게 눌러지더라고요. 제가 갈수 없는 곳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갈수 없는 북한 땅에, 내가 갈수 없는 다른 나라에, 이 전파를에 실어서 내 헌금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내가 이것을 드려도 내 삶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헌금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구좌에 50만 원이고요.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5만 원씩 10개월, 10만 원씩 오목

0: 오늘 극동방송은 왜 저희가 후원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도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헌신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많은 헌신자들이 순교당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고회수 아나운서도요, 월급을 쪼개어서 선교헌금하는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방 선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기적헌금 단위가 커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50만 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작은 단위로 헌금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요. 전파 선교사로 한 달에 만 원을 후원하시는 분 제가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10분을 기다릴게요. 지금부터 10분에게는 아까 우리 박사님이 주시겠다는 예쁜 니트 가방 있죠. 저도 있고요. 해수피디도 있어요. 진짜 저희가 잘 들어요.
1: 너무 예쁩니다.
0: 이 가방을 전파 헌금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드릴게요. 아마 오늘 방송 들으면서 50만 원 헌금이 너무 커가지고 나도 심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계시죠. 한 구자 만 원이 1분 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파 선교사, 우리가 원래 하던 전파 선교사 정기 약정 후원 있죠. 한 달에 만 원 이상씩 헌금해 주실 분들 지금부터 총 10분에게 깜짝 이벤트로 가방을 조금 더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네, 큰 금액 작은 금액 상관없습니다. 두 랩돈과 같은 헌금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더 감사하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눈물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만 원 이상씩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기존에 저는 전파 선교사 후원을 못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 전하는 일에 한 달에 만 원 후원부터 제가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하시는 분 지금부터 딱 10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예쁜 니트 가방 선물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방금 목사님 한 분 지금 들어왔어요?
2: 네, 6634님.
0: 네.
2: 전파하겠습니다.
0: 그래요. 여러분,

0: 여기서 50만 원 헌금하려니까 제가 이거 계산이 막 돼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고혜사 아나운서 이야기처럼 작은 후원부터 한번 심어보시고 출발을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방송을 늘 듣고만 계시는데 극동방송 너무 좋은데 나도 어떻게 좀 동역할까 하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 1년에 단 한 번 있는 전파선교사 모집생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을 후원하는 전파선교사가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파선교사 헌금 한번 이벤트로 딱 10분 한번 가방 한번 드려볼게요. 두 번째 헌신자 들어왔죠?
1: 네, 네. 1602님 전파라고 두 번째 헌신 해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요 우리 2039님은요
2: 네, 저 전파선교사 한 고자 더 하고 싶습니다. 아. 현재 한 고자 하고 있는데 예. 더 추가합니다.
0: 우리 여성분들 네. 좀 많이 좀 오셔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오늘 한 고자 만 원 심으시고 예쁜 니트 가방을 선물로 받으시면 아마 사랑하는 여인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짜 그만큼 저희들이 정말 애용하고 있는데 지금 오 벌써 가방 받으실 분 네 번째 전파가 들어왔죠?
2: 네, 7477님 전파 외쳐주셨습니다. 네. 아멘.
0: 기존에 아마 전파 선교사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한 고자 더 증액하시기 참 좋은 기회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가방 6분 더 드릴 수 있죠.
1: 있습니다.
0: 가방 총 개수 저희가 40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후원 드릴 수 있는 개수가 딱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서 한 구자 만 원 이미 하시는 분들도 오늘 증액하셔서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원의 후원을 오늘 추가로 증액하시고 가방 받아가시는 지금 즉석 이벤트 잠깐 시행을 하고 있어요. 9006님 들어왔네요.
3: 네, 전파 선교사.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전파 선교사 모집 후원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 계좌에 만 원 헌금 정기 약정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 원을 딱 심으시고 잊어버리세요. 네. 또 1년 할 기회 이러시지 마시고 한 구자 만 원을 심으시고 잊어버리시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저 하늘 계좌에다가 정기적금을 만 원씩 매달 붓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역자로서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파선교사 하고 계신 분들 오늘 환영해요. 가방 선물 받아가세요. 그래서 한 구자 심으시고 여러분 동역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전파선교사 지금 다섯 분 더 드릴 수 있겠죠?
2: 가방. 네 맞습니다. 지금 다섯 분까지 헌신해 주셨고요. 네. 아직 다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0: 네. 가방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만 원씩 증액하실 분 저 1분 후원자로 지금 오늘 동역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첫 출발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좀 망설이셨던 분들 우리 고아 아나운서 오늘 간증 들으시면서 아 나도 한번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나도 큰 믿음의 결실로 또 나중에 큰 후원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만 원 하실 분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전파 남기시고 지금 다섯 분 얼른 들어오셔서 가방 10개 빨리 저희가 발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2: 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전파라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섯 분 남아있습니다.
0: 네. 목사님 기적헌금으로 0296님이 사연과 기도 제목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3: 네. 기적 요즘 방송을 들으며 우리 식구 전파 선교사로 헌금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방송을 들으면 그냥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어떻게 듣지? 하던 생각 중 일시적 작은 헌금을 한번 드리고 듣자라고 생각을 다짐하고 작정한 헌금을 드리려고 문자창을 열고 보니 어제 극동방송에서 날라온 문자를 열고 50만 원 금액에 살짝 놀라고 이 금액 우리 교회가 더 간절한데 어쩌나 생각 중 극동방송에 먼저 드리고 교회에 드리는 헌금 드리는데 어려움 없이 재정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바닥까지 내려간 연약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마음이 참 아프고 또 감동이 되는데요. 아 교회를 생각하는 이 애틋한 마음 네 정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대로 들으실 줄로 믿어요.
0: 아멘.
3: 사실 뭐 헌금하시는데 부담이 되는 거 우리 생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극동방송에 먼저 드리고 교회에 드릴 헌금도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1754님도 기도 제목과 함께 기적 헌금 심어주셨습니다.
3: 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형부의 공장 매매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0: 아멘입니다. 두 분 목사님 기도해 네, 주시죠.
1: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는 종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이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모두가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시는 종이 교회도 어려운데 또 방송 위하여 먼저 헌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이 이 복음 전파 방송을 위하여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종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 교회도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교회가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 들고 나가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0: 아멘.
1: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 헌금 한 구좌는 50만 원. 분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주실 분은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파선교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오병이어 40일 말씀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리며 생방송 이후 40일 동안 매일 말씀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9월 4일 금요일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작은 순종을 통해 더 멀리 전해집니다. 지금 샵 0933번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전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에 함께 해주세요.
1: 우리 고혜사 아나운서 음성으로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한 구좌 50만원의 기적 헌금 여러분 나누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회성 헌금입니다만 여러분 나누어서 보내주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요. 전화하실 분들은요.
0: 네,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과 봉사자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파 선교사 헌금 심으시고 아까 안내해드렸던 저희 예쁜 니트 가방 받으실 분 10분 뒷자리 네 자리 우리 고혜사 아나운서 소개 쭉 해주시죠. 발표해드립니다.
0: 네, 10분입니다. 6634님, 1602님, 2039님, 7477님, 9006님, 0928님, 0790님, 8935님, 0158님, 0928님까지 10분께 가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여러분들께서 전파 선교사로도 지금 많이 동역해주고 계십니다. 한 구좌 만 원이면 1분을 책임질 수 있는 전파 선교사. 기존에 전파 선교사 하셨던 분들도 한 구좌씩 증액하고 계신데요. 전파 선교사로 한 구좌 만 원의 소액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지금 전파 두 글자를 남기시고 목사님, 우리 아나운서님, 피디님, 저는 50만 원 일시불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만 원씩 동역하면서 잊어버리고 살게요. 저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만 원씩 저도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 오늘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자, 그러시는 분들에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파 선교사 헌금으로 기적 헌금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지금부터 여러분 기적 헌금 다시 한번 이 방송 마칠 때까지 10분에게 아까 허니두 메론이 너무 인기가 좋았잖아요.
1: 네.
0: 10분 한 번 더. 앵콜.
1: 와, 네.
0: 자, 지금 방금 오신 이 기적 헌금해 주신 1892님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적 헌금 10분에게 허니듀 멜론을 가정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방송 지금 함께 하시면서 극동방송과 동역하는 일 너무 소중한데 나도 심겠다. 한 달에 50만 원이지만 만 원씩 50개월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2만 원씩, 5만 원씩, 10만 원씩 나누어 주셔도 좋고 한 번에 보내주셔도 좋고 기적 헌금 한 구좌 50만 원이지만 두 구좌, 세 구좌, 20구좌 1000만 원 하신 분도 계셨죠.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1: 네.
0: 이렇게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여러분을 찾아온 이 방송, 극동방송을 사랑하신다면 지난 19년간 여러분 방송 전파를 공짜로 들으셨죠. 누군가의 후원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의 릴레이 바통을 이어 받아주시겠습니까? 051-759-6000번, 759-6000번 전화주시거나 샵0933, 우물정0933.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한 구좌에 50만 원. 네. 분납해서도 가능합니다.
0: 지금 우리 1892님부터 기적 헌금 총 10분에게 허니드 멜론 선물 드린데 두 번째 분 지금 들어오셨죠? 방금?
1: 5149님께서 기적 외쳐주셨습니다.
0: 네. 8분 남아있습니다. 요 아마 과일 이벤트는 곧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받으실 수 있을 때 얼른 잠시 후에 해야지 미뤄두셨던 분들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샵0933 단문 50원 뭐라고요?
1: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메론 받으신 분들 문자 오세요. 뭐라고요?
1: 네,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하시는 분들 051-759-6000번으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0: 홍석진 목사님.
2: 네.
0: 저희 9시에 오늘도 샬롬 저희가 성경 공부 매일 하고 있잖아요.
2: 네.
0: 요즘 방학 맞았는데.
2: 네.
0: 소환을 한 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 목사님은 나와 계시고요.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3: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입니다.
0: 네, 좋습니다. 홍석진 목사님 나와 계세요.
3: 반갑습니다, 목사님.
2: 네, 목사님.
3: 고맙습니다.
2: 잘 지내시지요?
3: 네.
0: 네.
3: 그대로 오셔야 됩니다.
0: 목사님, 오병이어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3: 오병이어는 이제 한 어린아이가 들인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한 끼에 불과했는데, 그게 창조주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 빈들에 굶주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렇군요. 목사님, 심을 때 거두는 개인과 가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3: 우리 날마다 다음 세대 비전 건축도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경우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이 다음 세대 비전 건축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가 전파를 타는 순간에 능력당 혹은 복음을 우리가 직접 전할 수 없는 곳곳에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쥐고 있으면 한 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얹어질 때 5천 명, 5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거든요.
0: 아멘.
3: 이번에 극동방송 또 함께하는 이 기적의 연장에 여러분들의 기꺼한 정말 오병이어를 드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한 줄, 한 페이지로 꼭 쓰임받는

0: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1: 끝으로 애청자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0: 우리 70년 동안 극동방송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무릎으로 또 물질로 동역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오늘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듯 여러분이 오늘 보내주시는 이 기적, 이 후원금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잃어버린 마음에 복음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심으신 그 눈물의 씨앗과 오병의 헌신,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고 함께 또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는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의 참여가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 네,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0: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 헌금 한 구자는 50만 원, 분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주실 분은 0551-759-6000번, 0551-759-6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파선교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오병이어 40일 말씀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리며 생방송 이후 40일 동안 매일 말씀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9월 4일 금요일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작은 순종을 통해 더 멀리 전해집니다.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전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에 함께해 주세요.
1: 여러분, 잔치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극동방송이 무려 14시간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후원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특별한 생방송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동역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오직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합니다. 이 일에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께서 동역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렸는데요. 한 계좌 50만 원의 기적 헌금 지금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 얼마든지 나누어서 납부도 가능하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총 10분에게 지금 메론을 선물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몇 분 왔죠?
2: 지금 7분까지 왔고요. 3분 남았습니다.
1: 3분만 지금 더 오시면 네. 저희가 총 10분 누가 받으실지 발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극동방송 왜 전파선교사로 활동해야 하는지 늘빛교회 황성표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스튜디오에 홍석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4: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3: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네, 목사님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요.
3: 네.
4: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네네. 목사님께서 한 말씀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는 왜 중요한지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는 데 관심이 많지만 심는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참 그런 것이 참 많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작지만 보내신 선교 헌금 자체가 놀라운 복음 역사가 나타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6월 둘째 주에 100여 명의 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 우리 세 자녀, 아내 제 이름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0: 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도전하셔서 이 전파 선교사로 모두가 헌신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아, 목사님 선교사님 출신이신지 몰랐는데요. 네, 간증도 섞어서 해 주셨는데 오늘 동참하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또 격려의 말씀 한마디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도전하시고요. 도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두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황성표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2: 네, 오늘 전파 선교사로 또 기적 헌금으로 여러분들께서 동역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황성표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의 목회자신데요. 이번에 전파 선교사 특집 방송을 앞두고 늘빛 교회에 낮 예배를 열어서 전파 선교사 동역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감동했던 것은 황성표 목사님이 설교 제목 자체를 극동 방송 후원하는 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포커싱을 해서 아예 설교를 주제를 정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저희 피디들이 그날 늘빛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앞에 피디들을 다 나오라고 하셔서 전 교인이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며 축복송을 불러주셨죠.
3: 네, 저는 홍보 집회를 다니면서 축복송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저도요.
3: 네, 온 성도님들이 손하트를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 위로 하트를 해주시면서 한 영혼을 축복한다 이렇게 이름 넣어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성도님들의 사랑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 헌금 딱 한 분, 지금 메론 받으신 분 한 분 남았죠 이제?
3: 네, 한 분 남았습니다.
2: 한 분만 더 들어오시면 저희가 열 분 발표를 해드리고 오늘 5부 방송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 더 허니두 멜론, 달콤한 메론 드시면서 또 극동방송에 동역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가 만끽하실 분들,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지금 심으세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뭐라고요?
3: 네,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메론을 한 분 더 저희가 보내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많은 네.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고 계시는데요.
1: 네.
2: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오늘 심어주시는 이 물질, 극동방송 참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죠?
1: 아, 그렇습니다. 아, 뭐 방송 자체가 하나님 기적이니까요. 아, 지금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전히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역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아, 오병이어 하면 떠오르는 분이 김영길 총장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안동 분이신데, 아, 금속공학 박사세요. 미국 가서 박사 오신 분인데, 이분이 성경 중에서 제일 안 믿기는 구절이 오병이어였대요. 아니, 어떻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결국 이분이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아, 나중에 한동대학을 설립하시잖아요. 그 한동대학 설립할 때 오병이어 사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정면으로 반해서 내가 절대 믿을 수 없어 하시던 분이 그걸 믿음으로 수납을 하니까 그때 한동대 설립에 참여한 분이 한 15,000명쯤 됐어요. 우리의 지금 비슷하게 한 5만에서 10만 원 정도씩 개별적으로 후원을 하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워진 대학이 한동대학교예요. 그 한동대학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뭐 저희도 딸도 포함해서 오늘 시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부산방송에도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파 선교사로 기적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 구자 50만원, 051-759-6000번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기적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메론 받으실 분 방금 10분 추렸거든요. 방금 도착했죠? 10분 네. 뒷자리 받아... 예. 발표해 주시죠.
3: 네, 18925149 9890-7049 93538-0090 015-8686-1302님까지 이렇게 10분께 드리도록
2: 와,
3: 하겠습니다.
2: 오늘 메론 정말 인기가 많네요. 이 귀한 메론에 땅 파서 가져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후원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1: 전부 오병이어죠.
2: 네, 작은 돈.

0: 도시락을 실제 내놓으신 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권사님 오늘.
1: 해결계를 섬길 이정혜 권사입니다. 네,
0: 권사님 덕분에 지금 메론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1: 아, 네.
0: 지금 우리 기적헌금 하시는 분들이 달콤한 메론 기대하시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정혜 권사님, 방송 시간 저희가 짧게 남아서 네. 짧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오늘 권사님도 사실 이 과일 도매업을 하시면서 다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물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네. 저는 진짜 정말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다들 그렇듯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도 나누며 풍성하게 주신다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후원을 아무것도 없는 극동방송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연히 방송을 듣다가 이 방송이 뭐지 하면서 왔는데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지금 이제 제가 어느 곳에도 달콤한 과일이 필요하며 달려서 그만큼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삶을 살고 있거든요.
0: 멋집니다.
1: 네.
0: 권사님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간증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 네. 가족들에게 허니두 멜론을 이렇게 또 헌신을 해주셨어요. 네, 네. 너무 인기가 좋아요, 권사님.
1: 아, 감사합니다.
0: 몇 개를 오늘 후원해 주셨나요?
1: 30박스를 후원했습니다.
0: 와,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멋진 후원을 해주셨는데 혹시 권사님 10개만 더 보내주실 수 있나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요.
1: 네. 하나님께서 나누랬잖아. 네. 당연히.
0: 진짜 진짜.
1: 네. 나누겠습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후에 또 허니두 멜론이 20개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언제 깜짝 이벤트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이정혜 권사님과 사업장 위에서 많이 많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 네. 오늘 동역과 헌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축복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믿음의 여인의 이 작은 도시락, 이 도시락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후원하시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끝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주시죠.
2: 네,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적을 써나가기를 원하신다. 아,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의 전당 야외 연극장에서요. 킹 오브 킹스 상영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전파 선교사 한 구자 10,000원 이상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시는 분 한 분당 두 매씩 킹 오브 킹스 유료 티켓인데요. 이거 초대권을 딱 10분에게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인사드리려고 해요. 지금 1190님이 첫 번째 전파를 주셨죠. 여러분 오늘 기적헌금은 제가 좀 부담돼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10,000원 후원 정기헌금 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1190님을 출발해서 저희가 10분을 뽑겠습니다. 영화의 전당 한일연극장에서 이번 주 금요일 정말 멋진 야외극장에서 두 분입니다. 한 분당 두 매씩 드릴 거고요. 한 달에 10,000원 후원하시는 분 10분 10분에게 한 분당 두 매씩, 그러니까 커플 초대를 해드리는 거죠. 킹 오브 킹스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파 선교사, 아 제가 듣다가 저도 10,000원 후원 정기헌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500,000원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10,000원씩 전파 선교사 출발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지금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뭐라고요?
3: 네,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 1190님이 전파 남겨주셨는데 평소 또 전파 선교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10,000원 증액하시면서 이 킹 오브 킹스 야외 상영장에서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야외 연극장 초대 티켓을 두 분 오실 수 있도록 총 지금부터 10분에게 전파 선교사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면서 저희는 5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요.
3: 네, 고일수 PD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2: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051-759-6000번 샵 0933 단문 50원 전파 10분 기다려볼게요. 음악 나가는 동안 여러분 많은 참여와 동역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2016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빈들의 기적
2: 오병이어.
0: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하루 온종일 선포되는 귀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인사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2: 샬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의 전달자 대양제일교회 장현성 목사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아들, 전 아주 특별한 아침의 진행자 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조시현 PD입니다. 부산의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멋진 두 분과 그리고 저 겸디가 함께 11시부터 1시까지 이제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그 바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 아멘.
0: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 아멘. 아멘.
0: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

0: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네. 저에게 이 질문이 툭 떨어졌어요. 너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니? 아. 이 질문이 저한테 이제 머물러져 있는데 순간적으로 나 이 정도면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기도 수준이면 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머무르면 안 되지, 주저하면 안 되지, 고여있으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다시금 품었는데요. 오늘 이 질문 다시 한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아멘, 오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인물이 있죠. 성경의 그 인물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연아,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내가 부산 땅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부산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꿈을 오늘 한번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도전합니다.
0: 아멘. 두려움과 무력감에 머무르지 않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 바로 접니다. 아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고 오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요, 아침부터 계속 나인가? 전가요? 하시는 분들 바로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보통 나인가 할 때는 내가 맞습니다.
0: 맞죠.
1: 목사님 군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나다 싶으면 가자.
2: 사진 출도 해야지.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나다 싶은데 그러면 보통은 그게 나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0: 아멘.
1: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랄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부산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의 열매를 기대하시고요, 또 그 열매를 품게 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기적을 외치고 있어요.
1: 네.
0: 세상에서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빈들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일어나는 시간인데요. 이 기적은 누군가의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드림을 할 수 있는 귀한 번호 안내해 드립니다.
1: 네, 오랜만에 이 번호를 불러봅니다. 네. 너무 그리웠어요. 여러분, 샵 0933 우물정 0933번이 기적의 번호가 될 줄을 믿습니다.
0: 아, 네.
1: 지금 샵 0933번으로 기적,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방송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빈들의 기적 5병이요. 한 구좌 50만원의 헌금입니다. 그런데 분납이 가능해요.
0: 맞아요.
1: 저도 사실 아침에 방송을 듣고 오면서 와, 50만원 쉽지 않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현재의 그 재정의 상황에 보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0: 네,
1: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네.
1: 그래서 저도 분납하려고요.
0: 할렐루야.
1: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마시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금고에 이 마음을 쌓아보세요.
0: 아멘.
1: 조금씩 조금씩 한번 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부산전화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장현서 목사님, 대양제일교회 장현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2: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사실은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 아침에,
0: 네,
2: 이른 시간에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0: 네.
2: 어제 24시간 동안 심장에 대한 그 체크를 위해서 손가락에 링도 끼우고 가슴에 이렇게 패치도 붙이고 24시간 검사 결과를 오늘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장비를 반납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이 방송국 오면서 야, 이게 인생인데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숟가락 먹고 가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0: 아, 네.
2: 그 약속을 심는 시간, 또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또 희망과 소망을 심는 시간이란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과 이제로 왔어요.
0: 아, 네.
2: 썩어질 한 알의 미라를 찾는 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0: 아멘.
2: 방송

0: 오늘 모든 분들이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네. 썩어질 한 알의 미라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내가 그 미라리 되겠다 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파 선교로 제가 50만 원은 조금 힘들지만 제가 한 달에 만 원 제가 이 방송 1분의 방송 책임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이 시간이 원래 소망의 기도 시간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보내주세요. 우리 장현성 목사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 개국 그 시점에 맞춰서부터 계속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0: 그렇죠. 우리 부산 극동방송 개고할 때부터 11시 소망의 기도 생방송을 오늘까지
1: 네.
0: 이렇게 부족하지만 맡아서 진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2: 마침 또 네. 11시 소망의 기도 시간에 목사님 오셨는데 네. 여러분 그 이 부산 극동방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장현성 목사님의 뜨거운 그 마음 끓는 애 끓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해드릴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드릴 겁니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지금 연락 주십시오. 샵 0933 우물정 0933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한 구자 50만원에 일시 헌금 심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파 선교 월 일시 헌금이 아닌 월별 헌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게 돼서 저희가 그 상실과 슬픔이 너무나 컸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아버님의 사업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기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나 저랑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또 저희가 재판하는 와중에서도 저희가 잘 모르니까 변호사가 또 우리를 속이고 또 상대편에 그게 또 유리하게 해가지고 모든 집과 저희 모든 아버님의 이뤄놓으신 것들을 하루아침에 못 치게 되었고 정말 캐리어 하나 들고 정말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동생이랑 저랑 우연히 차 안에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내가 막 우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틀게 되었는데요. 차 안에서 극동방송국이라는 그런 방송이 나오고 정말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간절히 그렇게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우리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주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저희가 살아났고요. 그래서 매일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극동방송국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전포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디에 기댈 데 없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는 저 힘이 되는 방송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선교사가 정말 한 생명을 정말 죽어간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의 고백 함께 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나타나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셨음을 알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응원받고 기도하는 좋은

0: 친구를 만나게 되는 기적이 생깁니다. 정말 삶이 어렵고 삶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했던 이 분께서 우연찮게 돌리는 라디오에서 나온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금 삶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 실은 극동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은 이 고백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 방송국 운영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0: 아멘.
1: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전파 선교에 함께 동참할 동역자를 모시는 시간이거든요.
0: 아멘.
1: 오늘 함께 이 간증을 들은 이분처럼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헌신 덕분에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부모님의 기도일 수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일 수도 있고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방송국에 흘러나온 찬양 한 곡일 수 있단 말이에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동참할 때 또 다른 생명을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네.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소리 들었던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목사님, 전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생각났는데
1: 네.
2: 참 이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분이 사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1: 그러게요.
2: 아버님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믿었던 변호사가 배신을 하고 사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차 안에서 눈물 흘리다가 우연히 접한 이 라디오 전파에서 흘러나왔던 생명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그 성도님에게 찾아갔다고 믿어요.
1: 아멘.
2: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저희가 왜 후원을 요청드립니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1: 아멘.
2: 이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년 열매로 만나고 있는데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역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듣고만 계셨다면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감히 도전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한 구좌 50만원의 헌금을 심으실 수 있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에서 이 내가 그냥 문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아멘.
2: 이 방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아멘.
2: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5841번님께서 변피디님 주셨네요, 이렇게.
0: 네, 12월에 선물로 주신 셋째 손녀 우별이 태명으로 우별이. 기적 한 구자 심겠습니다.
2: 할렐루야.
0: 남겨주셨는데요.
2: 네.
0: 이 방송이 기적의 방송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방송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를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던 성도님들께서 우연찮게 라디오를 틀었는데 내가 목숨을 끊고자, 내가 혹은 이제 뭔가를 마무리하고자 그냥 이렇게 위로를 얻고자 틀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상업 광고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적의 고백들은 끊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실은 세상에 수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1인 미디어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하루 24시간 1분 1초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기적의 방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듣고만 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손을 내미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그냥 듣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보고 있는 참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2513번님께서 또 기적 보내주셨고요. 4260번님

0: 께서 아멘 외쳐주셨는데 네. 기적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또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5841번님 네. 12월에 선물로 주신 셋째 손녀 우별이 목사님
1: 네.
0: 태명이 우별인데 어떤 네. 내용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손녀 우별이를 위해서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이잖아요.
1: 네.
0: 축복하면서 마음껏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1: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5841님 12월에 선물로 주신 셋째 손녀 우별이를 위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구자 이렇게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주께서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우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1: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 능력의 선과 하나님의 구원의 선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쓰시고 원하신 그 현장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한 구자의 기적을 심었지만 열 구자, 백 구자의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우비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지혜도 날마다 채워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만민에게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의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방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2: 아멘. 아멘.
0: 저는 우별이를 보면서 문득 다니엘 12장 3절이 생각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 아멘.
0: 우리 별이 우별이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태명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졌잖아요.
1: 그래요.
0: 우리 우별이가 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1: 네.
0: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3: 오늘 아침 방송에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병이어 빈들의 기적에서 작은 소년이 도시락을 드렸잖아요.
0: 네.
3: 과연 그 소년의 어머니는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또 그 소년의 아버지는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배부르게 먹었을 겁니다.
0: 누구보다
3: 그 자리에
0: 배부르게 먹지 않았을까요?
3: 네, 함께 했으니까요.
0: 네.
3: 근데 만약에 그 소년이 도시락을 안 드리고 그냥 혼자 몰래 까먹어버렸다면 어머니도 굶고
0: 네.
3: 아버지도 굶게 됐을 거예요.
0: 맞아요.
3: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드림으로 그 소년의 가정이 배부르게 먹었고 무엇보다 그 소년의 가정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그 기적의 시작이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게 말씀하셨거든요.
1: 네.
3: 오늘 이렇게 우별이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요. 지금 0417번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시현 PD님.
0: 네. 기적 외쳐주시면서 분납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한 구좌가 50만 원인가요? 하시면서 극동방송은 생명이며 은혜입니다.
1: 아멘.
0: 하셨습니다. 아멘이고요. 한 구좌가 5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분납해서 헌금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재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내주신 재정이 당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없어요. 없는데 하는 겁니다.
3: 네.
0: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 내 없는 것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부산에 내려오면서 내가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세요. 이 사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안 맞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어요.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 채워주실 거잖아요.
1: 아멘.
0: 하나님 이 부산 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산 땅. 제가 7년 동안 부산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고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7년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왔는데 제가 이 부산 땅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든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제 마음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채워주실 거죠? 그리고 이 땅 하나님 책임지실 거죠?
1: 아멘.
0: 라는 그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힘차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늘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땅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산 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

0: 약한 울림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1: 아멘.
0: 이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산극동 방송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네. 샵 0933 우물정 0933번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우리 시현 PD님의 그 정말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마음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깜짝 선물 하나 드리고자 해요.
0: 너, 네.
1: 바로 치킨 쿠폰을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10분께 들어오신 분께 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비록 금액에 비해서는 뭐 작은 선물일 수 있지만 이번에 기적 헌금 또 전파 선교 헌금 해주시는 분들께 치킨 쿠폰 더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드린 선물 소개를 안 했어요.
0: 맞아요.
1: 네, 말씀 맞아요. 도시락 키링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키링이 아니고요. 미니 책자로 만들어진 키링이에요.
0: 와.
1: 그래서 40일 말씀이 새겨진 미니 책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이 책을 오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예뻐요.
1: 맞아요. 네. 지금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지금 받으시면은 우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선물 다 드리는데 지금부터 기적이라고 헌금을 심어주신 분들께 선착순 10분께 치킨 쿠폰을 더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이 치킨 쿠폰을 통해서 육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기적 헌금 심었더니 치킨도 주더라. 그래서 일단 오늘 배부르게 먹고 네. 영적으로도 극동방송과 함께 성장해보자 라는 예. 그 마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치킨 쿠폰 받으셔서요 여러분 뭐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으시고 우리 셀 식구들 목장 식구들 다 불러 모으셔서 이 두 마리만 시켜놓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사세요.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가 됩니다.
1: 네, 지금 함께 하실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현선 목사님도 네. 부산극동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네. 하셨잖아요.
2: 네, 네.
1: 함께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이에요. 제가 극동방송을 봉사하는 것보다도 방송을 통해 제가 받는 사랑이 더 크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온 것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저도 시간도 쫄리고 이렇게 몸도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극동방송에서 목사님하고 전화 오면 제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좀 심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듣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애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냐. 우리가 웅덩이와 우물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웅덩이는 물이 계속 고이기만 하지만 우물은 퍼낸단 말이죠.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자꾸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럼 웅덩이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을 내가 은혜로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보는 아름다운 선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0: 아멘.
1: 이 목사님의 이 마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늘 느끼고 계시죠? 이 마음 이제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데요. 참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0: 네.
1: 근데 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도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잖아요.
2: 그럼요.
1: 그 옆에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붙여주셨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실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2: 아, 네.
1: 하나님께서는 부산 땅에 부산 극동방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 하나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지만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한 방법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이 부산 극동방송에 함께 하도록 붙여주셔서 이 복음 사역이 더욱더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가시잖아요. 우리 시험 PD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방송 가족분들께 받은 그 사랑을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나를 위한 사랑인 게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럼. 이 땅을 향한 사랑이고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7년을 그리고 19년을 더욱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0: 아, 네.
1: 이제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0: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1: 네.
0: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십시오.
1: 아멘.
0: 성경 속에 그냥 그 인물로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제가 그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제가 손을 들어오니 주님 제 손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시간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손 어떻게 들 수 있죠?
1: 네, 지금 샵 0933번입니다. 기적의 번호 우물정 0933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한 구자 50만원에 우리 오병이어 헌금을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0: 아니요.
1: 이 금액이 한 번에 다 드리기에는 부담될 수 있어요. 분납이 가능합니다. 뭐 제가 계산해보니까 방법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5만원씩 10개월을 하셔도 되고 네. 10만원씩 5개월을 하셔도 되고
0: 맞아요.
1: 2만원씩 하면
0: 25개월
1: 네. 네, 초장기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드리든
0: 네.
1: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오병이어의 한 바구니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 네.
1: 아, 우리 4534번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 외쳐주셨는데 우리 10분께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0: 네.
1: 4534님, 2713번님도 보내주셨고 저는 이분의 문자가요. 1604번님께서 하나님의 단비가 부산극동방송을 통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기적입니다. 보내주셨는데
0: 네.
1: 겸피디님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올 때 목사님 제가 오늘 6시 30분 KTX를 타고 왔어요. 제가 파주 운정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네. 5시 30분에 출발하는 이 급행열차를 타야 서울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막 불이 나게 준비를 해서 집 밖에 나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이 다 젖었습니다.
0: 네.
1: 딱 처음 나왔는데 늦잠을 제가 살짝 늦잠을 자서 준비물도 빼먹고 오고 옷도 싹 다 젖고 지하철에 탔는데 어우 신발에서 찰팍찰팍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도 살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0: 아이고.
1: 그래서 그때는 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제가 사랑하는 부산 땅에 가는데 날씨 좀 좋게 해주시지라는 이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 대전까지 기차가 달리면서 그렇게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울산을 지나서부터 하늘이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 할렐루야.
1: 예,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부산 땅에 허락하실 성령의 단비를 제가 불평으로 그냥 흘려보냈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시편 147편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0: 아멘.
1: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손을 마다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여러분 이 1604번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믿으시죠?
0: 아멘.
1: 그런데 그 기적이 그 단비가 이 전파를 통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0: 아멘.
1: 지금까지도 그 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이 이 부산 땅에 2008년 4월 26일에 개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단비를 뿌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0: 아멘.
1: 여러분 다음 70년을 우리가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손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번 우물정 0933 기적이라고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51-759-6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0: 네, 이 1604번님이요. 저희 아트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매주 찬양팀이 와서 라이브로 찬양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섬겨주시는 단비워십에 우리
1: 그렇군요.
0: 대표님께서 리더님께서
1: 네.
0: 이렇게 함께 그 마음을 합해주셨어요. 실은 내 자녀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3040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으로 부산 땅에 3040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적 헌금 함께 심어주셨어요. 아침마다 찬양 예배로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함께 지금 기적을 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기적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 목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2: 네.
1: 이분 위해서 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5841번님께서
2: 네.
1: 우리 아까 우별이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2: 맞아요. 네.
1: 아, 기적 하시면서 7년 전에 우별이 엄마가 첫째 하랑이 출산 한 달 앞두고 유방암으로 1년간 수술과 치료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랑이 이름으로 10년간 전파 선교사를 약속하고 지금껏
2: 네.
1: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랑이도 건강하고
2: 아멘.
1: 엄마도 완쾌한

0: 판정 받고 새 생명 선물 주셔서 7년 만에 찾아온 아이가 우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 딸 혜운이 이름으로도 한 구좌 심겠습니다 라고 기적을 또 보내주셨는데
1: 그렇네요.
0: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1: 그렇겠네요. 네.
0: 단순히 극동방송에 후원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심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함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 아멘.
0: 목사님 그렇죠?
2: 네, 네 맞습니다. 아,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고.
0: 아멘.
2: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과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둬가지고 오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한 번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0: 아멘.
2: 이번에 우리 우별이를 통해서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방송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생길 것인가를 기대하며
0: 아멘.
2: 우리 함께 우리 중복이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0: 맞아요. 네.
2: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0: 네.
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랑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엄마도 완쾌 판정을 받게 해주셨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원받은 받은 줄로 알미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심었을 때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1: 아멘.
2: 이번에 7년 만에 찾아온 우별이 이 귀한 생명도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엄마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참는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둘째 아들과 딸 혜운이 이름으로 또 한 구자를 심고 있습니다. 심을 때에 이 각별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기적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샵0933 우물성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기적의 헌금 한 구자 50만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자 1분에 만원 하는 한 구자 제가 1분 섬기겠습니다. 찬양 한 곡을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 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권사합창단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한 분씩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권사합창단 증경회장 여봉주 권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권사님도.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사합창단 직전 회장으로 또 운영위원회 협동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정수 권사입니다.
0: 네, 저희 부산극동방송에 정말 중추돌 같은 분들이십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네.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 여봉주 권사님.
1: 네.
0: 네, 평소에 극동방송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형은 어떤 마음으로 동역하고 계실까요?
1: 부끄럽지만 저는 극동방송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복음의 통로라고 믿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직접 갈 수 없는 북한과 해외에 또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전파가 어려운 곳까지 전파가 되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다는 사실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전파가 대신 간다는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이정수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실까요?
3: 네, 저도 동일하지만은 저는 극동방송이 단순한 방송국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라고 믿으면서 제가 직접 갈 수 없지만은

0: 정말 가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정말 이름도 모르는 영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단순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마음과 기도로 물질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평생 회원으로 동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1: 아멘. 평생 회원으로 동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권사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께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아, 네. 극동방송의 평생 회원, 평생 동역자. 우리 권사합창단 분들은 또 몽골로도 찬양 선교도 다녀오시고 네. 극동방송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선교의 모습 또 펼쳐주고 계시는데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 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2: 네, 방송 선교를 함께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삶이 변화되었던 방송 가족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드린 작은 기도와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또한 방송 선교 사역을 함께할 수 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네,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 두 분도 기적 헌금 함께 해주셨죠?
2: 네.
1: 네. 할렐루야. 네. 기적의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 더 큰 기적이 펼쳐질 수 줄 믿습니다.
3: 아멘.
1: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 특별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께 아직 주저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전파 선교라도 하고 싶은데 좀 망설여 하시는 분들께 우리 마지막으로 권면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수 권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0: 예.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병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헌신, 그리고 우리의 작은 나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3: 아멘.
1: 네.
3: 아멘.
1: 네, 우리 또 여봉조 권사님도 권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예,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한 소년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작은 후원, 따뜻한 관심이 복음을 기다리는 그 어떤 곳에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씨앗을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2: 오늘 이 특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전파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두 권사님 직접 이 방송국까지 발걸음 해줘서 이 마음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선교의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보내주시고 기적의 헌금 제가 심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교통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치킨 쿠폰을 덤으로 드립니다 하고 네네. 10분을 지금 기다렸는데 10분이 채워졌어요.
1: 아, 할렐루야.
0: 네, 네. 우리 9403번님께서요.

0: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함이 매일의 기적입니다. 예전에 전파 선교사로 후원했지만 믿음이 약해 지속하지 못했어요. 약소하지만 월 10,000원으로 다시 한번 재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276번님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시연피디님 한번
1: 네,
0: 읽어주세요.
1: 네, 아이고 기적 외쳐주시면서 안소선 한구좌 합니다. 용돈 모아 합니다. 고3 수능까지 하겠습니다. 학생이에요.
0: 네.
1: 아버지 전도 기도해 주세요.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꼭 교회 5번 오신답니다. 아버지 꼭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0: 아멘, 아멘.
1: 우리 소선이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0: 아멘.
1: 이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아버님 교회 가셔서 장로님까지 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0: 아멘.
1: 아, 우리 소선이가 부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앞서서 우리 앞방송 들렸죠. 허니즈 멜론 섬겨주신 아, 이정혜 권사님의
1: 그래요.
0: 따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도 섬기시고 따님도 섬기시고
1: 그래요.
0: 세대에서 세대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0888번님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까지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8504번님 10만원 작지만 일시부 동참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경피디님 네. 그 이렇게 저는 10만원만 합니다 그리고 월 만원으로 재후원하고 싶습니다 하신 9403번님도 계신데
0: 네.
1: 오늘 저희가 기적헌금 한구좌 50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권면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도저히 나에게 허락된 상황이 하나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또 전파성경 헌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이 흘러갈 수 있는 이유도요. 누군가의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 흘러갈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이제 앞으로의 방송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파성교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 헌금합니다. 제가 한구자 헌금합니다. 여러분 죄송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헌금해 주세요. 당당하게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1분의 방송을 만들고 찬양 한 곡을 흘려보내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큰 용기, 작은 용기 내셔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피디님이 방금 당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당당하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방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가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사역은 저희가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2: 그렇죠.
1: 저희가 경영을 잘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잘해서 저희가 기획을 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권 잡고 계시기에 우리 PD들 우리 직원들이 기도하게 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그 일을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0: 아멘.
1: 그래서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후원해 주셔야 돼요.
0: 아멘.
1: 여러분 함께해 주셔야 돼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쓰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 많은 열매를 보셨잖아요.
2: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 그 선교지의 아주 오지에 헌금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동전 한 입을 가지고 나오시는데요. 춤을 추면서 나와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같아요. 하나님은 한 과부의 두랩돈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0: 아멘.
2: 당당하게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금액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0: 아멘.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한번 쓰임 받아 봅시다. 쓰임 받는 사람 또 쓰임 받더라고요.
0: 아멘.
2: 그 드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 말이죠.
0: 네.
2: 그래서 당당하게 하십시다.
0: 네, 지금 당당하게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 1분에 만원 한 달에 만원입니다. 전파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일시헌금으로 제가 기적의 헌금 신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님 지금 이렇게
2: 네.
0: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이분들의 기도 제목 함께 품고 네. 보상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2: 그래요. 귀한 분들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고자 원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있고 작은 손길로 동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미리 썩어져서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의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안식의 기쁨이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움켜졌던 손을 펴게 하시고 마음을 펴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기적을, 정성을 다하여 전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절대로 허탈한 데 쓰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이 기적의 헌금을 함께 동참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우리가 왜 국내외 선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왜 구제하고 합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역, 그 사람, 그 공동체, 거기에다가 더욱더 영적인 일에 흘러보냄이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이들은 받아서 술 먹고, 여러분 그래도 줘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똑같은 그 재원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곳,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분, 그곳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낌없이 도와주고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1: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라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2: 네.
1: 실은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까 시원 PD님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하시면서 그 마음 나눠주셨잖아요.
2: 네.
1: 저도 한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한 달 전부터 아 이번엔 나도 물론 이제 제가 전파 선교사 방송할 때마다 뭐 한 구자 두 구자 저희 PD들도 직원들도 다 심어요.
2: 다 해요.
1: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이 기적 헌금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도전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씩 모아보자, 모아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싶었던 게 네. 마음을 품자마자 돈이 나갈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네. 당황할 정도로 네. 이게 이 마음을 품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지출이 생긴다고?
2: 마귀가 다 듣고 있어요.
1: 정말로. 그래서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를 제가 이번에 몸소 체험하면서 참 헌금을 하시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티벳으로 1년 동안 학생 선교를 다녀왔어요.
2: 네.
1: 근데 그때는 내 삶 드리리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이 조금 9

0: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서 이 재정이 뭐라고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들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여기에 주저함이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쉽지 않다. 근데 제가 방금 5798이 저거든요. 그래서 일시연금 100만원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고 선포를 하는 순간
1: 할렐루야
0: 이 마음속에 아 드디어 드렸다
1: 네.
0: 라는 마음과 함께 어 하나님 여태까지 영적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가 이런 승리군요.
1: 아멘, 아멘.
0: 저에게 주시는 승리가
1: 아멘.
0: 하나님의 우리가 최후 승리가 주님에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2: 네.
0: 주님 이것이 나는 작은 발걸음을 떼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가 이런 승리일까요? 저 그렇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더 동참해 볼래요. 신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 약정하시고 헌금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믿음 드려야지 했지만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2: 그래요.
0: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손을 맞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새 겹줄을 허락하셨고 저는 부산 극동방송이 참 좋은 게 이 부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맞잡아 주시면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최후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는
1: 아멘.
0: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마음으로 지금 전파라고 보내주시고요.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래요. 느헤미야가 그 예를 들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문이 불타 없어져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면 돕는 사람 마음에 붙어가지고 다 일사천리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니까 반대하는 사람, 뭐 방해하는 사람 반드시 붙어요.
0: 네.
2: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지 못하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2: 우리 김 PD님 참 위대한 결단하셨는데 아 마음이 참 읽어져요. 얼마나 네. 그 안에 그간에 많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이제 마귀와 사탄은 더 이상 우리 PD님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1: 아멘,
2: 하나님 아멘. 승리하셨잖아요.
1: 아멘, 아멘.
2: 우리 모든 방송 가 이런 승리 기쁨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0: 아멘.
2: 동참합시다.
1: 제가 여기저기 전국의 지사를 다니면서 방송을 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막 발령을 받아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신입 PD가 있었어요.
2: 네.
1: 근데 어느 분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제가 오늘은 우리 PD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PD님 이름으로 심을게요 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했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직원들이라고 마냥 행복하고 그 사명감에 불탈까요? 아니에요.
2: 그렇죠.
1: 요나와 같아요.
2: 맞아요.
1: 주님 나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니 주님이 부산 가라 하면 부산 가야 되고
0: 맞아요.
1: 너 서울 가라 하면 서울 가야 되고 저희는 그렇게 선교사 서약서를 쓰고 입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곳 어디든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쓰고 입사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우리 겸 PD도 부산이 집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저도 고향은 광주인데
1: 네.
0: 이 부산 땅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1: 그 지사가 바로 광주지사예요.
0: 어...
1: 제가 최근에 광주지사에서 방송을 하고 왔는데
0: 네.
1: 어느 분께서 우리 PD님 이름으로 제가 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PD님들 너무 우리 직원들 다 너무 애쓰고 있다고 기도하시면서 심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겸 PD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참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산 땅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부산극동방송이 2008년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축복 그 열매들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같이 보셨잖아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잖아요.
0: 네.
1: 우리 목사님도 많이 보셨고
2: 그러면요.
1: 우리 겸 PD도 계속 봤고 저도 여러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심어주시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우리 겸 PD님이 그 마음에 그 어려운 짐들을 다 싸워내면서 그 내면의 싸움을 싸워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어렵게 모은 이 오병이어를 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심어주시는 분이 나오셨으면

0: 정말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아멘.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1: 아멘.
0: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심어주시는 분이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우리 피디님들, 너무 귀한 이 주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 방송 들으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심어주시는 분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기적, 기적의 문자 지금 보내주십시오.

0: 네, 2645번님께서 전파라고 남기시면서요. 막내 아들이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아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만 원씩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2645번님의 그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막내 아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셔서 새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1: 아, 네.
0: 그리고 4420번님 오늘 아침에서부터 지금 경기도에서 복음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부산극동방송과 청년부를 위해서 5만원을 헌금하신 분이 생겼다고 안내해 주셨고 2901번님께서도 기적 두구자 심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복음방송이 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만원, 2만원, 3만원 좋습니다. 현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1: 그럼요.
0: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복음 전파에 동역하실 분들 전파라고 보내주시고 기적에 헌금을 심으실 분들은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메모 하나를 받았는데요.
1: 네.
0: 허니듀 멜론 10박스 추가 사용 가능하대요.
2: 아. 할렐루야.
0: 네, 지금이 네. 딱 점심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좀 방송을 듣는 분들이 조금은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1: 예.
0: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 제가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0933번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헌금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 10분께
1: 네.
0: 네, 허니듀 멜론 10박스 정말 맛있거든요.
1: 그래요.
0: 저도 한번 받아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는 허니즈 멜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께 보내드리도록
1: 우리
0: 할게요.
1: 2901번님부터 시작을 하죠.
0: 네. 기적 두구자.
1: 두구자 심어주셨는데
0: 네.
1: 2901번님을 시작으로 우리 2863번님은 또 전파 한 구좌 심어주셨습니다. 주님 저의 떨림의 병을 고치소서.
0: 아멘.
1: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어떤 떨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0: 아,
1: 목사님 이 시간 네. 우리 2863번님
2: 네.
1: 그 떨림의 병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도록 한번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863님 떨림의 병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모든 질병의 권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사오니 이 마음을 먼저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선한 행실이 더욱더 이 가정에 이 세한 2864님의 몸에 그리고 영혼에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주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2864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가 지금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맞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함께할 것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이 참 좋은 게요.
0: 네.
1: 제가 뭐 직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0: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극동방송이 공동체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같아요.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한마음으로 진행자, 아나운서, PD들이 그리고 게스트들이 방송 함께 들으시는 분들이 기도해주는 방송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세계에 그렇죠. 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런 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이런 방송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으고 아플 때 함께 눈물 흘리고 기쁠 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시다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뭐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0: 네.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기적을 안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2: 아멘.
1: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방송이 어디 있느냐고.
2: 맞아요.
1: 하나님이 전파를 통해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2: 아멘.
1: 말씀하셨잖아요.
2: 아멘.
1: 우리가 이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너무 놀랍고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2: 네.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전파 선교사를 권면하는 이유는요. 우리 앞서서 시험 PD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전파 선교사는 그 공동체의 증명서와 같은 겁니다. 그동안 부산극동방 방송을 들으시면서 뭔가 그래 그냥 지나가는 방송으로 여기셨다면 그런데 이 방송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계셨다면 이제는 이 부산극동방송의 일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신청해서 들어오시면요 소속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를 얻게 되실 겁니다.
1: 그렇죠.
2: 지금 이 방송국에요. 저희는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요. 1층 세미나실에서는 중보기도회가 열리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회 회원분들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 두고 정말 열심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긴급 기도 제목 있으면 정말 발동해요. 그 사이카가 발동한다고 할까요? 긴급기야 긴급이 하면서 네. 기도 제목 공유하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여러분께 선물처럼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여기서 근무할 때 가끔 저도 기도 제목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목사님.
1: 맞아요.
0: 그래서 뭐 휴가일 때 또 근무하다가 기도 제목 생각나면 소망의 기도에 문자 보내요. 그러면 100이면 100 중보기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2: 네.
0: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직원인 걸 모르고 전화를 주시는데 늘 제가 그게 너무 죄송해서 아 죄송합니다. 저 조시원 PD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네. 여러분 저희가 그냥 말로만 저희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2: 맞습니다.
0: 진짜 기도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 네.
0: 이분들이 뭐 아 조 PD 기도 제목이니까 그냥 스킵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전화를 다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기도 제목 보고 전화하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같이 기도해드릴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우리 기도의 이 서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2: 맞아요.
0: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영혼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귀한 사역의 공동체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네요.
2: 네. 지금 2863번님 아까 전파라고 남겨주셨고 4420번님 계속해서 기대하는 네. 마음으로 전파 선교 헌금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6172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기적 한구자 합니다. 내년 2월 결혼할 아들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며느리 극동방송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예.
2: 네, 우리 6172번님 기적이라고 헌금하신 거 우리 예비 며느리에게도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1: 그래.
2: 사랑하는 며느리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적의 이름으로 심었어. 너는 이제 기적의 사람이야.
1: 아멘.
2: 라고 던져주세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 내가? 내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극동방송을 조용히 들려주시면서 극동방송에 너의 이름은 기적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어. 하나님은 너를 기적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 라고 그 정체성을 심겨주시고요. 그 말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기적의 열매를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1: 아, 네.
2: 그렇죠?
1: 그럼요.
2: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1: 아멘.
2: 그 역사 여러분들의 드림에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0: 하셨어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콜링하는 거는요, 그 부르심 앞에 빨리 나오라고, 속히 나오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기적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허니듀 멜론이 한 4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4개나 남아있어요?
0: 네. 네. 네. 아까 아침에는 허니듀 멜론 하면 소속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 때
2: 맞아, 지금 네. 점심시간이고
0: 맞아요.
2: 시간이
0: 지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점심시간이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시간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복 받았다.
0: 아, 그렇죠. 맞습니다.
1: 복 받았다. 네. 선택된 자요.
2: 그러니까.
0: 네. 네. 그리고 지금 나는 아침에 먼저 헌금을 했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부산 극동 방송 다른 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또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맞아요.
0: 이 방송 많은 분들이 듣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1년 365일 있잖아요. 364일은 끊임없이 말씀과 찬양만 전해요. 근데 단 하루, 오늘 단 하루만 여러분들께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날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죠?
1: 네, 샵 0933 우물정 0933번이고요.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한 구좌 50만원의 일시 헌금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 우리가 뭐 큰 금액 결제할 때 가끔 뭐 3개월밖에 무이자가 안 돼서 좀 부담될 때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2: 무이자로.
1: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네. 됩니다. 그 하나님 쥐어주시는 대로. 아, 뭐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한 48개월 해볼까? 됩니다.
0: 네.
1: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분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월에 10,000원씩 시작되는, 만원부터 시작되는 전파 선교사 헌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샵 0933번으로 전파라고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 극동방송의 소중한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8103번님께서 기적 외쳐주시면서 한 구좌 분할로 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0: 이야, 네, 감사합니다.
1: 분할 계획은 또 전화 주셔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갑니다.
1: 아, 네.
0: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강압적으로 하셨으면은 이미 뭐 모든 민족 다 복음 믿고 그렇죠. 있을 겁니다.
2: 네.
0: 하지만 세상이 보기엔 미련할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주인공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많은 분들이
2: 네.
0: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할 때가 참 많잖아요.
2: 그러니까
0: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집회에서도 어떤 수련회에서도 지금 나오십시오 라고 콜링을 했었을 때 저는 아니지요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2: 그러니까요.
0: 그런 분들께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권면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래요. 일 선교나 어떤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 하는 건 아니에요.
0: 아멘.
2: 특별히 모든 사람 다 선교지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 특별히 모든 사람 다 방송을 진행할 수도 없잖아요.
0: 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혹시 나에게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맞는 거예요.
0: 아멘.
2: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란 말이죠.
0: 아멘.
2: 그때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0: 아멘.
2: 내 손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열린 손에 뭔가 지어주신다니까요.
0: 아멘, 아멘.
2: 그게 능력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0: 아멘.
2: 그것을 체험할 사람들은 손을 열고 손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0: 아멘,
2: 아멘 하는 사람. 오늘 김PD님처럼 아멘 잘하시면 네. 그것이 야. 역사로 일어난다고요.
0: 아멘. 네.
2: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들 이 시간 초대합니다.
0: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고 또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오늘은 키워드가 전파 기적이 거의 아멘과 같은 대답이에요.
1: 아, 그렇죠. 네.
0: 그래서 오늘 전파 기적 이렇게 함께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극동방송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남아있는 건
1: 네.
0: 저는 이 부산 땅이 정말 복음의 땅이라는 걸 오자마자 느꼈어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1: 아, 맞아요.
0: 제가 24년도 발령 받자마자 그주 주말에 바로 열렸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0: 왔는데 갑자기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된다.
1: 큰 행사를.
0: 네. 그런데 해운대에 10만 명이 모인다더라.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쇠퇴한다라고 말을 했던 한국교회가 부산에서 이렇게 10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있다니. 하도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구나가 정말 소름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은혜도 있지만 곳곳에는 정말 복음에 필요할 자들이 참 많은 땅이 이 또 부산이구나가 느껴졌어요. 아. 최근에 유명 아이돌이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해요. 일주일 만에.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100만 명이 부산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뭐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혹은 어떤 숙소에서 라디오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부산 극동 방송을 듣게 된다면 이 100만 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닌가?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아 정말 이 땅이 기회의 땅이구나. 그리고 생명의 땅이구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땅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2: 아, 네.
0: 그런데 중요한 건 네. 그들에게 발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전파가
2: 그래요.
0: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산 극동 방송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저희가 더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0년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040 세대에게 특별히 도전합니다. 이 시간 어디선가 듣고 계시겠죠?
2: 아멘.
0: 우리 믿음의 3040 세대분들 지금 일어나 주십시오. 전파라고 보내주시고요, 기적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통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죄악된 모든 것을 끊어내고
1: 아멘.
0: 이제 복음을 흘려보내는 3040 세대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함께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저도 지금 이제 30대 중반에 넘어가고 있고 우리 시험 PD도 이제 30대 중후반에 넘어가고 있는데
1: 저는 네 4입니다.
0: 그래서 3040에 대한 마음이 더 뜨겁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 마음 우리 같이 3040 세대분들에게 특별히 콜링합니다. 지금 일어나 주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아, 부산 땅이 참 특별한 땅이다라고 우리 겸 PD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고향이 부산입니다.
0: 네.
1: 저는 감천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물론 이제 얼마 살지 않고 서울로 이사가는 바람에 아직도 부산의 동기들이 제 사투리를 들으면 하지 마라 이상하다고 그렇게 놀려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부산은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7년 동안 처음 방송을 사역한 곳이기도 해서 너무 그 마음이 특별한데 특별히 제가 요즘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 6.25전쟁 때 임시 수도였죠? 그리고 초량교회에 모였던
0: 맞아요.
1: 전국에서 모였던 그 25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2주 동안 구국기도회를 했다고 제가 목사님 알고 있어요. 이 초량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전국의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을 지켜냈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후의 영적 방어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2: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산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저력이 있는 땅이고 기도가 심긴 땅이고 눈물이 흘려진 땅입니다.
0: 아멘.
1: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의 후손이고 이 땅을 앞으로 살릴 주인공들이세요. 아, 저는 지금 비록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늘 이 부산 땅을 위해서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영위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의 나고 있는 땅의 것들을 먹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신다면 이 부산 땅을 기억하신다면 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0: 아멘.
1: 부산의 복음화율이 정말 낮았는데 2008년에 극동방송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1: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0: 아멘.
1: 이 땅을 밟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리 서울 땅에서 기도한들 이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 땅 밟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극동방송이 이 생명 살리는 사역 정말 끊임없이 앞으로의 70년을 이어가서 이 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영적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 기적을 만들어 보시죠. 기적이라고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교통 방송을 듣기 시작한 거 한 17년이 됐고 처음 신앙생활한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인을 통해 교통 방송을 소개받아서 듣게 되었거든요. 신앙생활 처음에 잘 몰랐던 때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하니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파 선교사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 딸과 둘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전파 선교사를 중단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다가 북한 땅에서 어떤 할머니가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하셨던 게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서 건너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드리고 또 북한 땅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저한테 몇만 원이 없어도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신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 5일에서 6일은 듣거든요. 너무 큰 도움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 감사한 마음에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제 차에 국동방송 전파 선교사 그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요.
1: 10년 넘게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손명자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2: 네.
1: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순종의 경계를 정해두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
2: 바운더리를.
1: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그래, 난 여기까지야.
2: 네.
1: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정해주고 마음속에 선을 긋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무단히도 없애고 싶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한 영역을 확보하고 싶어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예측 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해하는 범주에만 머물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2: 아멘.
1: 이 생각이 듭니다. 순종은 내 마음이 편안한 정도에만 머무러지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기준과 경계를 넘어설 때 아멘. 참된 순종이 시작이 되고
2: 아멘.
1: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가 지금 한계를 정하고 있진 않나요? 그 한계 지금 무너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명자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 몇만 원 없다고 못 살까? 근데 드렸더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갈 때쯤 되면 채워주시고 점차 그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극동방송이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찔림이 있으신 분들 지금 전파라고 보내시고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좋겠어요. 앞서서 아침에 기적 한구자 헌금을 50만원을 받았는데요.
2: 네.
1: 이런 도전을 했어요. 한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형편상 10구자, 20구자를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은 분명 계실 거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적 10구자, 기적 20구자 남겨주세요라고 도전을 드렸거든요. 진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지금 내 형편에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혹은 그 이상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1년 동안 사역하는데 참 많

0: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재정은 한 구좌 한 구좌 한 구좌 너무 감사한 헌금으로도 쌓여지지만 20구좌, 기적 10구좌, 20구좌, 또 100구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의 또 헌금이 있어야 이 재정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근데 나는 여기까지라고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계신 분들은 그 선을 허물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내가 그 선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셔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그 선을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재할 수 있습니다.
1: 아멘.
0: 그 자리로 지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목사님, 저는 네. 우리 겸PD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그래,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1: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니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삶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0: 아멘.
1: 이게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죠.
0: 아멘.
1: 사람의 생각과 뜻밖의 역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0: 아멘.
1: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머무실 분이 아니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2: 아멘.
1: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요.
0: 아멘.
1: 사람의 생각밖에 뜻밖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0: 아멘.
1: 그럼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내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려면요. 100배, 1000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내 손을 펼쳐서 하나님 나는 열이지만 숨을 100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멘.
1: 믿음을 가 선포할 때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 아멘.
1: 약속하셨잖아요.
2: 아멘.
1: 우리가 그 동참하는 일에 이 시간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0: 아멘.
1: 고맙습니다.
2: 아멘. 네. 아멘. 아,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성도님의 간증 중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극동방송이 대신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2: 근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0: 아멘.
2: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나가서 내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는다 뿐이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이 사역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정말 우리가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이 한계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 방송 시간 약 3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0: 네.
2: 특별히 우리가 준비한 달콤한 선물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0: 아멘.
2: 샵 0933 우물정 0933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한 구좌 50만원의 오병이어 헌금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한 달에 만원부터 시작하는 전파 선교사 헌금도 전파라고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8103번님께서 기적 헌금 분할로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1520번님 기적이라고 남겨주셨고 0417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시험편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 네. 아들 딸 앞으로 한 구좌 더 분납으로 올려드립니다.
0: 네.
2: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7006번님 일시금 10만원 기적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남겨주셨어요.
2: 아멘.
0: 또 9231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기적 한 구좌 분납 신청합니다. 참한다면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싶었지만 어렵지만 오늘에야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0: 아멘.
1: 기도 제목은 두 딸이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면서 멀리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큰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아멘.
0: 우리 큰따님께서 기적의 열매가 되실 거예요.
1: 그래요.
0: 큰따님께서 오늘 9231번님의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채우실 겁니다. 우리 큰따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돈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거고요. 더욱더 복음의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명품 가문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1: 아멘.
2: 12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선교사 파송하시는 거.
0: 아멘.
2: 파송식이네요. 파송식.
0: 네.
2: 네.
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또 1590번님 기적 분할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주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기적의 헌금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231번님께서 이렇게도 보내주셨잖아요. 차만 타면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전파 선교사 하고 싶었는데
2: 그러게.
1: 오늘에서야 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9231번처럼 작은 용기 내셔서 그동안 나는 뭐 선교사까지는 아니었잖아 하시는 그런 마음 접어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 아이들을 생각하면 네, 저희 아이 둘 다 첫 돌 때 극동방송에 전화를 걸어서 전파선교사를 등록을 했거든요. 이제 점차 커나가면서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한테 너의 정체성은 선교사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는 전파선교사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게 그럼 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쁜 거예요. 뭔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있다는 게 저희 부부한테는 아주 큰 감사죠. 저는 자녀들에게는 이 전파선교사가 선택이 아니라 고민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라고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라면은 저는 이건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라도 못해주겠느냐. 우리는 전파 선교사의 이 정체성을 아이들한테 세워줄 수가 있다. 아주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4: 네, 세상에서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지만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왜 저도 이제 자폐를 앓고 있으면서 항상 돈을 모아서 이 아이에게 나중에 어른이 돼도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극동방송을 듣고 저희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진짜 진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녀를 키우면서 의사가 되고 됐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저희 역시도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고 그 일을 또 저희가 전파 선교사라는 걸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꼭 전파 선교사에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자녀들을 전파 선교사로 심으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0: 네.
1: 앞에 이제 고백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은 김홍빈 집사님이신데
0: 맞아요.
1: 당시에 저희가 저랑 연락을 했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때 자녀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언제 어떻게 긴급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서 실은 소망의 기도로 연결된 분이신데
2: 예.
1: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비상이 터질지 모르니까 전화 연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식만 듣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 소망의 기도 섬기러 오신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자녀도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한동안 이제 소통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죠.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게 6월이었어요.
0: 네.
1: 그런데 12월 성탄절에 김홍빈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피디님, 오래간만에 연락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정말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던 저의 둘째 자녀가 회복했습니다.
2: 할렐루야.
1: 세상이 말할 수 없었고 의사 선생님도 궁금해하시는데 둘째 자녀가 회복했어요.
0: 아멘.
1: 이제는
0: 할렐루야.
1: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0: 할렐루야.
1: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디님, 저는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가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남을 믿었고요. 성도님들이 전파를 통해서

0: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그리고 저의 자녀들도 전파 선교사로 신청할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 김홍빈 씨장께서 기쁨으로 고백하시잖아요. 너의 정체성은 선교사야. 아멘. 요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펼쳐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1: 그래요.
0: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사님, 우리가 아이들의 정체성을 선교사로 심겨줘야겠죠.
1: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지금 거의 학교에 그 정상적으로 등재하지 못한 아이들이 30%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과연 그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 선교사야.
0: 아멘.
1: 너는 하나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들어야 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라고 그 심령 속에 그것을 심어주게 된다면, 아멘, 그 아이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0: 아멘.
1: 절대로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0: 아멘.
1: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 올려주시면서 전파 선교사로 지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심어주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꼭 보내주시고, 아, 제가 둘째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0: 네.
2: 이번 달에 이제 첫 돌이에요. 아, 첫째랑 6살 차이가 납니다. 너무 예뻐요. 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0: 네.
2: 아,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네, 목사님도 다 자녀들이 장성하셨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을까. 아내랑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 신기한 게 그때마다 저도 아내도 늘 같은 말을 해요. 성공하고 뭐 명예를 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1: 그래요,
2: 건강했으면 좋겠다.
0: 아멘.
2: 다 그 두 가지.
1: 그렇구나.
2: 뭐 어른들이 들으시기엔 아 뭐 조 PD 아직 뭐 아직 어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제 아이가, 제 딸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1: 그래요.
2: 제 첫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보다,
1: 아멘,
2: 세상의 컨텐츠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고백하건대 끝도 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그릇도 작고 믿음의 근육도 부실한 부모입니다. 전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아이에게 풍족하게 물려줄 만한 것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있어요.
0: 아멘.
2: 물려줄 믿음이 있습니다.
0: 아멘.
2: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에벤에셀의 증표는 있습니다.
1: 아멘.
2: 제 삶 자체가 에벤에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다는 흔적이 제 삶 곳곳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집입니까? 우리 믿음을 물려줍시다.
0: 아멘.
2: 복음만 붙들고 달려온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이 부산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0: 아멘.
2: 여러분, 세상이 정말 너무 악해지고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아, 공교육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아이를 그냥 풀어놓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부모가 CCTV처럼 아이를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이 아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선생님의 어떤 그 작은 흘러가는 듯한 한마디를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시대가 너무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1: 맞아요.
2: 여러분, 부모가 CCTV처럼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1: 아멘.
2: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언제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만이 흘러나오는 방송, 극동방송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0: 아멘.
2: 여러분, 우리 복음을 들려줍시다.
0: 아멘.
2: 믿음을 들려줍시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샵 0933번입니다 우물정 0933번,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한 구좌 50만원의 일시연금을 심으실 수 있고요, 전파라고 보내시면 전

0: 전도사 선교사로 매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죠?
1: 맞습니다. 말씀 도시락 키링을 준비했어요. 오늘 전파 선교 그리고 기적의 헌금 심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 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이게 작은 열쇠고리 같은 건데 미니 북이 있습니다. 네. 작은 책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펼쳐볼 수 있는 말씀 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 신청하시면서 이 선물 주시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선교사야. 너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는 데 사용하실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선교사야.
0: 아멘.
1: 라고 그 정체성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건요. 가족 전파 선교사로 우리 한 달에 우리 가정이 4구자 6구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이 6분 남짓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6구자를 헌금해 주시면 이 찬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갈 때 우리가 헌금한 걸로 지금 이 찬양 나오고 있는 거야. 너가 그냥 스쳐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차 속에서 찬양 나오는 거지. 그거 오늘 우리 누구누구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도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저는 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절망, 또 세상에 속했었을 때 우리가 살아갔던 그 마음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단다.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복음엔 실제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실제가 있습니다.
1: 아멘.
0: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결단하셔서 이 복음의 실제를 전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2645번님께서 조금 전에 후원한 정신례입니다. 막내 아들 고재호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8891번님 일시금 헌금합니다. 지난 6월 16일 결혼한 사위 김우곤 이름으로 할게요. 딸과 사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헌금 섬겨주셨고요. 9024번님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 샬롬. 저만 전파 선교사하다 남편과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했어요.
0: 할렐루야.
2: 오병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또 2713번님 강성환 50만원 한구자 송금 완료했습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파선교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9024번님은 왜 혼자 하셨어요? 이 좋은 걸. 늦었지만 네. 환영합니다.
1: 네. 이 오병이의 기적, 우리 모두가 기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오늘 가정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2: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0: 아멘.
2: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은 너무 작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정성으로 심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기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가정의 기적으로, 교회의 기적으로, 우리 방송국의 기적으로, 우리 부산 땅의 기적으로 돌아오게끔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아버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0: 아멘.
2: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시고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기적의 헌금을 심고 전파 선교사로 후원한 이 귀한 영혼들,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에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의 헌신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 때 시작됩니다. 이 역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계속해서 전파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사역에 함께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사역에 기쁨으로 그리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
1: 할렐루야.
0: 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앞서서 중보기도에 말씀드렸는데요. 중보기도에 기도를 지금 막 마치시고 우리 김혜랑 권사님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1: 옆에 계신데 뜨거워요.
0: 지금도 기도를 막 하셨어요.
2: 열기가
1: 뜨거워요. 뜨거워.
0: 네, 우리 김혜랑 권사님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의 김혜랑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특별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오랜 기간 동안 부산 극동방송과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3: 예, 저희들은 이 방송이 한 19년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 20년 전에 그 장원극동방송 부설 때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을 안 했어요. 한 5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기도회가 이제 좀 크고 해서 요새는 뭐 인원은 더 많지만 한 40여 분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기도의 능력들을 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0: 아멘.
3: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거쳐가신 분들이 정말 많은 그 간증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아멘.
0: 아멘. 네. 특별히 부산 극동방송의 이 모든 사역들에 우리 중보기도회 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 앞서서 3월 달에도 저희 영남권 전도대회를 위해서 버스 한 대를 섬겨주셨고 오늘도 기적 헌금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죠?
3: 예예.
0: 네.
3: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헌금을 실상은 이렇게 권면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전파 선교사 헌금으로 11구자를 해갖고 왔거든요.
0: 할렐루야.
3: 그래서 이제 기도를 새벽마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 헌금에 저희 중보 기도에서 2구자 하고 제가 마중물을 내겠다고 1구자를 했습니다.
0: 할렐루야.
3: 그래서 이게 11구자가 그냥 오병이어 기적 헌금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1: 아, 네.
3: 그래서 11구자가 더 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도 기도하심에 이걸 나눠서 분납해서 나셔도 되니까 기도하면서 많이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또 광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좀 수긍을 하시고 제가 또 제일 감동을 받은 거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좀 어려우세요.
0: 네.
3: 근데 80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1: 아, 네.
3: 그래서 50만 원은 그 오병이어 기적 헌금, 30만 원은 아들이 이번에 합천에 그 이제 단독 목회로 가셨거든요. 이제 4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심으셨는데 정말 또 우리 윤영도 장로님이 막 기도를 뜨겁게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는데 너무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이렇게 헌금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야 기도의 의력은 참 대단하구나. 마음만 먹었는데도 새벽마다 이게 이제 8시까지 되면 이제 모르겠지요. 이제 이 기도팀들이 여기서 나간 분들도 많고 이제 이게 기도팀들이 우리가 300기도용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3: 네. 기도를 해왔고
1: 아멘, 아멘.
3: 네, 그렇게 저희는 확신합니다.
0: 아멘. 네, 우리 김혜라

권사님과 같은 기도의 용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전파가 끊기는 것만은 내가 볼 수 없사오니 주님 제가 나의 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동안 기도의 빚을 지셨다면 이런 표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헌신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동역해 주시

0: 여러분들은 그냥 방송만 듣고 있지만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 또 이제 방송국에 무슨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하는데 정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직원들에 대한 그게 저는 아주 나이로 따지면 자녀 같은 분들도 많고 막 이런데 정말 이분들을 보면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진짜 이 정식 직원들이 한 10명으로 이 방송국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지사장님이야 이 방송 직원들을 볼 때 정말 아, 이분들을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겠나 또 싶기도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그 우리 또 운영위원장님 또 총무님 이런 분들 또 권사님 역 저거 그 이 그 전속 기간들이 네. 많잖아요. 생방송이라 제가 좀 떨리는데 어린이 합창단 자모들 권사 합창단 뭐 또 상담실 중보기도회 여성 합창단 이분들의 헌신을 참 제가 많이 보고 저는 이제 손자가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네.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려고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애들을 키우고 너무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순수보건방송에 이게 조그만 것이 모여서 정말 큰 이거를 이제 기적을 이루는데 조금들 요새 뭐 커피 한 잔에도 뭐 만 원씩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수박 한 통도 2만 원이 넘고 한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심어주시면 정말 선전도 없고 순수보건방송 이 정말 이렇게 이게 직원들하고 다들 이렇게 막 늘 불철주야로 뛰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시면 다 돕고 싶을 겁니다. 방송만 듣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부산의 정말 보고마유리 정말 상강사의 절 숫자보다도 안 되는 이 부산도성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20년이 넘게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에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많이 보는데 이 요새는 전도지를 뿌리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거 누가 복음을 받아도 이거 뭐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확신을 또 갖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방송만 듣지 마시고 정말 십시일반으로 막 나눠내든지 뭐 하든지 이 다시 한번 극동방송이 100만이 들을 수 있는 횡령산에 그것도 있고
2: 아멘.
0: 하여튼 많은 것들이 이게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중보기도회 김혜란 권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권사님 말씀처럼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이 권사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 이제 벌써 방송 5분 남았어요.
1: 네.
0: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갔는데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처음에 제가 오프닝 할 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참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한 일에 동참하신 우리 동역자들을 감사하고 우리 방송국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또 이루게 될 걸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가 참 섬기다 보면 사람 몰라줄 수 있어요. 기도해도 봉사해도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3: 아멘.
2: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뿌린 이 씨앗 기적의 씨앗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선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기적 같은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네, 오늘 시험 PD님도.
1: 네. 저는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부산 땅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이 부산 땅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부산 땅 여러분 부산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고 또 이 땅을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같이 흘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0: 로 1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은요, 내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다루길 원하시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긋고 있는 그 경계선 오늘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장한 나의 한계를 보이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계속해서 이 마음 전하면서 저희는 저녁 8시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갈등 있으신 분들, 간질간질 하시는 분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시는 모든 분들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거는요, 기적의 규모가 아닙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1: 아멘.
0: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라고 헌금하시고 전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끝까지 외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였고요.
2: 네, 저는 전 아주 특별한 아침의 진행자 현 행복한 자락 즐거운 라디오의 진행자 조시현 PD였습니다.
3: 네, 저는 행복의 전달자 대양지역교회 장현성 목사였습니다.
0: 네, 제가 지금 우리는 지금 이라고 하면 저희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우리 권면의 마음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 헌금 한 구좌는 50만 원, 분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주실 분은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파선교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오병이어 40일 말씀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리며 생방송 이후 40일 동안 매일 말씀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9월 4일 금요일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작은 순종을 통해 더 멀리 전해집니다. 지금 샵 0933번,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전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에 함께해 주세요.

0: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빈들의 기적
0: 오병이어. 자,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 경험한 내 삶의 기적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시 이 시간에 복음 통일을 외치는 방송 오 해피데이로 인사드리고 있는 북방전문 PD 김상길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삶의 기적을 누리고 계시지요. 김해 동부교회 권준호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유일한 기적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이 기적이 근데 작은 헌신에서 시작된 거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보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미 기적을 베풀 준비를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네,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곳에 수천 명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0: 네.
1: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아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0: 아멘. 기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내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고 또 기적을 기대하면서 함께할 분을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예, 특별히 부산 복음화를 위해 이제 모든 세대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할 부산 극동방송을 위한 일에 전파 선교사로
0: 네.
1: 일시 헌금으로 기적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0: 아멘, 아멘.
1: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자, 샵 0933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적 두 글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적이 단순하게 물질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 그 기적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일시연금이에요. 50만 원 함께 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한 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형편대로 뭐 10달 동안 5만 원씩 분납하셔도 되고 10만 원씩 5달 동안 분납하셔도 됩니다. 자, 기적 남겨주시면 한 구좌에 50만 원 일시연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도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전화번호 아십니까?
1: 네, 여러분

0: 문자나 전화를 주시는데요. 네. 전화는 051-759-6000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또 직원들이 자세하게 전화드려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목사님 네. 보니까 우리 부산극동방송에서 오늘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들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0: 네, 선물이 좋죠.
1: 예, 하나님께 나는 헌신했을 뿐인데 감사한 마음에 또 그 헌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목사님 아세요? 가방마다 줄줄이 다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0: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죠.
1: 네. 그런데 이 키링이 뭐냐면 휴대폰에 나중에 이렇게 태그를 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수 있고 또 들으실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40일 동안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말씀 키링을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께만 또 목사님 콘서트 초청을 한대요.
0: 일거양득이라 그러죠.
1: 그렇습니다. 목사님 혹시 옹기장이 찬양단 아십니까?
0: 네. 저는 직접은 그분들을 못 뵀는데요.
1: 네. 굉장히 아마 찬양을 많이 들으셨을
0: 예,
1: 거예요.
0: 유명한 그렇죠? 찬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우병이어의 기적 오늘 헌신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9월 4일 금요일에 옹기장이 40주년을 맞아서 카운트다운 콘서트, 앵콜 콘서트를 이 부산에서 네. 열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네. 다 초대한다고 하니까 오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보다 목사님,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는 다 말씀 키링 드리지만 지금부터 화장품 세트를 10세트를 제가 드릴 거예요.
0: 네, 여자분들의 귀가 솔깃하실 것 같네요.
1: 자, 일수연금 기적으로 또 헌신해 주신 분들께는 화장품 세트 10분께 지금 선착순으로 드리니까요.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한 구자도 좋고 열 구자도 좋고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전파 뭐 매달 10,000원, 20,000원도 참 너무나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한 구자 50만 원 헌금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50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만원이면 2박 3일 부산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부산은 주로 해변이죠.
1: 네.
0: 저 끝에 다대포부터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광안리 해운대 기장
1: 네.
0: 쭉 이어지는 이 해수욕장 벨트를 즐기시고 또 부산에서 맛있는 국밥 종류들 이렇게 드시면 한 50만 원 되는데요.
1: 네.
0: 전 생각에 그 50만 원도 투자의 의미가 있지만 이 우리 오병이어 기적의 한 구자 50만 원은
1: 네.
0: 하나님 나라 여행권이 보장된
1: 와.
0: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이게 참 보장이 됐다라는 말이 너무나 안심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드리는 거예요. 이 기적은 나를 위한 기적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0: 그렇죠. 예. 너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1: 네.
0: 거기에 그냥 와 있던 분들이 그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죠.
1: 네.
0: 여러분도 이 기적에 충분히 동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1: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던 이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로부터 5천 명을 먹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지금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산 땅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체에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샵 0933번으로 기적 남겨주시면 오늘 일시연금 50만 원 분납도 가능하니까 빨리 문자 주시고요.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선착순으로 지금 이제 8자리 남았습니다. 10분께는 화장품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또 한 분당 한 세트씩 보내드릴 테니까 서두르십시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부산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빈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목사님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이제 성경에는 5천 명 기록돼 있지만 네. 뭐 신학자들은 뭐 몇만 명 가족들까지 다 하면
1: 최소한 2만 명 정도로 그렇죠? 예상을 하죠.
0: 아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저도 오병이어 기적이 참 유명한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건 유일한 기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1: 예, 그 의미를 제일 잘 밝혀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다른 복음서들은 단지 그냥 예, 기적이 일어났던 맞아요.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요한복음은 기적 그 기적의 의미를 더욱 그 뒤에 네. 보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결국은 그 기적은 오병이어 떡과 생선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아멘.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0: 네.
1: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신 것은 오늘 우리로 보면 말씀이 떡이죠.
0: 네.
1: 그런데 우리 극동방송은 다른 방송이 아니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0: 아멘. 아멘.
1: 예, 지금 오병이어처럼 전달하는 네.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이죠.
0: 예. 이 방송을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이 아직도 들려야 되는 곳이 많고요. 또 들어야 될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듣게 하셔야 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기적을 베풀길 원하시거든요. 샵 0933번으로 기적 남겨주시면 오늘 일시연금 한 계좌 50만 원입니다. 분납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만 원 10개월 또는 뭐 10만 원 5개월 25만 원 2개월 아 나는 그것도 어려워요 하시면 그냥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매달 만 원 2만 원 여러분 방송 1분 2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극동방송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운영이 됩니다. 목사님 참 한 기업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게 아니고
1: 네.
0: 수천 수만 명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한다는 게 저는 극동방송이 받은 복인 것 같아요.
1: 저도 늘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방송국이 운영될까?
0: 네.
1: 다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광고방송이 있는 것도
0: 그러니까요.
1: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기도와 눈물이 담긴
0: 네.
1: 작은 헌금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아, 정말 여러분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0: 아멘.
1: 아, 오늘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니까요.
0: 네.
1: 관심 가지고 잘 들으시고 예, 문자 기적이라고도 보내시고 전파라고도
0: 아멘.
1: 보내시고
0: 아멘.
1: 많이 보내주십시오.
0: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에 저희가 감동하고 또 감사해서 특별한 선물들 우선 화장품 10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0분께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 지금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이렇게 또 귀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귀한 두 분을 이 자리에 좀 모셨는데
1: 네.
0: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효섭 장로님 그리고 이혜수 권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우리 각자 인사 좀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2: 네, 저는 부산극동포럼 회장으로 또 부산극동방송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0: 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3: 네. 저는 요즘 수요일 11시 소망의 기도 진행하고 있는 이혜수 권사입니다.
0: 권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 두 분은 저도 이제 옆지사였던 창원에서도 뵀지만 아니 옆지사에 부산지사에 그렇게 헌신된 분이 있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어요. 벌써 부산극동방송 올해 18년? 10, 해수로 19년
3: 네.
0: 됐지 않습니까?
3: 네.
0: 그동안 계속 섬기고 계시잖아요.

0: 어떤 마음에 이렇게 부산극동과 함께 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1: 예, 돌이켜보면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1: 부산극동 방송이 개국되기 전에 상원극동 방송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도록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섬겼다. 목사님 이렇게 네. 사실 뭐 1년 2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년이 넘게 어떤 주님의 일에 섬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2: 네. 우리가 한두 번에 강한 헌신 가능하죠.
0: 그렇죠.
2: 그런데 지속적 헌신은 쉽지 않습니다.
0: 네.
2: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영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2: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얼굴이 안 보이시잖아요.
0: 근데 우리 또 특별히 권사님의 목소리는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2: 네.
0: 예, 매주 이렇게 또 수요일마다 섬기고 계신데 권사님 어떠세요? 극동방송 매주 오신 지 벌써 수십 년인데 이제는 뭐 가족 같고 내 집 같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3: 네, 그래요. 진짜 여기가 친정 같고
0: 네.
3: 전부 제 가족 같고 오면 너무 반갑고 오고 싶고 그렇습니다.
0: 네, 이렇게 극동방송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다니까
3: 네.
0: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그래도 감사의 말씀 또 한 말씀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네, 진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 은혜예요. 예, 뭐 이렇게 제가 오고 싶어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죠? 근데 오고 싶을 때마다 올 수 있고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을 정말 또 이렇게 방송을 새삼스럽게 오늘 이렇게 출연한다는 게 좀 부끄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만 그랬는데 네, 그래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0: 네.
3: 이제 왔어요. 오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0: 아유.
3: 왔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반갑고
0: 네.
3: 또 감사하고 오늘 또 PD님 만나게 되니까 더,
0: 할렐루야.
3: 더 반갑고 감사하고
0: 감사합니다.
3: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0: 네.
3: 또 방송가족들이 계셔서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오늘 이렇게까지 또 섬길
0: 네.
3: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0: 우리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극동방송을 돕는 어른으로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또 기적 또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방송사에게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감사의 말씀과 더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는 권면의 말씀도 장로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 개인적으로 한 20년 넘게 극동방송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행복했다고 느끼십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500여의 기적도 한 사람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되었거든요.
0: 아멘.
1: 오늘 여러분의 애청자 여러분들의 적은 기도와 작은 정성, 작은 후원이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0: 아멘.
1: 저는 확신합니다.
0: 네.
1: 극동방송은 지금도 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도 앞으로도 계속 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헌신하실 것 같은데
3: 네, 네. 하나님께서 사역만 해주시면 언제까지 순종할 겁니다.
0: 아니 우리 권사님 네. 평양극동방송 가서 또 방송하셔야 되잖아요.
3: 네 물론이죠.
0: 그런 소망도 갖고 계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3: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해가지고 또 하루속히 또 통일이 돼서 우리 극동방송이 먼저 이제 평양에
0: 네. 네,
3: 성신소를 세우고 방송국을 세워서 예, 우리 함께 복음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제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
3: 네.
0: 앞으로도 부산 극동 방송을 위해서 아마 두 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1: 예.
3: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네,
0: 지금까지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이효섭 장로님, 이예수 권사님이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오늘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장로님.
1: 예. 예. 아마 저희들도 오면서 기도하면서 두구사
0: 예,
1: 결심하고 왔습니다.
0: 할렐루야. 예, 또 이렇게 기적을 심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장로님.
1: 예.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오늘 극동방송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로 또 보내는 분들의 헌신으로 곳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기적이라는 게 저는 극동방송 사역을 하면서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또 붙여주시고 이렇게 헌신자들을 보내주시는지,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가실까, 이제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동방송 올해 이제 이런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모금을 하지, 어떻게 물질을 마련하지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 보여주는 거 보면서 내가 참 믿음이 작았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내가 기대를 하면 됐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네, 많은 분들이 기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보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병이어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준비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0: 예.
1: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저도 국동방송의 방송은 한 10년 이상 계속 오고 있는데요.
0: 네.
1: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주신 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오.
1: 저희가 일을 하고 또 옳은 일을 하니까요.
0: 네.
1: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딱 맞게 채워주시고는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0: 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런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쓰길 원하십니다. 극동방송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만 여러분의 보내주시는 전파송에서 헌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목사님 보셔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PD기도 하고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네, 오퍼레이팅도 혼자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한 사람이 감당하게 충분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싶어서 이거든요. 여러분이 전파선교사 매달 10,000원, 20,000원 하시는 것, 또 오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또 50만원 일시연금 하시는 것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사용됩니다. 보니까 목사님, 부산 땅에 황영산으로 중계소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치요. 그 이유가 더 많은 곳에 더 깨끗하게 더 멀리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부산은 동과 서가 좀 크게 나누어져
0: 그렇죠.
1: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영산에 중계소를 세우면 동서에 고루 전파가 보여내시죠.
0: 네.
1: 저는 이제 서쪽에 있다 보니까요. 보면 새로운 또 채널 하나가 필요한 거죠.
0: 그렇죠.
1: 그럼 조금 더 멀리 차를 몰고 나가면 잘 들리지 않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0: 실제로는요. 네. 그래서 극동방송 계속해서 기도로 심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깨끗하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것들은 중계소로 옮기고 방송사역 하는 일에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일시연금 50만원 한 구자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납도 가능하니까요.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말씀 40일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오병이어 말씀 도시락 키링을 모두 드리고, 선착순으로 지금 목사님 벌써 5분.
1: 네, 그러시네요.
0: 5분이 정해졌습니다. 화장품 10세트 중에 5세트 남았어요. 네. 기저귀로 남겨주신 분들께는 화장품도 한 세트씩 드릴 텐데, 목사님 번호 한 번씩 다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251번님 기적.
0: 네, 아멘. 7582님 기적 남겨주셨고요.
1: 2826님
0: 네,
1: 기적 일시불동참 또 이렇게 하셨네요.
0: 그렇습니다. 8780님 그리고 6891님도 기적 남겨주셨는데 지금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문자 답장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네. 계좌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이나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또 전화드려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1: 아무 걱정 안 하시고 네. 그냥 보내시면 되죠.
0: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냥 보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먼저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그냥 주님이 찾으시니까 드렸는데 5천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열두광주리가 남을 거라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기적을 베푸시 준비하셨고 헌신자 한 명을 찾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서울에서 오늘 새벽에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제 주님의 동역자들을 찾는 귀한 방송에 제가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주님은 저한테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저의 헌신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우리 김상균 PD님이 서울서 오셨죠?
0: 네. 네,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부산 경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지역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서울 분들하고 다른 점도 있거든요.
0: 네.
1: 서울 분들은 좀 계산적이고 그러면서 정확하고 예. 이런데 경상도 분들은 기적에 맞는 좀 체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 경상도 말로 딸막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문자를 기적 눌를까 말까 조금 더 있다가 눌를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 경상도 계시는 분들은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또 발딱 일어나는
0: 네.
1: 그런 특징도 있으시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화장품 받으실 때 보내시면 제가 보기엔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0: 제가 목사님 극동방송 사역이 이제 19년 차인데 처음 사역이 창원이었어요.
1: 네.
0: 부산극동 막 개국했을 때 이미 창원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제 저희 청취자가 많고 이 경상권 경남과 부산의 청취자분들 제가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분들은 뭐 하자 하면 와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주님께 헌신합시다 뭐 어떤 세미나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하면 신청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 오전에도 이 부산극동에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아까 뭐 딸막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딱 생각이 들면 바로 헌신하시는 실행하시는 분들이 여기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 기대돼요 목사님.
1: 네 많은 분들이 네. 들으시고 참여하시리라 저는 아멘. 믿고 있습니다.
0: 자, 002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한 구자 50만원 여러분 분납 가능합니다. 아, 근데 저는 물질의 크기가 조금 저한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파라고 남겨주셔서 만원이든 2만원이든 여러분 형편대로 또 감동주로 함께 헌신하실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우선은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기 원하십니다. 물질의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똑같고 귀합니다. 샵 0933번으로 기적 남겨주십시오.

0: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죠?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곳은 북한이고 저 북녘 땅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극동방송의 전파입니다. 목사님, 제가 진행하는 오후 1시 방송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 네, 죄송합니다.
0: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를. 네. 매일 이제 오후 1시면 그리고 여러분 새벽 2시에서 4시면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들었던 분들의 간증, 그리고 오후 1시에는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 극동방송이 어떻게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어떤 기적이 펼쳐지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느끼실 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은

0: KBS 극동방송 들으신 분이에요.
1: 네.
0: 지난 70년 저희 극동방송 올해 이제 창사 70년에 맞아서 작년부터 해서 극동방송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목사님 프로그램 명이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예요. 거기에 출연하신 분의 한 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아 북녘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우리 집도 전파송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동참하실 수 있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은 극동방송 전파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분의 우리 이소라 자매님의 간증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2: 말로 다녀 용모산에 안녕하세요 양강도 해산에서 온 이소라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의 라디오를 들은 것은 17살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새로운 것에 민감한 시기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라디오 그 주파수를 돌리지 못하게 이제 피대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그 봉인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를 왜 듣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를 붙이지 하고서 이제 드라이브로 뒤를 풀었습니다. 풀고 이제 그 피대를 맞췄습니다. 돌리다 보니 일본 말도 들려요. 이제 그리고 러시아어도 들리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얼마나 좋잖아요.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동방송 이제 라디오였어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그때 2부였나 봐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지? 무슨 명절인데 이제 명절이라고 서울요 큰 트리를 세웠나 봐요. 이제 그 트리를 말로 저는 듣는 거니까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애들이 즐겁게 이제 그 밑에서 놀고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선물들을 서로 이제 연인들이 이제 네. 교환하는 선물 선물들을 서로 싸들고 다니고 연인들이 서로 이제 목도리를 다 같이 커플로 하고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말이지 정말 이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레시바 북한이 없죠 그냥 이불 속에서 볼륨을 최대로 이제 낮춰놓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들어야죠 이제 네. 세상을 모를 때보다도 아니까 더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네. 이 인간 세상에 한번 이렇게 태어나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네. 맞나 이렇게 싶고요 나의 목소리를 내 마음의 목소리를 한 번도 진심의 목소리를 내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계속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0: 양강도 해산에서 방송을 들으셨던 이소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도 이제 해산 맞은편에 장백현을 갔다 오셨다고.
1: 네, 네. 저도 과거에 시국을 좀 여러 번 다녔거든요.
0: 네.
1: 그럴 때 방금 이 자매님 고향인 양강도 해산 맞은편이 장백향이라는 곳입니다.
0: 네.
1: 그곳에서 북녘 땅에서 무역하는 분들이나 오신 분들
0: 네.
1: 만나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이 저는 북방선교를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1: 지금도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강원 노회라는 노회가 있습니다.
0: 예.
1: 여기는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해서 북한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0: 네. 예.
1: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상 최대 미전도 종족들이 처음은 아프리카,
0: 네.
1: 뭐 남미 이런 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가까이 계시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분들에게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비행기 타면 가죠.
0: 네.
1: 하지만 북녘 땅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는 갈 수가
0: 아멘,
1: 있죠.
0: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소라 집사님 음성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후 1시에 매주 수요일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라는 코너로 이렇게 북한에 계실 때 극동방송을 들었던 적이 있는 분들 탈북민 분들 가운데 간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목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셨어요. 이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 문이 거의 다 닫혔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지금 북한

0: 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에서는요. 뭐 반동 사상은 무가 배격법이라든지 또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우리 남한과 대한민국과의 모든 교류는 단절시켰습니다. 최근에는요. 남한의 영상을 접했거나 보거나 이러기만 해서 단속에서 걸리잖아요. 그건 바로 총살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졌지만 우리 이소라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이불 속에서 몰래 들으세요. 이분들은 한번 들으면 나만 말 같은 말이니까 우리 말이니까 들었다가 무슨 내용이지? 하나님? 그렇게 2년, 3년 들으신 분들은요.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목사님 극동방송이에요. 그걸 벌써 7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방송은 산도 막을 수 없고 벽도 네. 막을 수 없고 네. 특히 이념도 사상도 네. 막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전파로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그 일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1: 멀리 돌아서 외국까지 가서 저희가 선교합니다마는 네.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북녘 땅에 있는 가까운 우리의 동족들을
0: 네.
1: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들으시는 분들마다 핸드폰 꺼내시고 샵 0933 누르시고
0: 네.
1: 기적 한번 일으켜 네.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이 기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샵 0933번으로 기적 또는 전파라고 남겨주시는 이 헌금이 여러분 북녘 땅에도 전해집니다.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은 통일 이후에 북한 땅에 13군데 극동방송 세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1: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남한하고 같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이 남한에 있는 13군데 극동방송이 통일 이후에도 북녘 땅에 13군데 세우려고 매칭을 시켜놨어요. 각 지역마다.
1: 네.
0: 서울은 평양이거든요.
1: 네.
0: 부산은 어디게요? 잘 모르시죠?
1: 흥남부두가
0: 싶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흥남부두, 흥남철수작전 기억하시죠? 아마
1: 네.
0: 이 부산 땅에도 그곳에서 떠나셔서 정착하신 실향민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함경남도
1: 함흥
0: 함흥지사를 이 부산지사에서 이제 세워야 해요.
1: 네.
0: 그리고 부산 극동방송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파선교사로 모아주시는 헌금들이 나중에 통일 이후에 함경남도 함흥에 극동방송 세우는데 지금 미랄이 됩니다.
1: 네, 의미가 있네요. 철수해왔는데
0: 네.
1: 다시 가야죠.
0: 그럼요. 가야죠.
1: 방송으로 가야죠.
0: 아멘. 아멘.
1: 네.
0: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북방 선교로 헌신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는 북녘땅에서 목사님 지금도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도 쉽지 않대요.
1: 그렇죠.
0: 네. 지금도 식량난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끼를 줄여서 또는 한 끼를 금식해서 모으는 헌금으로 이렇게 전파선교사 또 기적 헌금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도와드리는 제가 2박 3일용 만나 한 끼라는 제품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북한 땅에 저희가 보내는 손바닥 성경이 있습니다. 진짜 손바닥만 해요. 목사님. 요만한 성경이에요.
1: 네.
0: 그리고 앞뒤에 성경이라고도 안 적혀 있는데 신약만 있어요. 이 성경을 제가 10분께 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북한 땅을 위해서 제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적 한 구적 50만원입니다. 한 구나 50만원 일시연금으로 참여하실 분들 총 10분께 북녘 성도처럼 저도 금식하면서 이참에 제가 소식하고도 단식하면서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 좀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제품 건강기능식품 제가 보내드리면서 손바닥 성경도 같이 해서 10분께 드릴 테니까요.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 남겨주시고요. 또는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만 한 해 몇 조 원이던데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북녘 땅에는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보리도 수확하기 전에.
1: 맞습니다.
0: 보릿고개.
1: 네, 보릿고개 아십니까, 피디님?
0: 저도 잘은 모르지만 듣기만 했는데
1: 네.
0: 북녘 땅에서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가을에 수확할 거를

0: 미리 땡겨서 고리대로 빌린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살아내고 가을에 수확하면 그걸 다 뺏긴대요. 그런데 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혹시.
1: 저도 시국에 가서 네. 북한 쪽에서 오신 우리 동족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보다 5살이 어린데 실제는 제가 보기에 저보다 10살, 20살 더 많아 보였고요.
0: 네.
1: 키도 저보다 한 15cm, 20cm 정도 적었고요. 깡마른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0: 예.
1: 이분들이 진짜 빈들에 지금 베세다 빈들 들녘에 굶주린 5천 명 그 내지는 2만 명 사람들에 해당한다 볼 수 있죠.
0: 맞습니다.
1: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0: 아멘. 아멘.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어요. 우리 공채사인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좀 길죠? 그래도 네. 들어보십시오.
0: 예?
1: 빈들에 있는 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주님 말씀 따라 듣지만 저도 그 빈들에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요청에 찾으심에 주님이 제게 맡기신 것 다시 드립니다. 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0: 예.
1: 맡기신 거죠. 다시 드린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게요. 주님 저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저 북녘 땅의 성도들도 배불리 먹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열두 강주리가 남게 주님 그 땅에 저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0: 아멘.
1: 기적 이루고 저도 한 구자 심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귀한 예, 일을 하셨습니다.
0: 아, 빈들에 그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근데 나를 통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927님도 기적 남겨주셨고 6460님 기적이라고 남기시며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목사님
1: 마음이 아픕니다.
0: 10개월 분납으로 남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지역과 또 극동방송에 통해서 기적이 베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샵 0933번으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05175960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북방선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릴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은 극동방송 이제는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1: 그렇죠. 네.
0: 뭐 라디오만 틀면
1: 어디선 차에서 들을 수 있죠.
0: 휴대폰으로 우린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극동방송을 듣고 싶어서 혹시 열심을 내보셨습니까?
1: 뭐 그냥 틀면 나오니까.
0: 그렇죠.
1: 네.
0: 이분의 간증은요. 방송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분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 나한테는 이런 열심이 언제 있었지? 이런 마음이 언제 있었지?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도 동감하시고 동참하시는 감동되시는 분들은 지금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샵 0933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실 준비하시고요. 간증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백성교회 박집사입니다. 저는 중국에 와가지고 가족분들한테 부탁했던 것이 이 라디오였습니다. 바깥 시장을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 한국 방송을 듣고 싶어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밤에 일어나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듣고 싶었는데 피곤해서 밤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전에 물을 한두 사발 좀 먹고 잤어요. 그러면은 밤중에 오줌이 말아와서 일어나서 깨나게 되고 그 방송을 들으려고 제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외로울 때 잠이 안 올 때 그 동방송 들었는데 제 신앙생활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0: 목사님 저는 이분의 간증 들을 때마다 회개돼요. 하나님 말씀 나는 언제 이렇게 갈급하게 기다렸나. 극동방송을 통해서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새벽 시간에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삶이 너무 피곤해서 혹시 그 말씀

0: 듣는 시간 놓칠까 봐 자기 전에
1: 물을 드셨다네요.
0: 네. 물을 한 바가지 먹고 자요.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니까. 그럼 깨면 그때 그 방송을 찾아서 듣고. 또 북녘당에서는 혹시 소리가 밖에 새 나갈까 봐 이불 뒤집어서 쓰고 그 안에서 방송을 듣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때도 있었는데 말씀의 홍수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지 모르고 우리는 너무 지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뭐든지 너무 풍족하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처럼. 네. 말씀이 오늘날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만요. 그런데 홍수 때에 먹을 물이 부족하다 하잖아요.
0: 네.
1: 흙탕물은 많은데.
0: 그러니까요.
1: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불필요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0: 네.
1: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0: 네.
1: 누가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방송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만큼이나 방송 사역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0: 네.
1: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기가려든 분들에게.
0: 아멘.
1: 제대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빨리 지금 핸드폰을 켜시고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샵 0933입니다.
0: 네.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일시연금 한 그저 50만 원입니다. 뭐 10달로 분납하셔도 되고 5달 10만 원씩 남겨주셔도 또 분납도 가능하고요. 매달 저는 정기적으로 만 원, 2만 원, 또 5만 원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이육구님 오전에 30만 원 보냈고 지금 나머지 20만 원 또 후원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 정말. 예. 이분은 힘겨운. 그러니까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0: 처음에는 아마 주님 제가 가진 게 이만큼입니다.
1: 네.
0: 참 그래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매달 쓰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나가야 될 것도
1: 왜 정해져 있죠.
0: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나가야 돼 또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이럴 때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갚으실까? 하나님께 드린 것에 하나님은 어떤 또 열매를 맺게 하실까? 어떻게 또 더 풍족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육군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서울에서 이제 북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만나요.
1: 네, 그렇죠.
0: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중국에 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 훈련을 받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하교회를 일구시고 그러면서 극동방송 통해서 예배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북녘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은 한 달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이 드는 AM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수천만 원씩 드네요.
0: 목사님 AM 방송은 안 들으시잖아요. 네.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최근에.
1: 그렇죠.
0: 우리가 라디오에도 있고 뭐 차에도 AM 채널이 라디오가 있긴 하지만 제주도 애월에도 있고요. 또 안산 시흥의 대부도에도 AM 송신소가 있는데 다른 M 뭐 방송이나 다른 방송은 정부의 AM 채널을 반납을 했어요.
1: 근데 돈이 안 되죠.
0: 돈도 안 되고 돈만 많이 들고. 예,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극동 방송은 한 달에 전기료만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예배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돈이 얼마가 들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찾는 거예요.
1: 네. AM 방송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또 이게 가진 장점이 있으니까 북녘당에는 FM보다는 AM이 훨씬
0: 멀리 가거든요.
1: 효과적이죠.
0: 그렇습니다. 네. 저 북녘당에 또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땅과 러시아 연해주 일본까지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이 북방선교는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위에 세워주신 또 허락하신 사명이고요. 부산 극동방송에는 함흥 지역의 극동방 세울 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저도 또 한 구자 심겠습니다. 또 기적이라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북녘 땅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1: 네, 문자 샵 0933인데요. 어르신들은 샵이 뭔지 잘
0: 그렇죠.
1: 모르세요.
0: 네.
1: 그래서 보시면 우물 정...

0: 책방 선교회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이에요, 목사님.
1: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선물이니까.
0: 이게 북한 성도들이 아 오늘도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구나. 나도 그들의 아픔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참에 나는 몸에 독소도 빼고 금식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헐적 소식 단식을 도와드리는 만나 한 끼 2박 3일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거와 한 10만 원 상당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손바닥 성경 북한 성도들에게 저희가 비밀리에 보내는
1: 네.
0: 신약이 담겨있는 진짜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손바닥만한 이 손바닥 성경 이 세트를 10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시고 특별히 북방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나를 통해서 저 북녘땅에도 기적을 베풀길 원합니다. 아까 0742님 고백처럼 저 북녘땅에도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가 섬기고 헌신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만나 한 끼와 손바닥 성경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 구자 50만 원 일시연금 지금 보내주십시오. 샵 0933번입니다.

0: 북한에서 살면서 제주국동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형 라디오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가져다 주셔갖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주파수를 이제 맞춰가면서 돌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극동방송, 제주극동방송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뭔가 제 손이 모였다고 봐야죠. 지금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라 그때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삶의 실천으로 옮겨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들었는데 이제 그걸 제가 한 3년 동안 이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다 암기할 정도로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여기로 말하면 그 이어폰 같은 그거를 끼우고 몰래 저 혼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총껏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이제 제 소원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지만 탈북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매일매일 느끼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마음껏 내가 국동방송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껏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내 친구들도 지금 북한에서 현재 살고 있잖아요. 이제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고 저와 같은 이런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들을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언젠가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뭐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1: 조금 전 함께 하신 분은 최윤순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네. 이곳 부산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2: 그러시네요.
1: 전국의 각 지역에 탈북민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 부산 땅에도 제가 알기로는 500천 명 이상이 사실 거예요.
2: 네.
1: 그 가운데 이제 수용로 교회에도 탈북민 공동체가 2, 300명 정도가 있고
2: 네.
1: 그 가운데 이제 북한에서 극동방송 들으신 분들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도 들으면서요. 이분은 탈북할 때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탈북하신 분이세요. 아 이분들이 있다라는 게 저희도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뭐 여러분 헌신하시겠다고 샵 0933번으로 문자 주시고 평소에는 뭐 신청 찬양이나 기도 제목이나 퀴즈 정답들 보내시지만 북한 땅에는 이런 반응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2: 그렇죠.
1: 근데 이런 열매들이 정말 간혹 들린다니까요.
2: 뒤늦게 저희가

0: 그러니까 북한한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극동방송이 안 전하면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1: 오히려 저희보다 더 갈급합니다. 저도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네.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이 이제 저희 뭐 컨나갈 때도 얘기했지만 이 조선족 분들도 그렇고요. 중국에 계신 분들이나 북한에 계신 분들은 정말 성경이나 찬송이 없으니까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1: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단
0: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새벽 방송을 지금도 하지만 두 번씩 읽어드려요. 성경 구절 두 번 천천히 찬송가도 몇 장입니다. 몇 장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못 적으셨을까 봐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네. 제가 극동방송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창원을 사역하고 대전 뭐 서울 이렇게 대도시에서만 사역을 하니까 청취자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데에서만 사역을 하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 혼자의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뭐 내가 어떻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문자를 주고 은혜 받았다 하니까 제가 제주에서 방송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근데 어떤 분들이 탈북민들이 제주 극동방송 오셔가지고 막 우세요. 내가 이 방송 들으면서 예배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너무 와, 이 사역이 이렇게 중요했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사역을 했구나. 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고 찬양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북녘 땅에서 기적이 벌어지기를 오늘 내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기적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북녘 땅의 영혼들이 목사님 많게는 40만이 있대요.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방송 1분을 책임져주세요. 전파 그리고 가능하시면 한 구자 50만원이지만 분납부분을 해서라도 기적 북녘 땅에도 베풀어주세요라고 기적헌금 요청드리는 거예요.
1: 네, 저희 방송이 지금 부산 지역에 담당을 하잖아요.
0: 네.
1: 여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이게 모여서 북한으로도 가고 또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도 가고 그렇게 하지요.
0: 네.
1: 거기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0: 아멘.
1: 저희는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저도 그런 분들을 시국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0: 예.
1: 어떤 분들은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0: 그렇습니다.
1: 성경에 있죠.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우리가 그냥 던졌는데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방송 선교의 헌금은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우리 각동 방송은 너무 돈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 자기들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이런 거에는 정말 돈을 안 쓰시더라고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는 자체가 영광스럽고 복된
0: 아멘.
1: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고 또 오늘 하고 있는 이 빈들의 오병이의 기적에도
0: 네.
1: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0: 아멘. 특별히 나는 전파 선교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많이 섬겼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도전 드릴게요. 한 구자 더 증액하세요. 그리고 기적으로 오늘 일시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몫이 아니라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북녘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북녘의 아이들을 위한 이름으로 여러분 한 구자 더 하셔야 돼요. 한 구자 더 증액하셔야 돼요. 샵 0933번으로 기적 또는 전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북방 선교를 위해서도 마련해 놓고 있는 특별한 선물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문자

0: 마음속에 조금 찔리는 건 있었어요. 부담도 됐고.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울림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냥 너는 순종만 해라. 그거는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강한 울림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 모든 가족들 한 사람씩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열구자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그 사실은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부담이 됐지만은 지금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다들 참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 돈은 그냥 저절로 마련이 돼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난 순종만 하니까 그거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기도
1: 들으시네. 목사님,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2: 그렇죠. 네. 목사도 순종은 그리 쉬운 부분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도 방금 이제 한 시간 지나고 네. 또 한 시간 방송을 들어가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50만 원을 할 거예요.
1: 할렐루야. 예.
2: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요. 네. 교회 돈으로 아니고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50만 원을 한구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1: 사실 저도 이제 전국의 각 지사에서 모금 방송 하면서 그 지사에 이제 헌신을 해요. 저를 통해서 이 부산 지역에 또 복음이 더 잘 전해졌으면 하는 데 저도 이제 한구자를 심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제 통장 사정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저 없어요. 하나님, 이번 달 제가 보너스 기대할게요 라든지 제가 가진 거에서 어떻게 아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비싼 커피를 마시기보다 스틱커피를 마시고 10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 찾아다니고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또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페트병을 그렇게 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그게 막 이 큰 봉지 이만큼 몇십 개 몇백 개를 이렇게 모으시는데 아들로서 보기에 좀 부끄러운 거예요.
2: 부끄럽죠.
1: 내가 용돈 안 드려서 그런가? 우리 부모님이 뭐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가? 그냥 폐지를 그냥 줍는다고만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페트병을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2: 네, 돈으로
1: 돈을 번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개당 10원인가 그래요. 그걸 바꿔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저도 대전에 학교 교사 퇴직한 어떤 장로님이 네.

0: 배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1: 네.
0: 아들이 목사인데.
1: 네.
0: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퇴직하셨으면 돈이
1: 그러니까요.
0: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런데 그렇게 모은 폐지를 파셔가지고 그걸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 헌금.
1: 예.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일정 어떤 뭐 일이 있으시거나 수입이 없으니까 본인이 운동 겸 그런 페트병 주워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그래서 북방 선교 헌금 저희 극동 방송에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파송하신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제가 부모님의 믿음 따라가려면 내가 멀었구나.
0: 그래도 우리 PD님 오늘 또 서울서 오면서
1: 네.
0: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고 저도 방송을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안 하면서 다른 걸 하시라 하는 건 네.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저도 가서 예, 헌금해야죠.
1: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실 내가 써야 할 곳을 생각하면 못해요. 왜 그리도 써야 될 때가 많은지 그리고 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니까 너무 많이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해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물질을 다시 주님의 일에 쓰길 원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기억하신대요.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신대잖아요.
0: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1: 아멘. 네. 네.
0: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 심중까지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1: 네.
0: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정말 아마 들으시면서 갈등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어떤 분은 네. 기적하지 말고 전파할까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1: 그렇죠. 뭐 매달 만 원, 2만 원. 예. 일시연금 50만 원. 여러분 뭐 부담이 되시면 분납하실 수도 있지만 매달 만 원, 2만 원 전파 선교 선금도 가능하세요.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0933번으로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문자가 조금 멈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하실 이유를 좀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계속 그런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착순 10분께는 목사님
0: 네.
1: 허니듀 멜론 세트를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과일 세트거든요. 10분께 드릴 거예요.
0: 요즘 같은 이런 조금 무더위에는 멜론은 수분 섭취에 당분
1: 그렇습니다.
0: 섭취
1: 네.
0: 아주 상당히 좋은 과일이네요.
1: 야.
0: 네, 저는 빼주세요.
1: 자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넉넉하지 않은 거 알아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은 분명히 따로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과일 세트 먼저 드릴게요. 멜론 세트를 드릴 테니까 네. 신청을 지금 먼저 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10분께만 드릴 거예요. 샵 0933번으로 기적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 구자 50만원 여러분 분납 뭐 10달 5달 동안 분납도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전파라고 남겨주셔도 돼요. 매달 정기적으로 만원 2만원 함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0: 어떤 방법이든지
1: 그럼요.
0: 여러분 한번 네. 선택해 보시면 그 선택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되리라 여겨집니다.
1: 우리 1782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네,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위해 한 구좌 입금했습니다. 9월에 결혼할 아들 그 결혼식도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1: 아멘 아멘 그러면서
0: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죠.
1: 네, 그리고 오병여 기적이 일어나길 네,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1782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 헌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기적으로 심으시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전파 선교사도 세우시고
0: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입니다.
1: 네. 네. 앞으로 태어날
0: 믿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손자가 날지 손녀가 날지 알 수 없는데 아마 네. 이분은 손자도 나고 손녀도 날 것 같습니다.
1: 아멘. 아멘. 분명한 것은 태어날 이 손자 손녀들이 주님의 선교사가 이미 되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0: 될 수 있도록 저희 극동방송 기도할 거고요. 또 여러분은 계속해서 또 헌신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주들의 이름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샵 0933번으로 그 이름이 뭐 같이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자 기적, 김상균의 이름으로 기적이 베풀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든지 여러분 기적 또는 전파 남기시면서 이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 앞으로 저희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선물을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받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셨다가 오는 9월 4일에 옹기장이 40주년 이 부산에서 앵콜 콘서트를 네. 여러분이 모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시니까요. 지금 기적 또는 전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는 요즘에 참 경기가 어렵잖아요.
1: 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운 때를 살아온 저희들의 입장에서는요.
0: 네.
1: 경기는 항상 어려웠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호기죠.
0: 아, 그렇군요. 네. 안 어려웠을 때가 없다. 예전보다 그래도 이게 나은 거다.
1: 훨씬 낫죠.
0: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 네,
0: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이고.
1: 저희들이 복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0: 네.
1: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만족이 없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0: 네.
1: 은혜를 모르죠. 하지만 나누다 보면 네, 많은 분들
0: 맞아요.
1: 이야기처럼 나누다 보면 거기서 은혜를 많이들 발견하게 되시죠.
0: 네. 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 안에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내 나누고 사랑은 자꾸 버리는 거 나누는 것 그러면 사랑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이 누리라는 게 아니라 누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 그 시간이 오늘이고요. 1년에 한 번입니다. 목사님, 극동방송의 사역은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라고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0: 아멘.
1: 많은 분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0: 네.
1: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 손 드세요. 거의 다 드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누는 분은 적죠. 근데 진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나누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죠.
0: 예.
1: 저는 방송국에 와서 한 번씩 방송을 합니다만은 우리 극동방송은 나누는 방송이죠.
0: 아멘.
1: 움켜쥐는 방송이 아니고요. 특히 중요한 복음을 나누는 방송입니다.
0: 네.
1: 여러분들이 여기 문자 한번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나눔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말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지금의 이 부르심이 왜 주님이 나에게 지금 계속 듣게 하실까, 왜 나의 지금 헌신을 기다리실까를 여러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해야 할, 주님께 나와야 할, 헌신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0933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지만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한 해의 사역을 여러분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한 구자 일시연금 50만원 분납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도 OTT 좋아하세요? 뭐 넷뿅뿅이라든지?
1: 전 잘 모릅니다.
0: 아, 그러세요? 요즘 특히 아이들 기르거나 젊은 세대들은 구독을 해요.
1: 네.
0: 요즘엔 TV를 이제 딱 정시에 안 보고 그때그때 자기 보고 싶을 때 보기 때문에 보통 구독하는 게 뭐 4개, 5개가 될 거예요. 뭐 유뿅뿅이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이

0: 예, 광고 없이 보려면 또 비싼 요금을 내야 되고.
1: 저희들은 뭐 그냥 TV 나오는 대로만.
0: 그렇죠.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1: 선택권이 있네요. 예,
0: 근데 이분은요, 그런 걸 구독 안 해도 극동방송은 구독하는 마음으로 전파 송교사 하신대요. 왜냐면 나는 공짜로 들었으니까. 누군가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1: 들으시죠.
0: 은혜 받고 계신 건데 이분이 어떻게 간증하시는지 한번 들으시고 감동되시는 분들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일시연금 50만 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계좌번호 받으실 거고요. 거기 입금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 극동방송에서 전화 드릴 거예요.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주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2: 제가 극동방송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성탄절 밤에 남편이 갑자기 천국 간 뒤 중증 자폐 장애인 아들과 저 아는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만 남겨진 듯한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극동방송을 24시간 내내 계속 틀어놓고 방송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아들이 자폐 특유의 문제 행동이 서서히 사라지며 현재 정신과 약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울감과 불면증으로 인한 그 정신적 문제가 해결되고 약도 끊고 건강해졌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이기에 전파 선교사 없이는 방송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천국 간 남편도 함께 현재 저 아들 세 식구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동참 중입니다. 사실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저희 집이지만 생전 남편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된 것을 가장 기뻐했기에 좋아하던 OTT 구독 끊고 대신 극동방송 구독한다는 기분으로 전파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OTT 구독 안 해도 살 수는 있지만 극동방송 구독 안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죽은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꼭 해야 할 전파 선교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니까 극동방송에 대한 소속감, 사명감도 생기더라고요. 나도 살고 남의 삶도 살릴 수 있는 순수 복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모두 동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꿀 같은 그 맛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기도로 북녘을 여는 복음 통일의 주역이길 소망하며 온 땅의 극동방송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찬양과 말씀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정신이 극동방송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구독하고 있는 OTT가 몇 개더라. 저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OTT가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순간 놀랬습니다.
0: 그죠? 요즘에는 뭐 본방사수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골라서 그 프로그램을 그냥 마음대로 보려고 하다 보면 다 유료 방송이니까 뭐 최소 뭐 10,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구독을 해야 돼요. 요즘에 네. 구독 서비스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이분은 극동방송을 구독하신대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했고 또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극동방송. 이 부산극동방송도 18년 이제 19년째 오면서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또 그만두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아침에 보니까 우리 지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또 올해 오면서 사역을 또 동역했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1: 그렇죠. 네. 경제적 상황이 다르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0: 맞아요.
1: 뭐 등등의 이유들이 있으시죠.
0: 네. 그러니까
1: 새로운 전파 선교사님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방송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새로운 사역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사역은 계속돼야 되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역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부산극동방송의 방송가중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한 수천 명은 되실 텐데
1: 저도 먹은 방송을 꽤 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이야기는 정말 안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방송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이 방송만큼은

0: 헌금하셔야 됩니다.
1: 아멘.
0: 정말 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방송을 들으니까 아 그치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지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0: 네.
1: 이게 또한 누군가 전파 선교사로 헌신했고 여러분 귓가에 들리게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보냈기 때문이에요.
0: 네.
1: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보낼 수는 있잖아요.
0: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 불렀던 노래인데 방송은 들으면서 헌금은 전혀 안 하는 분은 새벽의 토끼가 아닐까. 새벽의 토끼가
1: 네.
0: 물만 먹고 가는 것처럼 방송만 듣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헌금하시면 네, 더 마음이 가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네. 때문에.
1: 여러분의 방송이거든요.
0: 네.
1: 내가 받을 은혜를 누군가 우리의 가족이나 들어야 될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10,000원 20,000원 또는 일시연금으로 가능하신 분은 50,000원 또 100,000원 여러분 감동대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오늘 선착순으로 10분께 멜론 세트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0: 네.
1: 아직 신청이 빨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개 안 남았어요.
0: 네. 네.
1: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는 분께 선착순 10분께 멜론 선물을 또 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오늘 주님. 오늘은 기적이라는 이름 조금은 무거워 보이지만 항상 주님이 기적을 베푸길 원하고 계시고 기적의 주인공은 나라는 여러분 사실 잊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문자 주시면 되죠, 목사님?
0: 네, 문자는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주시면 되고요. 또 좀 자세한 상의를 하실 분들은 네. 051-759-6000 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우리 6868 성도님 기적 남겨주셨고 2512님도 기적 새싹이신데 기적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적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우리는 지금
0: 기적을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병고침의 기적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하라는 여러분이 극동방송을 얼마나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집에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차를 타면 무조건 그냥 극동방송 들으시고 저는 차 탈 때만 들으세요. 그러면 그냥 휴대폰으로 극동방송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기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간대가
1: 네.
0: 제일 바쁜 시간 같아요.
1: 맞아요. 오후가.
0: 네. 아마 극동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한 가지 듣는 분들에게 미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극동방송 평소에 듣는 분들한테 지금
1: 한번 들어봐.
0: 들어봐라고.
1: 네.
0: 세 분씩.
1: 할렐루야.
0: 전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1: 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동역해봐. 동참해봐.
0: 네.
1: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기적이에요. 오늘 한 구자 저희가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극동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부산 땅에 그리고 좁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기적이 또 펼쳐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기적 헌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구적 50만 원 분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01-759-6000번 0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10분께 멜론 선물 저희가 세트로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0: 네.
1: 요만큼 조금 남았어요.
0: 빨리 전화하시면 네, 어차피 하실 거
1: 네.
0: 멜론 잡수시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죠.
1: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들으면서 아들 이름으로 먼저 전파선교사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 빚진 마음이 저희 남편과 딸로 이렇게 전파선교사를 시작하면서, 아,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들었고, 아, 나도 누군가한테 극동방송을 듣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실천하고 있구나. 저희 창민, 효민이가 흥얼흥얼 하는 게 다 극동방송 통해서 들었던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 8살짜리가 내 사는 동안 찬양하겠다고 막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아,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워가시는구나 싶어요. 엄마 예배 갈 시간이잖아, 엄마 극동방송 듣자 하면서 그 방송을 켰을 때 그 가정에 생명이 더 움트고요, 그 가정에 찬양이 흘러넘치고요, 그 가정에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 돼요. 우선 켜세요. 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1: 우선 켜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 예.
1: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그렇죠, 듣게 하셔야 돼요. 네. 들으시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2: 지금 저는 한 세 분씩 또 부탁을 드립니다. 못 네. 듣고 있는 분들에게.
1: 야.
2: 네. 전화해서
1: 네.
2: 듣고 또 기적에 동참하라고 여러분 권면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네. 일이죠.
1: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오,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뭐 한대 전하고 해서 5천 명이 모였고 2만 명이 모인 거잖아요.
2: 그렇죠.
1: 여러분이 듣게 하셔야 돼요.
2: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1: 그렇습니다.
2: 꼭 우리 자신이 헌금을 작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다른 분들에게 듣게 하는 것.
1: 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사업장에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듣게 하기 위해서 극동방송 그렇게 크게 틀어놓으신대요. 길거리에도 들리게 해놓으신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2491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전파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져서 제가 너무나 행복해요. 일시금으로 50만원 헌신하겠습니다. 아,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 9850님이 주신 사연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아마 탈북민 같으신데요.
1: 네.
2: 북한에 남아있는 막내 아들 김준땡 이름으로 한 구자 추가합니다 하신 걸 보니까
1: 네.
2: 북한에 있는 아들, 아마 두고 온 아들 같아요. 어, 전파 선교사로 하고 있고 또 다시 추가해서 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보내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2: 너무 감동적이네요.
1: 네. 북녘당에 가족이 남아있는 탈북민분들이 많거든요.
2: 그렇죠.
1: 새로운 이산가족인데 이들은 오늘도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북한에 남아있는 내 자녀들, 부모들이,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에, 또 함께 예배했으면 하는 마음에 극동방송이라도 그곳에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2: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 연락을 요즘엔 할 수도 없어요. 최근에 전해지는 얘기는 탈북민분들이 북한에 돈을 벌어서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려고 돈을 보냈다가 브로커가 잡혀가거나, 또 남아있는 가족들이 두려워서 신고를 한대요, 오히려.
2: 네.
1: 근데 그 영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2: 정말 복음이 그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아멘.
2: 네.
1: 오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적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 기적의 행렬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한 구자 50만원, 분납도 가능하세요. 10달 뭐 나눠서 내겠습니다, 5달 10만원씩 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가능하니까 문자를 먼저 주시면, 오늘 그래야 저희가 과일 세트를 10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몇 개 안 남았어요. 빨리 문자 주시면 좋겠고, 우리 파리사모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70대 중반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극동방송과 동행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자녀 손들이 모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기도하면서 헌신합니다.
2: 네.
1: 이런 귀한 마음 여러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까, 어떤 것으로 좀 기쁘게 해주고 보답을 할까 하다가

0: 여러분, 주님께 선교사로 세우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시키는 귀한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자로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1: 네.
0: 그죠?
1: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죠. 그런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부분도 네. 아주 귀한 일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해 주셔도 되고요.
0: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세워주는 것. 그게 신앙의 선배로서 또 신앙의 1세대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 네, 저도 어릴 때는 제가 무슨 돈을 벌어 헌금한 건 아니거든요.
0: 네.
1: 부모가 손에 들려 헌금을 교회 가서 하게 했는데 마찬가지죠.
0: 맞아요.
1: 자녀들 중에 방송에 자기들이 헌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이름으로 하고
0: 네.
1: 내가 너 이름으로 헌금했다. 그러니까 너도 방송 선교사다. 더 기도해야 돼 하고
0: 네.
1: 이것도 믿음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0: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더 귀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게 오늘은 전파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1: 네. 네, 곧 여름이 오니까요.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 이런 데 많이 나가실 거예요.
0: 네.
1: 우리 김상균 PD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0: 예,
1: 만약 일본 단기 선교를 가시면 예, 항공료만 해도 요즘 유료 활정료 때문에
0: 맞아요. 한 30-40만 원 하더라고요.
1: 오, 더 됩니다. 50만 원이거든요. 동남아를 가도 지금 그렇거든요.
0: 네.
1: 물론 이제 그렇게 가셔서 해외 선교를 하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0: 네.
1: 저는 오늘 우리 이 기적 행사에 참여하시면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저희가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 북녘당
0: 네.
1: 우리 동포들에게까지 선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하는 마음으로 네, 헌금을 하시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예.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도 하시고 해외 선교도 하시고 북한 선교도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랑을 전하는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까를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는 보낼 기회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참하십시오. 보낼 수 있는데 보내지 않는 그런 직무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저희가 이제 기적 뭐 전파 선교사 헌금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만 사실 헌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1: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마음이 오락가락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 할 수 없죠. 근데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죠.
0: 네.
1: 그렇다고 할 때 방송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도 우리 자신들의 경제 사정을 보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하실 수 있거든요.
0: 네.
1: 작은 섬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자,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0933번 우물정의 0933번으로 기적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문자 주시면 계좌번호 답장을 저희가 드리겠지만 또 전화도 안내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헌신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심기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문자 먼저 주시면 일시연금 50만 원입니다. 분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화도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때는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을 모두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텐데 또 참여하신 분들께는 9월에 콘서트 초대도 해드린대요.
1: 네.
0: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네.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옹기장이 40주년 콘서트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멜론, 허니듀 멜론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샵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수습을 하다 안 돼서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갔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핸들을 돌려서 이제는 죽고자 했던 힘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아, 방송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구나. 이 일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전파 선교사로 동참하게 되었고 제 아내도 역시 차는 항상 그 주파수를 맞춰놓고 항상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늘 이야기하다가 그 전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면 극동방송부터 이렇게 틀고 하는 그래서 방송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겠다. 또 그 일에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그런 분들을 간증을 많이 듣죠.
0: 저도 간증인데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저녁 방송을 할 때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1: 네.
0: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다. 저를 돌아보면서 그 찬송 많이 선곡을 하는데 어느 날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고향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우연하게 극동방송이 라디오에서 맞춰줬어요. 이분이 삶을 포기하고 아내와도 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이제 낙향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방송을 들으면서 20년 만에 하나님이 떠올랐대요. 청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분을 만나 결혼하면서 주일마다 낚시 다니고 유흥 다니고 어디 산이고 놀러 다니고 하다가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이제 잃고 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듣게 되고 결국에 이분이 이 방송이 뭐지? 뭐지? 하다가 신호가 걸려가지고 앞차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라디오 방송이 스티커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 이게 무슨 방송이냐고. 근데 그분이 전파 선교사였나 봐요. 이 방송 극동방송인데 들으려면 전파 선교사 하셔야 돼요 이랬대요.
1: 네.
0: 전파 선교사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 뭔지도 모르고 네.
0: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극동방송 다시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다리셨구나. 뭐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핸들을 돌렸다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런 간증 있잖아요. 여러분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1: 맞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네. 수고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기에 또
0: 그럼요.
1: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는 극적인 그런 분들도 나오게 되어 있죠.
0: 네. 지금 이 방송도 저희가 하루 종일 16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듣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0: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요. 이 사역은 끊기면 안 되는 거고 중단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216님도 기적이라고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6868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전파 선교사로 섬긴 지가 15년이 돼가네요. 네. 귀한 분이시네요.
0: 네.
1: 한 구자 한 구자 늘려갖고 그동안 주님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아멘, 이렇게 쓰시네요.
0: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음이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나를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고 살 때도 있지만 오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1: 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면 네. 합동방송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차에서 스티커도 붙이고 네. 가시면서 차 안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듣기만 하지 어떤 책임감, 순종 이런 부분들은 네. 그리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그죠?
0: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1: 네.
0: 여러분이 그동안 듣기만 했다면 나도 전파라고 남겨서 전파 선교사가 한번 되어보시고요.
1: 네.
0: 그리고 그동안 많은 또 극동방송 통해서 은혜가 있고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제 기적이라고 남기시는 거예요.
1: 저도 이제 베세다 들녘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0: 네.
1: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진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먹을 걸 주셔야 된다고 네. 하니까 제자 중에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둬 200데나리온이 넘을 겁니다. 이런
0: 맞아요.
1: 말을 하고요. 어떤 제자는 동네로 보내서 빨리 먹여야 된다고 네.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 중에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누가 내겠지 어디서 나오겠지 뭐 누군가가 안 하겠나 이런 네.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아이였죠.
0: 아멘.
1: 작고
0: 네.
1: 정말 적은 음식 가진 것 중에서 주님께 내어놓을 때 기적이 결국 안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0: 아멘.
1: 동네 가서 먹은 거 아니거든요.
0: 네.
1: 돈 걷어서 먹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야죠.
0: 그렇습니다.
1: 네, 그냥 듣고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전파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0: 아멘. 그 아이가 들었기 때문에 수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그 받은 은혜는 누군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헌신했기 때문에. 먼저 그 아이처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거든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저희가 앞으로의 사역을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산극동의 사역과 함께 동역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기적 헌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이어가 보세요. 동역해 보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수만 수천 명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 가운데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1: 예, 여러분이 숨겨두신 도시락을 열 때죠.
0: 야, 아멘.
1: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나죠.
0: 그 갑자기 학창 시절 생각이 나. 요즘엔 다 급식이지만. 저도 맛있는 반찬이 이제 엄마가 싸줄 때면
1: 잘 안 열죠.
0: 친구가 뺏어 먹을까 봐. 그럴 때가 몰래 이렇게 먼저 먹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회개가 되네요. 목사님.
1: 어떤 친구는 젓가락만 들고 다닌 친구도 있다니까요.
0: 네.
1: 혹시 방송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될 텐데. 그죠?
0: 아닐 겁니다.
1: 네.
0: 네. 서로서로 나누고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이 오늘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고요. 아까 목사님 표현에 딸깍딸깍 뭐 이러셨잖아요. 이게 경상도 딸막딸막이라는 아직도 결정 못 하셨으면 앞으로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지금 하십시오. 예. 샵 0933번으로 지금 문자 주셔야 여러분 과일 선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1: 과일 끝이 나갑니다.
0: 네, 일시연금 50만원 분납도 가능합니다.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일시연금 하시는 거고요. 전파라고 남기시면 매달 정기적으로 만원, 2만원 하실 수 있는데 남기실 때 여러분 이름 꼭 적어주세요. 누구의 이름?

0: 이름으로 기적을 하시는지 또 누구 이름으로 전파성대사 섬기시는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또는 전화번호도 있는데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네. 051-759-6000번입니다.
0: 네.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저도 주종방송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심어놓으신 전파 선교사라는 믿음의 씨앗이 제 안에 심겨져서 살아왔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새싹을 키우기까지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 자녀나 내 손자가 계속 방황하는 것 같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새싹을 키우게 될 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자녀나 손자녀에게 꼭 이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0: 저는 이 자매의 부모님을 너무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벌써 전파선교사를 세웠기 때문에 이 자녀가 본인이 증거하잖아요. 부모님 통해서 내가 전파선교사로 됐더니 지금 이제는 내가 내 용돈을 아껴서 전파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자녀가 되게 원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 지금은 우리 자녀가 아직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고 잘 믿었다 떠나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나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이름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1: 네. 네. 그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하고
0: 예.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네를 사랑하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시고 자네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하면요 철없을 땐 그러다가 나중엔 자기들이 또 그 일을 하게 되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네.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본받을 따라갈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 선보이시고 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일시연금 남겨주시거나 매달 전파송에서 헌금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9500님이 문자 주셨는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네, 우리 교회 집사님 며느리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120일이 지났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응급실에 입원 중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돌을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백은정 자매를 위하여 두구자 100만 원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저희도 같은 마음이죠.
0: 예.
1: 한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도 아니고요.
0: 아니 근데 이 자매가 그죠?
1: 네.
0: 첫 돌을 지난 아들이 있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1: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0: 예.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지만 이제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면서 또 교회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적이 베풀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남겨주셨어요.
1: 네, 이분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목사님 기도 좀.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잠시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방송 중에 또 안타까운 사연을 듣습니다. 백은정 자매가 뇌출혈로 120일 동안 의식이 없이 병원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곁에서 기도하는 또 귀한 9500번님께서 하나님 기적을 바라며 이렇게 기적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나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어린 아들과 또 가정을 잘 섬겨가는 그런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9500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적 헌금에 동참하는 분들 전파 헌금에 동참하는 분들 이 귀한 손길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삼으시고 땅을 사는 동안에도 기름진 복이 있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0: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를 정말 안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방송국에 오면 마음이 너무 갈급해지고 급해집니다.
1: 예.
0: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의 헌금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방송은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강조를 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네. 마음을 아멘. 못 정해서 아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 마시고요. 한번 부산 분들답게 저질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네, 기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를 이제 기대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세요. 한 글자 50만원 여러분 분납하면서 한번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다 하시면 일시헌금으로 이렇게 하시고 매달 저는 정기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할 거고요.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동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를 이제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일 모레 뭐 시간 지나면서 간증의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1151님의 문자까지 소개해드리고 저희 인사드릴 텐데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0: 예,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도움에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용기내어 한 구자 결단합니다.
1: 아멘.
0: 바라기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표 기도의 직분에 순종과 감사와 겸손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대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근데 빚진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11511님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고 계신 더 많은 분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기적으로 응답하면서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으로 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동부교회 권준호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0: 제가 감사하죠.
1: 앞으로 부산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또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울에서 온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OFP데이도 매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북방사역을 위해서도 극동방송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샵 0933번 기적 문자 주시면 된다는 거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6년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0: 네, 부산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맡게 된 장대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고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지금부터 정말 눈물과 감격 속이 방송을 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매 시간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 아멘. 저희 오늘 제목이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인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에 모였습니다. 가진 것으로고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는데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됐습니다.
0: 아멘. 네, 성경에서 만나던 오병이어의 역사.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상업광고 없이 지역교회 성도님들의 만원, 2만원 전파 선교사 후원으로 매월 20년 가까이 지상파 방송사인 극동방송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부산 극동방송 막내 PD인데요. 장 PD님도 19년 전 부산 극동방송이 처음 문을 열던 그 개국 당시에 막내 PD로 이 사역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아, 우리 고혜수 PD가 19년 후에 부산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한번 믿어봅니다.
1: 아멘, 아멘.
0: 아, 제가 지금 오프닝 멘트 하는데 울컥한 게 19년 전에 부산극동방송은 특이하게도 개국과 동시에 건축을 진행한 전국 유일한 지사였습니다. 근데 건축모금 생방송을 할 때 부산 지역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호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지 갑자기 떠올라서 야, 19년 만에 이 방송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말 그대로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오늘 부산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 6시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특별 방송을 듣는

0: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거룩한 부담에 결단하고 반응하고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아, 저만 감동이 되나 봐요. 문자가 전혀 없네요.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시고 오전부터 방송 들으실 텐데 아,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아,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0: 네, 맞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입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오늘 보내주신다면요. 한 구좌에 50만원입니다. 부담되시는 분들 분납해서 납부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요. 만원씩 50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요. 5만원씩 10개월, 또 10만원 5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오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리고요. 40일 동안 저희가 매일매일 은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또 40일 후에 9월 4일 금요일 옹기장이 앵콜 콘서트 축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50만원이라는 게 월급 받고 생활하는 분들은 큰 돈이거든요.
0: 네.
1: 엄청 큰 결단을 해야 가능한 헌금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와 계신데 새벽부터 방송국에 직접 오셔서 헌금 봉투에 한 장 한 장 눈물로
0: 네, 눈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극동방송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함께 모셨는데요.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2: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2: 예, 오늘 극동방송 이 모금방송에 뭐라도 하나 보태고 참여하고 돕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전파 선교사 모집 방송에 모시는 목사님이 찐 가족이십니다. 아무나
0: 맞습니다.
1: 모시진 않거든요. 저희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2: 네, 저는 어려서부터 극동 방송에서 은혜 받았고요. 사실은 제 고백을 하나 살짝 하자면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1: 네.
2: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기도와 성경 말씀 가르침 받고 자랄 때에 저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AM 1188 시절에
1: 와.
2: 예, AM 1188 시절에 라디오 주파수 맞춰가면서 잡음 들어가면서 극동방송 통해서
1: 야.
2: 기도, 말씀, 찬양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어릴 때부터 제 믿음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1: 야,
2: 그 어릴 때부터 듣던...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제가.
1: 네, 어릴 때 극동방송 듣던 분이 그 어린이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극동방송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0: 네.
1: 감동이
0: 네.
1: 됩니다, 목사님.
0: 아멘.
1: 아, 말씀드리는 순간 문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한 구좌 50만 원 제가 도전을 드렸습니다. 아, 5만 원씩 10개월을 헌금하실 수도 있고 25만 원씩 2개월을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0: 네.
1: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구좌 기적 한 구좌 일시불로 입금하겠다고 우리 6574님 반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2: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지금 수능이 135일 남았습니다. 지금 4개월 반 정도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고3 수험생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 한 구좌씩 해주시면서 10만 원씩 5개월을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이 순간 자녀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샵 0933 이쪽으로 기적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목사님이 어릴 때 극동방송을 듣고 평생 저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부산 극동방송 개국 때부터 지금까지 중단할 만한 100만 가지 이유를 다 뿌리치시고
2: 네.
1: 지금까지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2: 네.
1: 그분들이 계셔서 또 저희가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극동방송 곁을 지켜주신 전파 선교사님들 운영위원들 위해서 목사님 축복기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선한 사역을 행할 때에 정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0: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귀한 마음 지켜주시고 소중하게 키우고 가꾸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싹 트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씨앗을 그저 잠깐의 배고픔을 위해 삼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었을 때 더 풍성한 열매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손길을 믿고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그 힘든 문턱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이 방송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귀한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6시부터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단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 믿음으로. 아멘.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는데요.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지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요. 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또 오늘 오병이어처럼 한 아이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50만 원 너무 크게 느껴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50만 원 저에게는 큽니다. 이 형편에 너무 크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그것보다 너무 커서 작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이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요. 이 작은 씨앗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기적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고요. 또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3: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극동방송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찬송 들으면 같이 따라 부르고, 그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같이 아멘하고, 내 생에 제일 최고 좋은 지금이에요.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요, 애들은 있지만은 애들은 지네들 살아야 되고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 교회 가야 되겠다. 권사님들한테 그러죠. 권사님,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러더니 언젠가는 어떤 권사님은 들었더니 너무 좋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극동방송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들을 수 없지. 그런 마음에서 생각이 생기는데요. 아, 맞구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일을 이 말씀을 내가 혼자 그냥 들을 수 없지. 다음은 조금이라도, 다음은 만 원이라도, 한 달에 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작년에 12만 원 1년을 저기 하고서 한 달에 만 원 써가지고 극동방송에 드렸습니다. 봤는데 너무 좋았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은하야, 우리 주님 믿고 천국 가다. 너무너무 나는 간절하다. 미호가, 우리 주님 믿고 천국 가다. 엄마 마음, 엄마 소원 좀 들어다오. 미연아, 우리 주님 믿고 천국 가자. 엄마 너무 소원이다. 도와다오. 그것뿐입니다.
1: 네,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사가

0: 운영되고 방송이 끊기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9500님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거 고혜수 PD님 읽어주시겠어요?
1: 네. 극동방송 기적의 방송을 들으며 눈물로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조금 전 우리 교회 백은정 자매 뇌출혈로 쓰러져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새벽 시간과 저녁 8시 30분에 백은정 자매를 위해서 깨워달라고 중보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기도에도 중보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120일이 지나고 있고요. 이제 막 첫 돌을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며 조금 전 두구자로 섬겼는데 다시 두구자를 더 섬기겠다고 하십니다. 분납으로 섬기다가 형편이 되면 일시납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0: 참 귀한 헌신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방송 이 기도 제목 보내주신 내용 그대로 저희 중부기도와 직원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아,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 진행되는 것과 계속 보시면서 기적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1: 네, 저희 기도하는 아빠들 파파클럽에서 저희 방송을 위해서 정말 귀한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손상기 장로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파파클럽 부대표 모리아교회 손상기 장로입니다.
1: 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0: 3시 프로그램 첫 번째로 오신 거는 아, 이 3시부터 5시까지 프로그램에 파파클럽에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킨을 갖고 오신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 건데 어떤 분들이 받을 건지 말씀드릴 거고 또 멜론 10박스 와. 또 헌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1: 와,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장로님.
2: 와.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파파클럽 잠깐 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 그 어머니들의 기도로 대표되는 마마클럽은 네.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정규적인 기도 모임이 없었습니다. 부산 파파클럽은 2023년 3월 파파클럽의 발대식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네. 포도원 교회에서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아버지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매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버지 금식 기도회를 개최해서 한 달 전인 지난 6월 6일 한 2,500명이 모인 제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0: 2,500명이요? 네네. 많이 모이셨네요.
2: 많이 모였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9월 5일, 올해 9월 5일 경기 북부에 제2파파클럽이 탄생됩니다.
1: 야.
2: 이를 계기로 마마클럽과 같이 전국에서 파파클럽이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 아멘.
2: 매월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포도원교회에서 개최되는 파파클럽 모임에 오시면 뜨거운 아버지들의 기도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멘.
1: 아멘.
2: 오늘 극동방송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전파 선교사 확장이라는 좋은 뜻으로 저희 파파클럽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0: 네.
2: 비록 작지만 강물이 바다를 이루는 역사가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2: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거 소개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럼요. 네네. 네.
2: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이자 친구처럼 지내는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지금 하고 있는 네. 이창화 집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오래전부터 부산 사상에서 윤일전기라는 전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사업체의 부침을 제가 온전히 듣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최근에는 많이 바빠서 식사 한 끼조차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려웠던 윤일전기가 바쁘다 하니 참 기뻤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행사를 참여한다 하니 선뜻 한구자 하겠다고 해서 제가 같이 들고 왔습니다.
0: 야.
2: 네, 윤일전기 이창화 네. 대표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3시, 5시는 출연자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긴 시간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 2,500분이 참석하셨다면서요.
2: 네네네.
0: 방송을 듣고 계신 네. 파파클럽 회원들과 부산 지역의 모든 아버님들 아, 한구자하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2: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한구자 참여해 주십시오.
0: 네, 지금까지 아, 네. 파파클럽 손상기 장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저희 신랑은 2012년 1월 베트남에서 가게 일을 하다가 전기 감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심정지가 왔고 지금 현재는 내 80% 정도가 손상이 된 상태라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5: 택시를 딱 탔는데 방송에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사님한테, 기사님 죄송한데 이 방송이 뭐예요? 극동방송이래요. 아, 그래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0: 방송 앱을 깔아놓고 눈만 뜨면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형편이 어려웠는데 전파 선교사 이렇게 막 모집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확 와 닿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결단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신랑이 이렇게 누워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혼자 그렇게 누워있다고 아무 일 없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랑이 전파 선교사를 신랑 이름으로 해서 누워있지만 우리 신랑 이름으로 전파를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전파 선교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은 육의 아빠가 누워있지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전파 선교사를 이름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친정엄마도 올렸고 저도 올렸고 중간에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멈추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지켜나가요. 그걸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로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이 6만 원을 통해서 솔직히 북에 계시는 분들도 간증해 주시고 막 하시잖아요. 온 세계 그리고 북한에 이런 데까지 다 전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일이 선교할 수 없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선교할 수 없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신랑이 선교사고 저희 아이들도 선교사고 저도 저희 엄마도 더 많은 분들을 더 하고 싶어요. 사실은
1: 네, 이렇게 극동방송을 정말 친구 삼아서 늘 들으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부산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아침부터 종일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자, 우리 준비된 선물들 먼저 소개하고 말씀 이어가죠.
2: 네, 저희 계속해서 기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문자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10분 치킨 기프티콘 10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파파클럽에서 더 후원을 해주셔서 허니듀 멜론 박스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10박스가 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파 선교사 후원해 주실 분들 가운데 백화점 입점한 8만 원 상당의 니트 가방 10개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1: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우선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니트 가방이라니까 그냥 에코백인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디자이너가 정말 디자인한 정말 좋은 백을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한 구자 50만 원이라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되시는 분들은 1개월에 만 원씩 해서 50개월을 약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5개월을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도전에 반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해봅니다. 치킨을 10분께 드리겠습니다.
2: 와, 지금으로부터 10분인가요?
1: 네,
2: 와.
1: 기적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 지금부터 10분 치킨을 일단 드리고 네. 그 다음 선물로 가보도록 할 텐데 할렐루야.
2: 아멘.
1: 목사님 794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 기적 저에게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7947님께서 바로 반응하셨습니다.
1: 아멘.
3: 아멘. 아멘.
1: 네, 7947님 일단 치킨을 먼저 받으시겠습니다.
2: 네.
1: 그리고 저희가 준비된 선물도 나중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1: 좋아하시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기적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051-759-6000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귀한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2: 네.
1: 이 3시에서 5시 가장 많은 출연자들이 나오시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자, 부산극동방송의 우리 운영위원 기둥 같은 분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변도우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오전부터 방송 계속 들으셨죠?
4: 예, 그렇죠. 네.
1: 어떤 걸 좀 느끼셨습니까?
4: 아, 이 전파 선교사를 이렇게 동역하는 이 자리가 극동 방송만이 할 수 있는
1: 네.
4: 고유의 그 아이콘이라 그럴까?
1: 네.
4: 그러면서도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술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4: 감동입니다.
1: 목사님, 장로님은 사실은 그 극동방송 외에도 또 기도원이라든지 다양한 선교단체를 열심을 다해서 후원하고 계시거든요. 극동방송만의 차별점이나 극동방송을 이렇게 오래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4: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0: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도 네.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제 자신의 어떤 성격상 이런 것도 때문에 잘 못하고 하다 보면 불만도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극동방송은 내가 직접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갈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전파의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거 야 내가 조금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 극동 방송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우 장로님 말씀에 감동이 되셨나 봐요. 말씀드리는 순간 5509님 기적.
0: 할렐루야.
1: 네,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아, 장로님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새벽부터 이제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기적으로 또 전파 선교사로 많이 좀 동참해 주십사 한 말씀 건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함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동료 크리스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우리 한국은 남과북이 대치되는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러기는 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참새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파가 가고 있습니다.
1: 아멘.
0: 이 전파에 우리가 조그만 성김이 있다면 복음이 북한 땅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믿고 온 우주 공동체가 믿을 수 있는 그 매체가 바로 극동 방송국 전파 선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아, 우리 장로님이 또 그냥 오시지 않고 이번에 또 전파 선교사로 또 기적의 후원을 갖고 오셨습니다.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할렐루야.
1: 네. 네. 아, 네. 지금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2: 네. 지금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구조에 50만 원입니다.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과 봉사자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1: 아멘. 장로님. 네. 장로님 말씀하시는 순간 다섯 분이 더 들어왔어요.
3: 할렐루야.
1: 장로님 한 말씀 더 하고 가셔야겠는데요. 자, 치킨 세 마리가 남았습니다. 자, 9500님, 7947님, 5509님, 0308님, 2473님, 6574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장로님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0: 아, 예. 우리 성경에 뭐 오병이어를 다들 아시잖아요. 네. 다들 아시는데 그 아이한테는 도시락이었죠. 도시락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생각해 보면 가진 게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조그만 것이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보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한 구자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여러분 천배만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복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먼저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멈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2: 아멘.
1: 장로님 일평생 그런 간증들이 많으시죠?
0: 예, 뭐 시간을 주시면 하루 종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1: 네. 이게 진심이신 게 장로님은 어려울 때부터 무리해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많이 해오셨고요. 그리고 이 부산 땅에서 장로님 선교 쪽으로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정말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겸손하기까지 하십니다.
0: 하나님은 아십니다.
1: 아멘, 아멘. 자, 드릴 때 기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간증하신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우리의 기둥이신 변도우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4: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한 또 극동

0: 지역 유럽까지 전파가 나갈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북동구 방송이에요.
1: 근데 제가 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과연 우리 이 방송을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팀에서 하나원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이 늘 같이 가던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그 저 아빠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맞다고, 우리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라고. 최근에 탈북해가지고 온 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간증을 했대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창원이라는 데가 있냐고 물어보더래.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 설교를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기도 조그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서 이렇게 틈틈이 그 방송을 듣다가 우연치 않게 극동방송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신다니까요.

지하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0: 네, 우리 방금 말씀 또 전해주신 변도우 장로님께서 기러기나 참새도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가는데 극동방송 전파가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목사님.
1: 네,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그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에 공중파 라디오 전파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 방송이 대세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중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인터넷이 없는 분들에게도 공중파 라디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너무나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0: 아멘. 그 사이에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5799님 주신 사연을 우리 고혜수 PD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2: 네,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한 금액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0: 부산 다비답창단 대단한데요. 지금 문자들을 네. 계속 주고 계십니다. 27247님 주신 사연인데요. 다비답창단 50만원 한 구자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20만원 입금했고 30만원은 다음 달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위에서 기도하겠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네. 주시겠어요?
2: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구좌에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분할해서 보내주신 것도 가능하고요. 만 원씩 50개월 혹은 5만 원씩 10개월, 10만 원씩 5개월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0: 네,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2182님 막 지금 반응하고 사연 주셨

0: 하는데 사연 잠깐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1: 네, 기적, 하예은, 하주은, 하성운 자녀들의 이름으로 한 구좌 동참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까지 했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아, 이게 특히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거나 하다가 떠나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으로 헌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2: 네,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2: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0: 아멘. 자, 오늘 들어오셔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계신 두 분이 또 계십니다. 자, 운영위원,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겨지고 계신 허철수 장로님과 서정희 권사님, 우리 두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0: 네, 권사님.
4: 네, 반갑습니다.
0: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귓속말 하셨어요.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아, 여기.
0: 네.
3: 그대로 읽으면 되죠.
0: 네, 읽으세요. 준비해 오셨습니다.
3: 저는,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국내 선교와 여러 교회 사역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극동 방송을 만나고 나서 왜이 귀한 사역을 이제야 알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직접 갈수 없는 곳이 너무 많은데, 극동 방송은 하루도 쉬지 않고 전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가 있었는데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 선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됩니다. 그래서 신입 운영위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이 사역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며, 남은 시간만큼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 그리고 삶으로 함께 동조하고 싶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신입 운영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극동방송 지금 사역에 동참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4: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0: 아, 그럼요.
4: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0: 네.
4: 우리 손녀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오게 돼서
0: 네.
4: 그때부터 극동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야.
4: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0: 아, 목사님, 우리 권사님 손녀가 사랑이라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막내입니다.
1: 와.
2: 이름도 너무 사랑스럽네요.
0: 아, 이번에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미국 순회 찬양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 와.
0: 야, 근데 사랑이를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고 두 분은 또 운영위원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자, 장로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역, 특히 방송 선교 사역에 동역하시면서 부어주신 은혜를 좀 말씀해 주세요.
3: 극동방송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지를 다시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방송이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해지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간다는 사실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많이 동역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역에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며 복음 전파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특별 생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방송가족분들께 권면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저희처럼 아직 방송선교에 깊이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극동 방송을 조금 늦게 만난 것이 가장 아쉬울 만큼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하느님의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500여의 기적은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작은

0: 믿음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정성, 작은 후원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오늘 이 특별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전파 선교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순종의 기쁨과 풍성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도 늦게나마만큼 더욱 감사함으로 더욱 열심히 극동 방송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마지막까지 딱 기다리셨다가 감사합니다 맞추시려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시작.
2: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허철수 장로님, 서정희 권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이 두 분께서 늦게 참여한 게 너무나도 아쉽다 하셨지만 오늘 기적 열구자 헌금을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와. 진심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제가 겨울방학에 아이들 데리고 극동방송국 견학을 왔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사실 놀랐고요. 근데 이 작은 방송국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전파가 전해진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요. 저희가 하는 아주 작은 힘이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다면 정말 작은 거지만 그냥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작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이름으로 저도 하고 저희 막내도 하고 있는데 저희 넷째 아이는 태어날 때 숨을 쉬지 못해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아이고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도 조금 늦고 언어 장애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처음에 말을 못할 때 이 아이가 특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고요. 심심치 않게 말씀도 한 번씩 외워서 같이 말씀도 보고 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가고 있는 아이, 네. 그런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5: 갈길을 밝게 보이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0: 네, 극동방송의 말씀 찬양 기도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아이와 또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1: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0: 아멘. 아, 치킨 10마리가 저는 한 3분 내에 소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치킨을 드릴 줄은 몰랐네요. 자, 파파클럽 장로님들이 실망하십니다, 여러분. 몇 분 네, 남았죠?
2: 치킨이 지금 3마리 남았습니다. 3분께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기회입니다.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 때 이때 참여하시면 무조건 100% 당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이게 목사님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게 큰 돈이거든요.
1: 그럼요. 굉장히 큰 돈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럽니다. 이제 이런데 후원 약속하고 막 이러면 에휴 저러니 돈을 못 모으지. 저러니 평생 가난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특별히 4장에 보면 그렇게 유무상통하며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0: 아멘. 네.

0: 성경적인 원리예요.
1: 네.
0: 이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2: 아멘.
0: 예, 우리가 진짜 풍성하고 진짜 복되게 사는 삶은 함께 나누며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1: 아멘. 우리 5799님이 목사님 말씀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기적하시면서 네. 형편 어려운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하시겠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2: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우실 때 드리는 이 나의 귀한 이 헌신이 얼마나 높게 쓰이는지 여러분들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이 순간 50만 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 원씩 50개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5만 원씩 10개월 이렇게 선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으로 심어주신 분들 계신데요. 아까 저희가 스팟 함께 들으신 것처럼 극동방송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말씀과 찬양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흐르고 있고요. 이 복음이 흐르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전파 선교사로 심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기적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기적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전화가 한 통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갑자기 연결했어요. 본인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긴급 섭외. 자, 이분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아침 6시에 목사님 첫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감동적인 문자가 6시에 들어왔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방송 듣자마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달 사례비 전부 한 구좌 50만 원을 올려드립니다.
0: 와.
1: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신 우리 박성혜 전도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에 있는 키트교회지만 은혜로운 장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혜 전도사입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전도사님 귀한 믿음 실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유, 사례비 전부를 털어놓으셨으니 참 쉽지 않은 결단인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3: 네, 저는 평소 운전할 때마다 늘 극동방송을 듣는데 오늘 아침 오병의 기적 선교 방송을 듣는 순간 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순종하며 즉시 믿음으로 한 구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 갓길에 차를 세우셨어요?
3: 네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열린 것처럼
1: 와,
3: 믿음은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이었는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목사님 저는 어느 대목에 감동이 되냐면요.
3: 네.
1: 방송 듣다가
3: 네.
1: 아, 감동이 된다. 나중에 네. 해야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근데 갓길에 차를 세우고
3: 네.
1: 이게 실례지만 한 달 교회에서 받으시는 사례비 전부가 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3: 아, 이거 공개되면 곤란한데요.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즉시로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3: 네. 성경에도 보면 즉시 바로 그런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1: 네.
3: 그래서 미루면 안 되고 지금 즉시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야,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즉시 바로 순종한 분이 두 분 더 나왔습니다.
3: 아이고.
1: 4124님, 5977님 기적 문자를 주셨고요.
2: 아멘.
1: 전도사님.
3: 네. 방송교회를 좀 소개해도 될까요?
1: 아, 그럼요. 즉시 소개하세요.
3: 네. 방송교회는 작지만 네. 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1: 네.
3: 요즘은 눈물이 메말라 가는 시대인데 저희 교회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살아있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이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마다 이렇게 각기실과 놓여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야,
0: 예배실에 아예 곽 티슈를 놔두셨습니까?
3: 네.
0: 아유.
3: 젊은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또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

0: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교회입니다.
1: 야, 네. 할렐루야.
0: 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교회, 바로 창순교회입니다.
1: 양산에 있죠?
0: 네, 양산에 있습니다.
1: 우리 전도사님 음성을 들으니까 좋은 교회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 다비드 콰이어라는 분들이 계속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다비드 콰이어 단원들이 계속 지금 헌금을 하고 계신데.
0: 네.
1: 전도사님하고 네, 상관이 있다면서요?
0: 네, 제가 다비드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제가 또 단톡방에 성경 헌금 방송을 공유하여서 약속하지만 성경 헌금으로 많이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우리 나눔들께 감사드립니다.
1: 그렇군요.
0: 다비드 합창단을 좀 소개해도 될까요?
1: 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0: 네, 저희 다비드 합창단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문화 선교 합창단입니다.
1: 네.
0: 찬양 목사님이신 박가인 목사님의 지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화명동 새로운 교회 4층에서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10-7422-4534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
0: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완벽하네요. 완벽해. 야, 지금 다비드 콰이어 멤버가 화답했습니다. 2473님 사연 우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즉시 순종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감동에 부산 다비드 콰이어에서도 두 달에 걸쳐 한 고자 섬기기로 했습니다.
1: 할렐루야.
3: 아멘.
1: 자, 전도사님.
0: 네.
1: 이 방송이 6시부터 시작됐잖아요.
0: 네.
1: 종일 방송 들으시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지금 20분쯤 계세요.
0: 네.
1: 아,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달 쓸 것도 생각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 아, 오늘은 좀 어렵지만 내일 할까 아니면 다음 달에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면서 복음 전파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북한이나 선교 제한 국가인 오지에도 특정 방송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역시 고민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동참해 주십시오.
1: 야,
0: 감사합니다.
1: 지금 즉시 순종 박성혜 전도사님이셨고요. 양산 창성교회.
0: 네.
1: 부산 다비드 합창단 요거 남겨드리고 즉시를 또 남겨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아, 목사님 감동이네요.
3: 이름만 다비드가 아니라 네, 진짜 다윗 같은 용사들이시네요.
1: 맞습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즉시 순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킨은 끝났네요.
2: 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네, 채워졌습니다. 이제
1: 4277님 사연을 우리 고혜수 아나운서가 좀 읽어주시죠.
2: 네, 장 PD님, 고 PD님, 목사님 모두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 부산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오전에 남편 장로님 이름으로 기적 두 고자 헌금했는데 고 PD님 믿음으로 순종하란 말씀에 감동돼서 야, 제 이름으로 또 두 고자 동참합니다. 기적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1: 아, 그리고 우리 변도우 장로님께서 나가시면서 기적 네 구자를 또 헌금을 해주고 가셨는데, 아까 오셨던 그분들은 사실은 방송국의 모든 크고 작은 필요한 또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변도우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전하는 또 귀한 간증을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적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구좌에 50만 원이고요. 분납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하실 분들은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4: 제가 극동방송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성탄절 밤에 남편이 갑자기 천국 간 뒤 중증 자폐 장애인 아들과 저 아는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만 남겨진 듯한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극동방송을 24시간 내내 계속 틀어놓고 방송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아들이 자폐 특유의 문제 행동이 서서히 사라지며 현재 정신과 약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0: 좌파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OTT 구독 안 해도 살 수는 있지만 극동방송 구독 안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죽은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꼭 해야 할 전파 선교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니까 극동방송에 대한 소속감, 사명감도 생기더라고요. 나도 살고 남의 삶도 살릴 수 있는 순수 복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모두 동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꿀 같은 그 맛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기도로 북녘을 여는 복음 통일의 주역이길 소망하며, 온 땅에 극동방송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찬양과 말씀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정신이 극동방송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1: 네, 전파선교사님 조재희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아, 극동방송을 종일 아이에게 들려주고 가정에 틀어놓기만 했는데 문제행동이 나아지고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또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2: 예, 말씀 자체에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1: 아멘.
2: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아멘.
2: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씀이, 전파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아멘.
1: 아, 그리고 방금 성도님 말씀해 주신 게 요즘에 구독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아, 원래 뭐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는 분도 계시고.
2: 네.
1: 그리고 요즘에 또 인공지능, 그 GPT.
2: 네. 예, 예, 예.
1: 제미나이.
2: 네, 네.
1: 클로드. 제가 셋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2: 어유, 돈 많이 들어가시겠어요.
1: 아, 힘들지만. 아, 근데 내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다 쓰시는데, 아,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었거든요. 극동방송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으로. 공짜로 들어서 되겠냐.
2: 네.
1: 누군가가 낸 헌금을 가지고, 네, 내가 이 방송 듣고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이 컸으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가 아니냐.
2: 네.
1: 저는 그 말씀도 너무 감동적으로 받았거든요.
2: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1: 네.
2: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1: 아멘.
2: 그리고 한 구좌 50만 원인데,
1: 네,
2: 그 자체로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1: 네,
2: 우리가 50번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 나눠서 내실 수도 있고요. 한 달에 만 원 생각하면 우리 점심 먹고 요즘 커피 조금 비싼 데서 드시면 5천 원이 넘습니다.
1: 맞습니다.
2: 커피 두 잔값만 아끼시면,
1: 맞습니다,
2: 극동방송에 한 달에 만 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3: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구좌에 50만 원이고요.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분은 051-759-6000번, 051-759-60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그리고 0933 문자로 기적만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감동이 있으면 문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아, 파파클럽에서 또 귀한 헌물을 하셔서 다음 선물은 뭐가 나갑니까? 치킨 마감됐어요, 여러분.
3: 네.
2: 와,
1: 이제 치킨 드시고 사드셔야 돼요.
2: 네. 오,
3: 치킨은 마감이 됐지만요, 아직 남아있는 선물이 많습니다. 허니듀 멜론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철 과일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야, 멜론이군요. 오. 멜론 한 박스 나갑니까?
3: 네, 한 분당 한 박스씩 보내드립니다.
2: 여름엔 멜론이죠.
1: 하나 아니고.
3: 네, 하나는 아닙니다.
1: 네, 한 박스를 보내드릴 텐데, 자, 기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 아, 멜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멜론을 받고 싶어서 가입하시겠습니까?
2: 저는 멜론이 받고 싶은데요.
1: 아, 그래요. 극동방송에서 가는 멜론은 좀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2: 아우, 시원한 멜론.
1: 자, 샵 09, 아유, 먹고 싶네요. 샵 0933, 0933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멜론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됩니다. 자, 샵 0933으로 부지런히 여러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사이에 문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3: 네. 2351님께서 기적 만 원을 50개월 납부하겠습니다. 야. 덤으로 주신 생명으로 50개월보다 더 능히 감당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아멘.
3: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아, 4277님은 성격이 확실한 분이에요. 그 은행에서 계좌이체 하면은 이체했다는 문자 오잖아요, 목사님.
2: 어, 네네네.
1: 그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땡땡은행 김선혜님 기적 2.

0: 구구자 부산 극동방송 계좌로 100만 원 이체했습니다. 아, 할렐루야. 4277님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일단 멜론 보내드릴게요.
2: 네, 그리고 또 3086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기적 한고자 동참합니다. 장립집사로 섬기다가 이번에 교육 전도사로 초등 2부 섬기게 됐는데요. 야.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갑자기 불러주셨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섬기는 선생님들과 아이들 함께 보길 원합니다. 5만원씩 10개월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멜론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귀한 사역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자, 8165님도 기적 보내주셨고요. 아,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50만원을 한 번에 헌금하기에는 우리 생활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2: 네.
0: 5만원씩 10개월을 하시거나 10만원씩 5개월을 하시거나, 이게 산수 같네요. 25만원씩 2개월을 하시거나
2: 네.
0: 만원씩 50개월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사역에 열심히 정말 복음 전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또 816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운영하는 엘림 노인복지센터 평가 잘 받았습니다. 남은 현장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자, 이렇게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 간증 감동을 네. 느끼시는 부분들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최연정입니다. 방송 들으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은 아닌데 청소년 시절부터 믿었던 주님하고 너무 오랫동안 멀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에 좀 그랬거든요. 근데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중2병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가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출을 했을 때 그때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 이름으로만 하고 있었을 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때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느님께서 꼭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우리 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우리 딸이 또 일주일 만에 잘 돌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항상 멘트가 있더라고요. 전파 선교는 기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가출한 딸을 없은 상황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기적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길 잘했다. 진심으로. 제 믿음이 너무 시작 같아가지고 사실 기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10,000원, 2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나한테는 엄청 그 든든한 백처럼 그때는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혹시 막 힘든 상황이 있거나 할 때 정말 든든한 백이 되어주지 않을까. 적은 돈으로 믿음으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2026년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1년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방송이 이 방송이고요. 또 가장 은혜를 받는 방송이 또 이 방송이기도 합니다.
1: 네,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새로 사시면 보통 50개월 분납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자동차 한 대 사면요, 제가 보니까 딱 한 3주 정도 기분 좋더라고요. 새차 몰고 다니면 한 3주 기분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는 뭐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시면 방송 듣는 내내 보람이 있고요.
0: 아멘.
1: 여러분의 마음속에 50개월 아니라 평생의 큰 기쁨이 되실 줄로 제가 확신하고 추천합니다.
2: 아멘.
0: 네, 목사님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6905님 아멘 하고 화답해 주셨고요. 3301님도 반응 주셨습니다.
2: 네, 기적 한 고자 신청합니다. 5만원씩 10개월 납부하겠습니다. 처음 방송 선교 동참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런가 하면 5977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지금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2: 네, 한 고자 입금했습니다. 자녀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학교도 안 가고 방

0: 상황 중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고 아이가 기적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기적 정말 이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문자를 주시면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를 위해서 혹은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담아서 보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우리 5977님 방황하는 학교 안 가고 있는 우리 자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아서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2: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1: 아멘.
2: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손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2: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2: 오직 주님이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주님 손에 맡기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1: 아멘, 아멘.
2: 우리가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 그 예전에 부흥회 가면 목사님 저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 신발 품고 부흥회 가서 우리 지금 출연하신 장로님이 살포시 웃으셨어요. 옛날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이 신발만 왔는데 신발 주인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 구하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목사님.
2: 네, 신발을 끌어안고 네. 꼭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1: 아멘,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 기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마음과 정성을 반드시 받으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1: 자, 기적. 릴레이가 이어지다가 또 멈췄습니다. 멜로는 몇 개 남았습니까?
0: 멜로는 지금 다섯 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1: 이야, 다섯 분입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다섯 분이랍니다, 여러분.
0: 네, 다섯 분 남았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한 구좌에 50만 원입니다. 분납해서 가능하시고요. 전화는 051-759-60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51-759-6000번 그리고 샵 0933으로 기적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혜수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주시네요.
0: 아멘.
1: 우리 0779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0: 기적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 중인 딸이 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구좌 5만원씩 20개월 분납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아멘. 아, 어린이 합창단 가족이시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9602님 기적 문자 주셨고요. 기적. 자, 기적의 릴레이가 해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동이 되네요, 목사님.
2: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으시면 멜론보다 더 큰 열매가 분명히 맺힐 겁니다.
1: 아멘, 네. 아멘. 멜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2: 그렇죠.
1: 네. 네. 오늘 이 3시에서 5시 이 시간대는 가장 출연자가 많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장로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바리톤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잘 하시는 조흥수 장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우리 방송관용 여러분들께 장로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반갑습니다. 조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오늘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장로님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장로님 부산극동방송 오래전부터 함께하시고 또 때마다 후원하시고 열심히 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극동방송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극동방송은 타방송하고 달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는 유일한 극동방송입니다. 그래서

0: 항상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아멘. 아, 아멘. 장로님 말씀 끝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했고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침부터 방송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이번 달에 어디 써야지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걸 주님께 드릴지 말지 또 갈등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실 거예요. 네. 아, 이 기적의 릴레이에 많이 좀 동참해 주십사 하고 뭐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오늘 7월 7일 화요일 특별한 날입니다. 빈대리의 기적 500여 극동방송에 많은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바리톤이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사업하느라 바쁘신데 언제 성악은 배우셨어요?
0: 그냥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1: 와, 반전 매력이 있으세요, 장로님. 네, 사실은 클래식에 조예가 깊으시고요. 와, 오늘 특별한 찬양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장로님. 어떤 네. 찬양을 준비하셨습니까?
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
0: 네.
1: 이 찬양을 준비하신 이유는요?
0: 아, 이유는 우리가 제가 특별히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분초마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힘입어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1: 네. 아,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또 바리톤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조흥수 장로님. 그럼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제가 좀 청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지금까지 조흥수 장로님이셨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들으시는 가운데 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또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기적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적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 손에 맡겨드렸던 그 소년의 믿음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1: 아멘.
2: 나 혼자 그냥 먹어 없애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아멘. 8933님 간절한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3: 네, 기적 지사장님 고일수 PD님 PD님들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년은 아니지만 저도 대학생 아들 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의 마음을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또 100만권 경남권에 복음의 부흥이 있길 기도합니다. 지금 20만원 먼저 올려드리고 세 번쯤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아, 전 기적이라는 이 키워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감동이 되네요.
2: 네. 기적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1: 네. 자, 목사님도 기적, 저도 기적. 이 사연을 올리신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샵 1, 샵 0933. 제가 서울 방송을 오래 해서 샵 0933으로 기적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전화 드리겠고요. 자, 우리 바리톤 조흥수 장로님 지금 찬양 준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잠깐 지금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기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아, 네. 아, 제가 전파선교사 모집방송을 20년 가까이 해봤는데, 이렇게 현직 운영위원님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흥수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엄청 지금 감동을 받으셨어요. 문자가 지금 끊어졌습니다.
0: 네.
1: 자, 여러분 이제 감동은 다 받으셨으니까 기적의 릴레이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요?
0: 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구좌에 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만원씩 50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요. 2만원씩 25개월 혹은 5만원씩 10개월 이렇게 분납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전화로 하신 분들은요. 051-759-6000 7000번 759국의 6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말씀드리는 순간 멜론이 끝났다고요.
0: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치킨도 끝났고 멜론도 끝났습니다.
1: 자,
0: 여러분들.
1: 자, 뭐 남았습니까?
0: 네. 가방이 남아있죠.
1: 네, 저희. 가방 남았습니다.
0: 네.
2: 좋은 것은 뒤에 남아있군요.
1: 아, 그럼요. 아, 그 오전 방송 때 아, 그냥 천 가방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 그냥 에코백인가? 에코백도 좀 좋은 거 있습니다만은 생각하시는데 네.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심의에 걸려서 못하지만
2: 유명 브랜드
1: 디자이너 디자인 백화점에 네. 들어간
0: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자. 백화점 입점 가방입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1: 자, 백화점 여러분 송구합니다. 이게 헌금에 또 이걸 연결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0: 네.
1: 그건 하나님이 그렇죠. 주실 거고 이제부터 기적 문자 들어오는 분 총 10분에게 그 무슨 가방이라고 하죠?
0: 니트 가방이라고 합니다.
1: 예, 네. 니트 가방. 아, 남자들은 몰라요. 우린 천 가방.

0: 뭐뭐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는
1: 그렇습니다. 네. 그 니트 가방을 네. 연필께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전화 연결이 저희가 한 통 돼 있습니다. 부산 극동 방송을 가장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권사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극동 방송의 목사님 권사합창단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지난 주말에도 찬양을 또 집회를 나갔는데 제가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으며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권사합창단 회장이신 정계임 권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나와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혹시 좀 엘레강스하지 않으십니까?
0: 예, 음성부터 벌써 예. 아주 예술적인 음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자, 권사님.
2: 네.
1: 권사합창단 섬기신 지 얼마 되셨어요, 대략?
2: 아, 저는 지금 11년째입니다.
1: 야. 와. 그 매주 방송사에 오셔서 찬양하시는 자리를 11년째 지키신 네. 거예요.
2: 네.
1: 권사합창단 11년간 섬기시면서 받으신 큰 은혜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좋고, 가사들이 저의 고백이 되어가지고, 한없는 은혜가 됩니다.
1: 아멘.
3: 아멘. 네.
1: 매주 한 번씩 찬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2: 네, 네. 목요일마다
1: 네.
2: 2시부터 4시까지 찬양합니다.
3: 네, 목사님 그리고 평소에 저희 극동방송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직원분들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심양면으로 동역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마음으로 동역하고 계신지요?
2: 아, 제가 우리 합창단이 10년 전에 제주도로 선교 여행을 떠났거든요.
3: 네.
2: 예, 제주 극동방송을 견학하였는데 제주 극동방송의 안테나가 자정이 되면 북한으로 돌려져서 수많은 북한 백성들이 숨어서 또는 이불 속에서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방송인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극동방송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 아멘.
2: 예.
1: 우리 목사님도 1188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랬는데
0: 네.
1: 1188 AM, 1566 AM 그게 북한 가는 방송이거든요.
0: 그렇죠. 네. AM이 멀리 가니까요, 전파가.
1: 네, 권사님.
2: 네.
1: 우리 권사합창단은 항상 극동방송에 크고 작은 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네. 또 기적 여러 구좌를 후원해 주셨어요.
2: 네.
1: 네,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방송사에 헌신하시게 됐나요?
2: 네.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전도의 현장에 방송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는 믿음으로 기쁘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1: 아멘.
3: 아멘.
1: 자, 우리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들 끝까지 이 방송 함께 하시고 또 기적 릴레이를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 아멘.
2: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2: 우리의 기도와 찬양, 작은 나눔과 섬김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2: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가며 찬양과 사랑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방송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3: 아멘.
1: 네, 지금까지 극동방송 권사합창단 회장이신

0: 정계임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0: 아,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이 귀한 어른들이 방금 찬양해 주신 우리 종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합창단이 어른들이나 참 저희가 든든하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기적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샵 0933으로 기적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아, 손경민의 두 랩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2026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한 구좌에 50만 원 심으실 수 있는 결단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분납해서도 가능하시고요. 50개월 가능하단 말에 만 원씩 용기를 내서 보낸다라고 지금 새싹분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야. 여러분들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 전화로 하실 분들은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우선에 앞서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이 방송이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은혜가 된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2: 네.
0: 지금 사연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또 이분들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338님께서 기적을 한 구자 심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셨습니다.
1: 예쁘고 슬기로운 언니가 어느 날부터 차츰 심하게 치매를 앓고 있어서요. 말도 못하고 배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신이 맑아지고 말도 할 수 있고 정상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바라며 기적을 한 구자 심습니다. 극동방송 복음 전파가 널리 널리 울려 퍼지길 원하고 바라며 소망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2: 아멘.
0: 아, 그리고 9903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외벌이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50개월 가능하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아, 기적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50개월이 끝나기 전에 이분의 가정에 이분의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년 모금방송 때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네. 아멘.
0: 자, 5433님 기적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5362님 사연 주셨네요.
1: 네, 기적 두고자 합니다. 집을 매매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2: 아멘.
0: 자,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식당에 오시는 분들 다 은혜 받고 있다고 6574님 사연 주셨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전파선교사 모집방송입니다. 다소가 아니죠. 저도 급여를 받고 생계를 하는 입장에서 50만 원을 헌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네.
0: 정말 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월급 받는 남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모님과 상의를 아니할 수 없는 그 정도 금액인 거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가방은 몇 개 남았나요?
1: 네, 가방은 지금 4개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가방뿐만 아니라 오늘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께는 말씀 도시락 키링을 선물로 드립니다. 부산 극동방송에서 직접 제작한 한정판 키링이고요. 저희가 생방송 이후에 40일 동안 이 키링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요.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도 드리고요. 말씀으로 은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0: 네, 뭐 멜론, 치킨, 뭐 가방, 키링 이건 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1: 네.
2: 키링이 제일 오래 남겠는데요.
0: 오래 남죠.
2: 네.
0: 현재 제작 중이고요. 대한민국에 없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 도시락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말씀 카드 40장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에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하나씩 꺼서 암송도 하고
1: 네.
0: 또 읊조리기도 하고 저희 방송으로도 또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키링 하나 걸어주고 예쁘게 만들 겁니다.
2: 먹어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도시락.
0: 아, 목사님.
1: 아멘.
0: 네. 아, 목사님 표현이 너무 좋네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도시락을
2: 네.
0: 예쁜 키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기적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 또 말씀드리는 순간 갑자기 손님이 오셨어요.
2: 귀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0: 아, 저희 이런 거 환영입니다.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방송국 들리세요. 자, 극동방송 가장 사랑하시는 두 분 모셨는데 재단법인 가난교육원 가난농군 영남 우리 김성우 이사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가입하신 막내 운영위원이십니다. 우리 호텔 AG405를 또 경영하시는 우리 강창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김성우 장로님부터 소개와 인사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재단법인 가난교육원 영남 가난농군학교의 이사장 김성우 장로입니다.
0: 네,
3: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또 모금운동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강 대표님.
4: 네. 심과 힐링, 치유와 회복이 있는 A호텔을 섬기고 있는 강창수 대표입니다.
0: 네.
4: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사실 김성우 이사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조국이여 안심하라.
3: 예.
0: 목사님 목사님 이 말씀 딱 들으면 가나안 농군학교 떠올리는 분 많거든요.
5: 네. 네.
0: 우리 이사장님께서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전파선교사로 오래 섬겨주셨는데 왜 극동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3: 제가 극동방송을 위하여 사실 헌신도 많이 했고 또 여기까지 함께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실제로 극동방송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방송 전파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방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극동방송과 함께 해왔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네, 또 그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해오시면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바라보실 때 극동방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근데 저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멘.
3: 저는 극동방송 표 중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저는 믿습니다.
0: 아멘.
3: 그러니까 불가능한 곳에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극동방송의 또 사명이기에 제가 극동방송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0: 아멘.
3: 저도 우리 이제 재단법인 가난교육은 가난농원학교 영남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공산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있습니다.
0: 네.
3: 저희들 가난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0: 그렇죠.
3: 이번에 저희들이 봄에 나우스 이제 가난농원학교를 방문해서 네.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0: 아하.
3: 아무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0: 네.
3: 없는데 우리 가난농원학교는 거기에서 호산다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0: 네.
3: 국가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가나안 농군학교하고 극동방송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 네.
0: 가나안 농군학교는 선교사님 못 들어가는 공산권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3: 예, 예.
0: 극동방송은 국경을 넘어서 전파로 복음을 전하니까 합이 잘 맞네요. 장관님.
3: 맞습니다. 예, 네.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저는 극동방송을 굉장히 사랑하고 오늘도 극동방송에 또 우리 요 강창수 대표도 제가 네. 운영위원으로 사실 넣었고 우리 김대식 국회의원도
0: 네.
3: 제가 운영위원으로 추천했고
0: 감사합니다.
3: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한 우리 박재훈 장로가
0: 네.
3: 오늘 또 저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오면서 형님 때문에 제가 한구자 50만을 지금 입금하고 왔습니다.
1: 야. 네.
0: 장로님도 지금 입금하셨고
3: 예.
0: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많은 형님과 동생이 있는 분이에요.
5: 와, 네트워크가 좋으시군요.
0: 엄청나요. 김성우 네. 장로님 아시는 우리 선후배님들께 극동방송 지금 기적 한 구자를 입금해야 된다. 권면의 네. 말씀 좀 주세요.
3: 예, 모두가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하여 복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구자라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드리는 순간 감동적인 지금 문자가 들어서 소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혜수 아나운서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9212님께서 제가 오전에 거룩한 부담으로 힘써 섬겼는데요. 3시쯤에 그보다 갑절로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목사님 참 힘들 때 하나님이 부담을 자꾸 주셔서 이걸 내가 순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하시네요. 근데 거룩한 부담으로 힘써서

0: 섬겼는데 3시쯤이면은 조금 전입니다.
1: 네.
0: 하나님이 그보다 갑절로 아우 신속하게 응답하셨네요.
2: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0: 아멘, 아멘.
2: 사실은 우리 극동 방송이 이제까지 상업 방송 저 상업 광고 전혀 없이 공중파를 이제까지 이렇게 감당해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0: 아멘, 아멘.
2: 그러니까 여러분 극동 방송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아멘. 아, 오늘 김성호 장로님하고 우리 강 대표님 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강 대표님 또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아, 이분 상호는 딱 한 번 노출을 할 수 있는데 AG405라는 아, 호텔에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오늘 기적 후원하시는 분께 드리고 싶으시다고 스위트 객실 호텔이거든요. 스위트 객실 2개, 디럭스 객실 3개, 그리고 여주에 있는 그 호텔 입장권과 책 5세트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2: 와,
0: 대표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2: 네, 아, 감사합니다.
0: 자, 요 선물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20분 남았거든요. 끝나기 전까지 기적과 함께 여러분 간절하고 좋은 사연들 보내주신 분들 아, 세 분을 추첨해서 저희는 소소하게 디럭스 객실 세 분께 한번 드려보고요. 다음 타임에 스위트 객실로 넘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헌신을 결단하셨어요?
3: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0: 네.
3: 또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0: 야,
1: 아멘.
0: 어떤 분이 호텔에서 주무시면 좋겠나요?
3: 여기 계시는 믿음이 아주 충실하시고 그리고 같은 동역자들 힘들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모셔가지고 예, 힘과 힐링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아멘.
0: 예, 참 좋은 호텔인데 제가 더 세게 얘기를 못하는 거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3: 네,
0: 우리 특별히 기적 문자를 주시면서 귀한 도전과 또 사연 어떻게 내가 기적으로 헌신하게 되는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 시간 마치기 전까지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문자가 들어오고 있네요. 5600님 기적 그리고 7721님 기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721님 사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50만원만 이상만 가능한 건가요? 분납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50만원 한 번에 입금해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만원씩 50개월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2만원씩 25개월 혹은 5만원씩 10개월 또 10만원씩 5개월 이렇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분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보내셨어요. 카드로 하면 되나요? 몇 개월 할부 가능한가요? 네, 카드 할부 아니고요. 다달이 입금을 해주시는데
1: 네.
0: 형편껏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나는 너무 어렵다. 한 달에 5천원씩 하겠다. 그러면은 몇 개월이죠?
1: 네.
2: 100개월입니다.
0: 100개월. 100개월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으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작은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7721님 아시겠죠? 카드는 아니고요. 형편 닿는 대로 이번 달 25만원 다음 달 25만원 하셔도 되고 10만원씩 5개월 하셔도 되고 감동 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창수 대표님 사실은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딱 표정만 보면 장로님이신데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 오래 안 되신 분이세요.
3: 네.
0: 놀랍죠. 근데 이렇게 극동방송사에게 동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3: 네, 제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늘 세상의 기준과 비즈니스의 치열함 속에서 제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영적인 갈급함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0: 네.
3: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또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이제는 제 일도 제 삶의 방향도 주님이 주신 고백하는 삶이 아주 행복합니다.
0: 야, 이 정도면 거의 안수 집사님 아니십니까?
2: 네. 장로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대표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극동방송 동역을 결심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사와 또 MOA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또 방송 들으시다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거든요.
1: 네.
0: 너무 사연에 감동이 되셨다고 호텔 객실을 제공을 하고 싶으시다고 저희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자 방송 듣는 분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사랑하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처럼 신앙의 연수가 아주 짧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직 가만히 있을 수

0: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 기도가 전파를 타고 바다를 건너 북한 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낙심한 이웃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처럼 오늘 드려지는 기적 헌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 상급으로 살 줄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귀한 복음 전파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김성호 장로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뭐 조금만 사실 뭐 간증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 6월 1일 날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사실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 준비까지 했습니다. 온몸이 사실 염증으로 굉장히 뭐 퍼져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1%의 가능성밖에 없다.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 했는데 몇몇 분들의 사실 헌신과 기도로 사람들이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한 4, 5만 명이 중복기도를 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났는데 근데 제가 사실 극동방송에 그 방송 사역이 아니었으면 제가 사실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2: 네.
3: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제가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동방송을 끝까지 사랑하고 앞으로도 극동방송과 함께 할 것입니다.
2: 아멘. 아, 정말 장로님 정말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사가 더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부탁하시고 또 전국에 있는 가난한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셔서 지금 여기 앉아계신 게 기적이거든요. 오늘 키워드가 기적인데 기적의 주인공이 나오셨어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장로님.
3: 예, 고맙습니다.
2: 네,
3: 예.
2: 지금까지 가난한농군학교 우리 김성우 이사장님과 AG405 우리 강창수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5: 저희 아들이 그 모범생이었고 또 성적도 또 잘 나오고 또 되게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대학교도 안 가고 집안에만 있으면서 은둔형 외톨이 어떤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게임이 이제 도피처가 됐던 거예요. 아들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 계속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저도 늘 집에 가자마자 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 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듣는 그 모든 메시지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는 거죠. 계속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지금 자기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찍 나가서 자기 업무를 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를 이제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 기적보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기적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희 아들 전파 선교사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시겠다라는 믿음이 이제 생기면서 저희 아들을 하나님 맡기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0: 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도 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만나잖아요. 자녀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재정 문제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그래서 많이 보시죠, 목사님.
1: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0: 네.
1: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감히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귀한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0: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그런데요. 우리가 네.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1: 아멘. 아멘.
0: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아멘, 필요합니다. 아멘. 그 선택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1: 아멘. 아멘. 오늘 기적 문자 보내는 그 짧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네.
1: 3619님도 사연을 주셨는데 우리 고현수 아나운서 읽어주시겠어요?
2: 네, 이제 100일 된 첫 손자 이름이 이로움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며 이롭게 하는 기적의 삶을 살길 기도하면서 한 구자 심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1: 아멘. 자, 7721님 우리 50만 원 이상만 가능한가요? 분나분 카든가요? 몇 개월인가요? 물어봤던 분이 네. 자세하게 본인 사정을 좀 보내셨는데 네. 짧게 요약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네, 기적. 가정에서 저는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믿음 가진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전도 성공을 못했는데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야. 저는 취준 중에 있는데 분납으로도 섬깁니다. 극동방송 킬 때마다 가족이 불만이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말씀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1: 아, 목사님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요즘 많거든요.
0: 네.
1: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2: 네.
1: 50만 원 이상만 가능한가요? 분납은 카든가요? 몇 개월까지 가능할까요? 알고 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걸 꼭 심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인 것 같아요, 목사님.
0: 이런 분들에게 50만 원은요, 어떤 분들에게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큰 돈입니다.
1: 야, 제가 호텔 숙박권을 드려야 되는데 감동이 확대하는데 목사님 이분 좀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0: 너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1: 네, 목사님 찬성하셨습니다. 아, 바다가 보이는 좋은 호텔에서 우리 청년 잘 쉬고 거기서 네, 기도하고 네. 제가 볼 때 믿지 않는 부모님께 드려도 되고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가시면 전도에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아요. 7721님 저희가 호텔 숙박권을 목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그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저희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양찬호 장로님께서 20구자
0: 와
1: 1000만 원을 지금 조금 전에 결단하고 네, 입금해 주셨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양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전파 선교사 위원장님이신 서인교 장로님이 지금 미국 가 계신데 내가 전파 선교사 위원장이고 극동방송 사역을 사랑하는데 1000만 원 20구자를 입금하겠다 해서
0: 아이고,
1: 이미 입금 완료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 아멘.
0: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까지 10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구자 50만 원도 큰 금액인데요. 혹여 사업하시는 분이나 마음에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10구자, 20구자, 5구자 이렇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10구자, 500만 원, 네. 20구자, 1000만 원 주님 앞에 심고 그리고 당장 못해도 분할로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0: 아까 이 가족전도 원하시는 우리 젊은 분 메시지 보고 제가 생각이 든 건데요. 이 가족전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1: 왜 힘들죠?
0: 직접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가족이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럴 때 라디오 전파를 이용해 보십시오. 극동방송. 이 내가 할 수 없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요. 내가 할 그들을 위해 늘 숨어서 혼자 하고 있지만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 라디오가 대신 해줍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 자,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까지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앞서 권면 드린 것처럼 혹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거나 지금 감동이 뜨겁게 오시는 분들은 20구자 1000만 원 10구자 500만 원 한번 제가 권면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동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적 문자와 함께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취준생 청년 또 치매인 우리 누나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심으셨던 분들 또 방황하고 지금 학교를 그만둔 우리 자녀를 위해 섬기신 그런 어머님도 계셨거든요.
0: 자녀들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후원 약정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남습니다.
1: 네. 아, 오늘 간절한 사연들

0: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믿음으로 택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들 그렇게 믿음으로 택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적의 현실체인 극동방송이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극동방송의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기적의 또 문자들을 많이 받고 또 기적의 멜론을 다 드렸어요.
2: 네.
1: 기적의 치킨을 10마리를 보내드렸고, 자, 기적의 그 니트 가방.
2: 니트 가방. 네. 네,
1: 적응이 안 되네. 천 가방이지만.
2: 네.
1: 좋은 천 가방. 자, 10분 선정됐나요?
2: 아, 아직 4분도 남아있고요.
1: 이게 웬일인가요? 아, 네. 네. 이게 웬일인가요? 방송가족 네. 여러분, 일단 기적 보내보세요. 한 번 또 들어왔네요.
2: 네,
1: 이분까지 드리고.
2: 6956님까지 네. 보내주셨습니다.
1: 자, 그리고, 우리 갑자기 강 대표님 모셔가지고 호텔 숙박권을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3분 선정했습니다. 아까 취준생 우리 7721님 하고요.
2: 네, 7721님, 또 0093님, 5338님 이렇게 세 분께 호텔 숙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하나님의 위로라고 여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고 여겨주시고 계속 중단하지 말고 기적에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말씀씩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 상업 광고가 없는 방송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방송하고
1: 네.
0: 그리고 순수 복음 방송인 극동 방송입니다.
1: 아멘.
0: 정말 상업 광고 없이 정치적인 내용 없이 복음만 전하는 극동 방송, 이 자체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적에 동참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1: 아멘.
2: 네, 제가 얼마 전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에서 기사님께 93.3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 네.
2: 그때 찬양이 흘러나왔는데요. 제가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방학 중이신 택시 기사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기사님 함께 천국 갑시다. 교회 이번 주 주일에 꼭 나가주세요. 라고 부탁드려서 날짜까지 받아왔어요.
1: 야.
2: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차 안에서 누군가는 찬양을 듣고요. 병실에서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볼 순 없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네, 지금까지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이셨고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오랜만에 생방송 직접 운행하느라고 좀 떨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장대진이었고요.
2: 저는 고혜수였습니다.
1: 네, 이 전파선교사 특별방송은 저녁 8시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2: 네.
1: 갈등되시는 분들 기적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2026 부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빈들의 기적
0: 오병이어.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7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 11시에 인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그리고 이브닝 프레이즈를 진행하고 있는 조시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조시현 PD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해요.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저녁 퇴근 시간대 그리고 이브닝 프레이즈로 조시현 PD를 만나고 있을 텐데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조시현 PD가 여전히 부산에 있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사실 서울에서 지금 네.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은 부산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네요.
0: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니까요. 참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은혜와 또 감동들이 떠오릅니다.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웃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또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부산극동방송에 귀한 동역자들을 모시는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시와그림의 김정섭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그림의 김정섭 목사입니다.
1: 네.
0: 사실 목사님은 네. 우리 PD들보다 더 전국을 많이 다니시네요.
2: 맞습니다. 전국을 네. 다니고 있습니다.
0: 마일리지로 따지면 거의 뭐 VVIP 정도 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함께 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부산까지 달려와 주셨어요?
2: 저는 하나님께서 늘 이 방송을 통해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축복의 기회구나 하고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실까 그런 기대함으로 왔습니다.
0: 네. 아멘. 할렐루야.
1: 우와. 오늘 김정성 목사님 그리고 조시현 PD 모두 서울에서 이렇게 한다름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우리 부산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지면 안 됩니다. 아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을 위해서 얼마나 긴 거리를 네. 1박 2일 해가며 두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오늘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부산이란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오늘 서울에서 비 오는 서울에서 첫 차를 타고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제가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는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한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부산극동방송이 걸어온 길도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산과 영남 땅에 복음의 전파를 띄우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빈들처럼 막막해 보였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쌓이고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오늘의 기적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극동방송이 인천 학익동에 세워진 1956년 겨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해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극동방송도요 개국 19주년을 맞았는데요. 개국 당시 부산지역 기독교 복음화율이 4% 정도 그리고요 현재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무려 14%입니다. 그러니까요.
0: 할렐루야.
1: 부산 극동방송이 개국하고 지난 약 20년 동안에 부산 지역 복음화율이 약 2.5배에서 3배가량 성장했어요. 우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성시와 운동본부의 자료이고요. 부산교계 1800개 목사님들이 임모하시는 말씀입니다.
0: 아멘.

0: 부산에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 바로 오직 복음만. 상업 광고 없이 오직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부산에 탄생했기 때문에 부산의 복음화율이 약 3배 정도 성장했다.
1: 아멘. 할렐루야.
0: 라고 교계 모든 목사님들이 입모아 말씀해주고 계세요.
2: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게 오병이어 이제 우리가 주제잖아요. 오병이어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드린 그 소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2: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 이 북한 땅에도 증거가 되고 이 부산 땅에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 기적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 기적들이 아멘. 이렇게 막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구나.
1: 아멘, 아멘.
2: 이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의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 주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그곳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지금 기적이라고 남기시고 한 구좌에 50만 원 헌금입니다. 일시 헌금이지만 분할해서 만 원씩 2만 원씩 5만 원씩 10만 원씩 마음껏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 구좌 50만 원의 헌금 두 구좌 세 구좌 네 구좌 하셔도 말리지 않아요.
1: 네. 네.
0: 전화 주실 분들은요.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전화 주셔서 간단하게 헌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헌신을 북돋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선물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 좋습니다. 어떤 선물이죠?
0: 목사님 치킨 좋아하세요?
2: 아, 치킨 좋아하죠. 그럼요.
0: 자, 지금부터 기적 헌금 방송 듣다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망설이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1: 네.
0: 기적 헌금 분납이 가능하니까 네. 만 원씩 저 50개월 할게요. 2만 원씩, 5만 원씩, 10만 원씩 5개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2: 분할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0: 돼요. 네, 5만
2: 거죠.
0: 원씩 10개월. 좋습니다. 네. 자, 치킨.
2: 치킨.
0: 치킨 좋아하시죠?
1: 먹어요.
2: 좋아한다.
0: 치킨 먹어야죠. 지금부터 다섯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샵 0933번입니다.
2: 기적.
1: 아, 기적이라고 우리 기적 헌금을 심어 주시는 다섯 분께 선착순으로 치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기적과 함께 기도 제목도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1: 너무 좋아요.
2: 제가요
1: 너무 좋아요.
2: 이 특별 모금 생방송 할 때마다 이름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1: 네.
2: 그래서 이름을 좀 써주시면 이런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같이 좀 그 이름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아까 네. 우리 김정성 목사님께서 VVIP 예,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도 네. 목사님이랑 방송을 해보면 네. 늘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때가
2: 네,
1: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요. 축복해드릴 때예요.
2: 맞아요.
1: 그래서 여러분 꼭 이름을 보내서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고 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네. 우리가 뜨겁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지금 기적 보내시고요. 여러분 그냥 심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1: 네.
0: 지금은 심으면 치킨이 똑 떨어져요. 딱 다섯 분만 드릴 겁니다.
2: 네.
0: 샵 0933 단문 50원으로 지금 기적 두 글자를 남기시고 지금은요 치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선착순 네. 딱 다섯 분만 드릴 텐데요. 만 원씩 50개월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기적 헌금 심으실 분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기적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아버지 특별 생방송 빈들의 계적 오병이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특별히 찬양으로 이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늘 이 모금 생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은 예배다. 이 시간은 모집을 동참하고 독려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다라는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 시간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 계신 곳에 그 마음속으로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시화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임재 찬양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시죠.

0: 아, 저희 가정 이름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댁 식구 구원을 위해서 저희 시어머님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 시댁 식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이 전파되는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까지 전해지기를.
1: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0: 실제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파를 통하여 많은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1: 또 늘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살고 있니 감사해서 저는 조금만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극동방송을 통해서라도 참여하고 싶어서
2: 매일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약간 찔렸거든요. 무료로 무인승차하는 것 같아서
3: 작은 힘이라만 이렇게 보태서 주님 말씀 전하는데 도움되고 싶어가 했으니까
4: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
2: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감동이 있었습니다.
5: 원래 생각했던 건데 잠시 잊고 살았었는데 오늘 아 지금 저는 지금 전파 선교사 하고 있고요. 저도 극동방송 나라가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선교사 역할 하려고 했어요. 이걸 들어서 한 분이라도 더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목사님의 찬양 임재로 오늘 7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라이브로 지금 시와 네. 그림 김정석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샵 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 두 글자 남기시고 지금 아까 저희가 다섯 분 치킨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임재 찬양 나가는 동안에 네. 무려 세 분이 할렐루야. 기적 원금에 심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0121님께서 기적, 4669님께서 기적,
0: 그리고 1077 7번님도
2: 기적입니다.
0: 오셨습니다.
2: 네. 하셨습니다.
1: 두 분 더 들어오실 수 있는데 오 방금
0: 와, 네. 할렐루야.
1: 한 분 더 이제 마지막 치킨 네. 받으실 분
0: 네. 7069번님이 기적 외쳐주셨고요. 네. 이제 통닭이 한 마리 남았습니다.
1: 네. 지금 얼른 네. 들어오시고
2: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0: 네, 네. 맞아요. 이렇게 7069번님 4669님 또 0121님 기적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 제목 꼭 올려주시고 또 이름도 올려주시면
2: 맞습니다.
0: 마음껏 축복 받아가십시오. 네. 치킨도 받아가시고 은혜도 받아가시고 축복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노래하는 기프티드의 찬양 친구야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연합해서 선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8281번님께서 마지막 주인공이 되셨네요. 목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2: 네, 전파 선교사입니다. 기적 매월 10만원씩 5개월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2: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아 너무 사부님. 아깝게 8249번님께서 바로 기적 외쳐주셨는데 네. 이분은 다른 선물을 좀 드리죠.
1: 네, 네. 저희 우리 그 조시원 PD가 네. 서울에서 왔잖아요.
2: 네 맞아요.
1: 서울에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소를 몰고 왔어요.
2: 소를요?
1: 네 소를 드릴게요. 저희 치킨을 못 드려가지고 네. 저희가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8249번님부터는 네. 10분 드리겠습니다.
1: 오,
2: 좋아 지금부터? 네,
0: 제가 지금부터 좋습니다. 10분께는 좋아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보내드릴 텐데 네. 우리 또 믿음의 기업이 후원해주시는 아주 맛있는 밀키트 세트입니다. 오. 제가 주변에 지인들에게 선물해봐도 찾아가서 드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 맛있어요.
0: 아 정말 맛있고 네. 그 정말 유명한 그 먹방 유튜버도 최근에 직접 가서 내돈내산 했다고 하더라고요.
2: 황
0: 그 무슨 양 하시는 분 있잖아요. 황
2: 황 네. 곱창 거기
0: 있습니다. 네.
2: 야 진짜 맛집이에요.
0: 골드 곱창.
2: 또 먹어봤는데 네. 진짜 맛있어.
0: 정말 맛있죠.
2: 정말
0: 네,
2: 맛있어.
0: 우리 대표님이 네. 정말 믿음에 뜨겁게 열정으로 네. 운영하시는 사업장인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열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8249님은 소곱창으로.
0: 네.
2: 네, 좋습니다. 네,
1: 소곱창 밀키트 지금 7069님부터 드리죠?
0: 8249번님부터 네, 드리는 거였어요.
1: 8249번님부터 드리면
2: 네. 지금부터 9분.
1: 오, 네, 아직 좀 남았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인가요 지금?
0: 자 지금 8249번님 오셨고 7069번님 오셨으니까
2: 7069분은 아까 이제 기적 치킨 받으시고

0: 키우셨군요.
1: 그러네요. 지금 네. 문자니까. 네.
0: 그러면 8249번님부터.
1: 지금부터 네. 그러면.
2: 9분, 9분
1: 와 무려 9분에게. 네. 네.
2: 소곱창.
0: 좋아요.
2: 소를
0: 좋아요.
2: 몰고 오셨군요.
1: 서울에서 소 10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0: 네, 서울소입니다. 여러분, 네.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네. 사실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극동방송의 작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 맞아요.
0: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작은 선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것도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우리 같이 가요라고 초청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2: 맞아요.
0: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드는 것, 방송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 선을 함께 만들자는 초청의 손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기적 헌금을 심으실 수 있고요. 한 구좌 50만원인데요. 아, 우리 8249번님처럼 5만원씩 10개월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1: 네.
0: 아, 얼마든지 10개월 하셔도 되고 24개월 하셔도 되고 허락해 주시는 대로 분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샵 0933번으로 기적 보내주시거나 아, 051-759-6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 지금 스튜디오에 또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정말 사랑하시는 운영위원회 박성준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오랜만입니다.
0: 네, 우리 대표님. 제가 또 얼굴을 기억합니다. 아, 우리 목소리도 기억하고 우리 귀한 대표님 함께 오셨는데 대표님, 극동방송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3: 일단 저희가 방송으로 섬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0: 네.
3: 너무 또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신 지가 그래도 좀 됐죠?
3: 네,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좀 많이 부어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으실까요?
3: 매일매일이 저희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0: 네.
3: 갑작스럽게 뭐 큰 일들이 계속 수주된다든지
0: 네.
3: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너희로 결정되었다 이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0: 아 할렐루야.
3: 주워 먹는구나라는
2: 은혜죠. 은혜.
0: 은혜를 주워 먹는 거죠. 네.
2: 오병이어를 이렇게 먹듯이.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3: 요즘에 그 찬양 인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0: 와.
3: 그러면서 아 하나님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더 주시는구나 라는 싶어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 봉사까지 네.
0: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즘 찬양 인도를 좀 쉬었거든요.
2: 아 그러셨구나.
0: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부산에서 이렇게 라디오 예배할 때도 예배 인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좀 쉬었어요. 서울 가면서
2: 서울에서 다시. 그래도 약간 찬양 인도 하시잖아요. 아,
0: 제가
2: 한국식
0: 한국은 너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2: 그러니까.
0: 네. 아무튼 우리 네. 박성준 대표님 또 귀한 마음 품고 와주셨는데 오늘 또 귀한 오병이어 헌금 약정해 주셨죠?
3: 아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0: 이야 할렐루야.
1: 감사해. 몇 구자 심어 주셨어요?
3: 뭐 보내라는 건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우리 정말 극동방송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양한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어떤 분은 운영위원으로 또 어떤 분은 전속기관으로 또 합창단으로 중보기도단으로 또 여러분 이 시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 전파선교사라는 이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박성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는 거저 줍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저 마련해 주신 그 은혜 꼭 받아가시고 그 축복 누려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박성준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기적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기적 헌금 한 구좌에 50만원 심으실 수 있고요. 또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249번님 아까 기적해 주셨는데요.
2: 네,
0: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2: 그러니까요.
0: 우리가 함께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아들 가정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2: 아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2: 이 기도
0: 그럼요.
2: 제목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진짜 필요한 시대잖아요.
0: 맞아요.

0: 맞아요.
1: 이럴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네. 이렇게 8249번님처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기도 제목 꼭 올려주시고 이름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축복기도 뜨겁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목사님 이 네. 가정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죠.
1: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8249님 아드님의 그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아멘, 아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8249님께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심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드님의 가정이 더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손주 손녀가 잘 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행의 기적과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고만 계셨다면 여러분 이 가슴 뛰는 연합,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드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적, 오늘은 기적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한 구자 50만원의 일시 헌금입니다만 여러분 나누어 분할해서 헌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조시원 PD가 서울에서부터 소 10마리를 몰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네 분이 네. 소곱창 전골 주인공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6세트가 남아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 소곱창입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온 가족이 잔치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 식탁이 오병이어의 축제를 누리시면 아멘. 좋겠습니다.
0: 아멘. 우리 8249번님 그리고 4420번님은요 사실 아침부터 계속 듣고 계세요.
2: 맞아요.
0: 우리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우리 진상철 청년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0: 카페에서 일하고 계신데 기적 하시면서 카페 이름으로 동참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성남의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성남에서도 지금 듣고 계신데
2: 그러니까요.
0: 부산에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 가만히 계실 겁니까? 네, 성남에서도 이렇게 십시일반 카페에 오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이 모아서 이렇게 기적 헌금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6219번님도 기적 외쳐주셔서 아, 이렇게 네 분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성남에서도 지금 진행자 두 분 다 서울에서 오셨고 방송가족 여러분 소곱창은 6세트가 남아있고 네. 여러분들 지금 기적 헌금으로 심으시기 바라고 아마 방송을 아침부터 못 듣고 지금부터 들으신 분들은 오, 갑자기 기적은 또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극동방송이 방송 제작을 1분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가 13,000원 정도라고 20년 전에 계산을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계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 이상 물가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2: 맞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분 전파 선교사를 만원 후원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0: 네.
1: 그런데 오늘은요 이미 전파 선교사로 약정하시는 분들도 전파 선교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한 계좌 50만원의 일시불 헌금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파 선교사 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은 한 계좌 일시헌금 50만원으로 동역하실 수 있고 아직 전파 선교사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한 계좌 50만원이지만 한 달에 만 원씩 하면 목사님 네. 50개월 아닙니까?
2: 그렇죠. 한 달에 만 원씩.
1: 네. 오. 5만 원씩 하면은?
2: 10개월.
1: 그렇습니다. 10만 원씩 하면은?
0: 갑자기 수학시험을.
2: 갑자기 막 렉이 걸려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적헌금 50만 원입니다만 두 구자, 세 구자, 네 구자 동역해 주시고요.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 메시지로 기적 남겨주시고 성남의 시민들도 부산의 복음화를 응원하고 있고 두 진행자 모두 서울에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힘있게 손을 들어주시고 지금 소곱창 전골을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얼른 여러분들께서 손 들어서 소도 받아가시고 아, 또 그리고 또 헌금의 주인공이 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1: 힐링도 네. 드리지 않아요?
2: 아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산극동 방송에서 아주 예쁜 오병이어 40일 말씀 도시락 힐링을 만들었어요. 우리 차피디님이 좀 소개해주세요.
0: 네, 앞으로 40일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말씀 선포하고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릴 텐데요. 요즘 아이들 모두 목사님 키링 다 달고 있잖아요. 다녀요, 맞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단 한 번도 말씀 키링을 보신 적이 그렇지. 없을 거고 이게 미니 북입니다. 그래서 40페이지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이 차 타고 갈 때 학교 갈 때 잠깐 짬나는 시간에 학원에서 아이들이 요 말씀 페이지를 착착착 넘기면 40일간 40개의 선포할 수 있는 기적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요걸 저희가 말씀 도시락이라고 부릅니다. 도시락 형태로 디자인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아이들 가방에 탁 달아주시면 좋고 이 기적 헌금한 구자 50만원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수대로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가방에 다 달고 우리 부모님 뭐 핸드백에도 차케에도 달아서 네. 말씀 같은 말씀을 온 가족이 40일간 극동방송과 그렇죠. 함께 그렇죠. 매일 선포하는 기적의 경험을 함께 해보려고
1: 말씀을 달고 다닌다는 게 참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40일이 딱 지나면 또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 콘서트도 있잖아요. 그죠?
2: 목사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네.
0: 목사님과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1: 이건 너무 네.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0: 옹기장이가 40주년을 내년에 앞두고 네. 39주년에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했는데 서울에서 1,400석이 무려 40분 만에 전속 매진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저희가 앵콜로 부산에서 앵콜로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 후원하시는 후원자 분들을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에요.
1: 아니 이게 뭐 키링 주시고 콘서트 참여도 티켓. 하시고 네. 치킨도 뭐 이미 드렸고
0: 맞습니다.
2: 소도 있고
1: 드리고
2: 아니 사실
1: 너무 많이 하셨어.
2: 더 많아요. 네, 아직 풀지 못한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0: 지금 그래서 소곱창 받으실 분을 빨리 제가 좀 추첨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제가 50만원 하려니까 조금 부담되는데요. 네. 저 혹시 기존 전파송기사 만원 2만원 이렇게 후원해도 될까요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2: 그렇죠.
0: 자 소곱창 6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만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를 포함해서 6분을 추가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헌금의 종류와 매달? 상관없이
1: 매달 만원
0: 맞습니다. 만원 정기헌금 있죠. 정기헌금. 우리 기본적으로 네네네, 하는 맞아요. 전파 선교사 네. 한 달에 만원 헌금. 저 50만원 아까 낮에 했는데 만원 헌금 한 그렇죠. 후자만 더 해볼게요. 하시는
2: 그렇죠.
0: 분
2: 그렇죠.
0: 오늘 소곱창 전골 세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6분 추가로 제가 발표를 해드릴 텐데요. 기적헌금도 좋고 한 달에 만원 후원하시는 전파 선교사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다가 전파 선교사 언제 멘트 나오지 하셨던 분들 지금 하시면 소곱창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기적 헌금 하실 분들은 기적 단문 50원 샵0933 전파 선교사로 한 달에 만원 정기 후원하실 분들은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고 추가 6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경자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연하게 제주 극동방송에 듣게 되었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알게 된 분이, 제주에서 알게 된 분이 극동방송을 추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연하게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통해서 저보고 들어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극동방송이 어떤 방송인가 궁금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성당을 다니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의외로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순수 습관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저도 좀 해보자 해서 후원을 처음에는 제주를 했어요. 제주 극동방송을. 그러면서 이제 서울방송도 제가 이제 또 듣게 됐고 이제 전파 선교사로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종교 활동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제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위로도 되고 하나님의 복음들도 들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저한테 대한 위로의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굉장히 저한테는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좋고 또 저의 삶에 하루 아침을 여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라디오라는 전파를 듣지를 않았었어요. 극동방송만 유일하게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세상에 타종교를 믿고 계시는데 극동방송 후원사가 되셨네요.
1: 이분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2: 그러니까요.
1: 극동방송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파 선교사로 후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 얼마 전에 저희 서울극동방송에서 네.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부산에서는 이제 기적헌금을 50만 원을 심고 계시는데 서울에서는 미랄헌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한 구좌로 해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이분이 미랄 헌금을 심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2: 천주 계신.
1: 왜 왜요? 네. 라고 묻게 되잖아요.
2: 네, 그렇죠.
1: 사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종교를 떠나서 극동 방송의 복음이 좋다. 흘러나오는 복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네. 거예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잖아요. 아마 이분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좀 돌아오셨으면 하는
1: 네. 네,
2: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실 것 같고 이렇게 타 종교에 계신 분도 복음이 너무 좋아서 후원합니다. 아니 두 군데 하신다면서요.
1: 맞아요. 이분이
2: 이번에 100만 하는 게 아니라
1: 처음에 제주 극동 방송을
2: 그러니까요,
1: 들으시고
2: 제주에서
1: 제주 극동방송이 너무 좋아서 네. 방송 애청자가 되시고 또 후원을 하시고
2: 전파선교사로
1: 이미 두 개 지사를 후원하고 계신 분이세요.
2: 그러니까요.
1: 네.
2: 근데 또 100만 원까지 하시고
1: 맞아요.
2: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좀 힘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1: 이제 좀 네.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2: 저도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네. 믿지 않는 또 친척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해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돼서 100만 원을 저도 이번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다고 저는 믿어요.
1: 네.
2: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담아서 그리고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가 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 아멘.
2: 그래서 기도 제목도 좀 올려주시고
1: 아멘.
2: 사랑하는 누군가 이름도 좀 올려주시고
1: 네.
2: 함께 좀 힘을 내어서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그래서 지금 듣고만 계셨다면 이렇게 가톨릭 성당을 다니시는 분도
2: 맞아요.
1: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좋아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기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한 구좌 50만 원의 기적 헌금을 심으실 수 있고요. 또 전파라고 문자를 주시면 월 만 원부터 시작하는 전파 선교사 헌금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아 1909번님께서 전파 보내주셨는데요.
2: 네.
1: 할렐루야. 아 저희가 아직 선물이 좀 남았습니다.
2: 그렇죠.
1: 초급장 선물이 좀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적도 좋고요. 전파도 좋고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2: 네.
1: 아, 제가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제 역전 내리다.
2: 아, 이제 역전 내리다.
1: 제가 아까 그 가톨릭 신자이신 우리 김정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언젠가 역전 되겠다.
2: 아멘입니다.
1: 라는 확신이 네. 들었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또 제가 김정자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너무. 저는 계속 이 방송 들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 네.
1: 여러분 극동방송의 전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2: 네.
1: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역전의 주인공들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역전 되리라.

동 선교사 할 때도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전 아내하고 아들 내외 손자 그리고 방송 중에 어떤 분이 사돈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함께 주일 예배를 같이 사는 동부인하고 같이 예배 드려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한 분은 제 직장 이사님인데 그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불교 아주 독실한 불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0: 조만간에 열매 맺으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저한테는 제일 어려울 때 작게 뿌렸는데 자꾸 열매 맺으니까 자꾸 더 하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이 많이 아파요. 지금 폐암이로 지금 4기로 투병 중에 있고, 방송 중에 또 미랄 헌금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도 많이 아프고, 그 아픈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 같다. 가족 가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헌금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방송 중에 감동이면 그냥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는데, 또 이번에 또 미랄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은 여지껏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헛되지 않고, 망설이면은 손해예요. 일찍 빨리 지금 마음먹었을 때 신청하면 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1: 망설이지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6 부산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입니다. 지난 19년간 부산극동방송이 상업광고 없이 유지되어 왔던 이유, 19년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운 아내를 위해 기도에 소원을 담아 심어주신 애청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께서 심으시는 물질이 이 땅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적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물질을 들어 사용하실 때 오병이어의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 아멘.
1: 우리가 왜 이 헌금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2: 아멘.
1: 예수님께서요, 네, 묶여있는 나귀를 제자들에게 풀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죠. 아니, 그거 남의 건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설명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어요. 주인이 너에게 왜 나귀를 데려가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2: 아멘.
1: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요청하는 이 헌금은, 저희는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나귀를 풀어가려 하십니다. 이 나귀는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던 나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실 일이 있대요. 극동방송이 지난 70년간 북녘 땅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분단된 이 국가에 북한에 여전히 지하교회와 순교자가 탄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 극동방송의 AM 라디오는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바로 북한을 향해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북녘 땅에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이고요. 지난 19년간 부산의 복음화율을 2.5배에서 3배가량 성장시킨 것이 바로 이 전파 선교사들의 후원과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2: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적은 큰 부자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리고 도시락 하나 들고 있던 한 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걸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부산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이루려는 헌신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계시는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물고기 한 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인 이 작은 것들이 빈들 위에서 기적으로 자라납니다. 이 기적 위에서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못할 북녘의 누군가가 복음을 새벽에 듣게 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가대현님의 간증처럼 없는 중에 올려드리는 그 작은 보리떡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0: 청구자 50만 원에 일시 헌금을 기적 헌금을 심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월 만 원씩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네. 가대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열매를 맺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더 하고 싶어진다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작게 뿌렸는데 자꾸 열매를 맺으니까 자꾸 더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은 그

0: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종들은 물을 달라다가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도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1: 아멘.
0: 우리 가대현님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분은 아니까 자꾸 열매를 맺으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가디언님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하실 때 알게 될 겁니다.
1: 아,
0: 하나님
1: 네.
0: 반드시 알게 하실 거고요.
1: 아, 네.
0: 맛보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 손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 네. 지금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 메시지로 한 구자 50만원 분납이 가능한 여러분 전파 선교사 일시연금입니다. 기적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데요. 오늘 아까 이전 시간에 호텔 대표님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1: 네,
2: 아까
1: 그렇죠.
2: 그 시간에 디럭스룸을 3개 주셨어요.
1: 협찬을 해주고 가셨죠.
2: 그 시간에 세 분을 추첨을 했죠.
0: 그런데
2: VIP룸 있죠.
0: 네.
2: 스위트룸이 남아있습니다.
0: 와.
2: 저희 시간에 스위트룸이 두 매가 있어요. 지금
1: 선하심이 이어집니다.
0: 와. 네.
2: 자, 그래서요 스위트룸이잖아요. 바다뷰가 쫙 보이고요.
0: 네.
2: 광안리와 그 마리시티의 스카이라인이 진짜 멋지고 노을역의 해안가 산책이 가능한 호텔입니다.
0: 네.
2: 스위트룸을 저희가 두 분 보내드리는데 기적헌금의 한 구자 50만원입니다. 기적헌금을 두 구자 심어주시는 그러니까 100만원의 단위헌금 헌신자 두 분을 찾겠습니다.
1: 네.
2: 그냥 선착순이에요.
0: 네.
2: 100만원 후원자 두 분을 찾겠습니다.
0: 100만원을.
2: 지금부터 딱 선착순 두 분 기적헌금 두 군자를 심어주실 분에게 호텔 스위트룸.
0: 스위트룸. 와.
2: 광안리에 있는 바다뷰가 활짝 펼쳐진 스위트룸 숙박권을 두 분을 지금 선착순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방송 듣고 계시다가
1: 맞아요.
2: 나도 해야지. 할까 말까. 아, 내가 이 가지고 있는 헌금 딴 데 쓰려고 해놨는데 이거 지금 극동방송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렇다면 100만 원을 심으시고 지금 호텔 스위트룸 두 방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 두 구자 하실 분 선착순 두 분에게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 두 분을 바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2: 오늘 잔치라서 정말 멋진 이벤트가 연속으로 있어요.
0: 계속 있네요.
1: 선물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0: 아니, 저도 치킨도 먹고 싶고
1: 네.
0: 소곱창도 먹고 싶고
2: 여러분 엄청나요.
0: 스위트룸도 가고 싶고
1: 네. 우선님 치킨이랑 소곱창은 제가 드릴게요.
0: 할렐루야.
2: 네. 여러분 지금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기적헌금 한 구자 50만원입니다. 만 100만원도 분할 납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0: 네,
2: 전에 10만원씩 10회로 분할하겠습니다.
0: 네.
2: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헌금 두 구자를 심어주실 선착순 두 분의 헌신자 전파 선교사 약정헌금으로 하실 분들 지금 두 분을 찾겠습니다. 기적 두 구자 하실 분 선착순 두 분 오시면 마린시트와 광안리 바다뷰가 쫙 펼쳐지는 스위트룸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물질도 심고
1: 네.
2: 내가 이 스위트룸 묵어도 참 좋은데 저는 소중한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1: 아,
2: 부모님
1: 너무 좋네요.
2: 이벤트로
0: 네.
2: 선물해 주실 분도 나 오시면 좋겠고
0: 네.
2: 아니면요 어려운 와중에서도 헌금 심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0: 그렇죠.
2: 네, 헌신해서 또 헌금을 심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하룻밤을 호텔 스위트룸에서 바다뷰로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두 분 기다릴게요.
1: 네.
2: 샵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기적 두 구자 심으실 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제가 아까 가대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시편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목사님
0: 네.
1: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0: 아멘.
1: 여러분 맛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0: 모르죠.
1: 이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너무 네.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도
0: 네.
1: 이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0: 몰라요.
1: 그런데 가대현님은 아세요.
0: 아시는 거죠.
1: 왜냐면 네. 맛보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백한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이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고

0: 삶에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간증의 정말 주인공. 네. 이 한 발짝 물러서서 참관하는 참관자, 스펙테이터가 맞아요. 아니라 여러분 주인공이 되세요.
2: 아, 네.
0: 그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네. 하나님의 그 판 위로 여러분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샵 0933번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아, 우리 차피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적헌금 두 구자를 심어주시는 선착순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이 호텔 숙박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도 참 좋고요. 여러분 또 제 마음에 또 계속 드는 그 감동은 여러분 이 선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보내주십시오.

0: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찬양이 흐르는 동안 0205번님께서 기사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호텔 숙박권이 한 장 남았습니다.
1: 와. 아, 여러분 꼭 오셔서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 두 구자를 심어주실 분 100만 원입니다. 분할 납입 가능하니까요.
0: 네.
1: 2만 원씩 뭐 좋습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납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분할해서 자유롭게 헌금하십시오. 자, 지금 호텔 숙박권 그것도 스위트룸에 숙박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 매가 더 남아있거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심어보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심으시고 오늘 오병이어 빈들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1: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기적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100만원을 이 50개월로 나누면 월 2만원이래요. 그래서 월 2만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사역 여러분 힘있게 동참해 주실 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100만원 기적의 이름 두 구자 심어주실 분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 두 구자를 심어주시는 두 분께 우리 호텔 숙박권 선물 작은 선물이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빈들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방송 듣고만 계시고 또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먹고 지금 휴대폰을 드시고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네. 아, 오늘 많은 분들의 간증을 함께 하면서 아, 또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2: 아, 그럼요.
0: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2: 많으실 거예요.
0: 네.
2: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많으실 텐데 시편 16편 5절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0: 네.
2: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0: 아멘.
2: 라는 말씀이거든요.
1: 아멘.
2: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전파선교사를 하면서 저희 딸이 또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0: 네.
2: 자기가 용돈 모은 걸로 25만 원을 드렸어요.
0: 와.
2: 하나님 앞에 25만 원을 본인이 이제 드렸고
0: 할렐루야.
2: 첫째도 드리고 둘째도 드리니까 합치면 50만 원인데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갑자기요 장학금 30만 원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0: 와,
2: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죠.
0: 채우셨네요.
2: 채우신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서울국동 방송에서 그냥 30만 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드립니다 하고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승진을 해가지고요.
0: 아, 정말요?
2: 네, 그래서요 매달 30만 원이 늘었어요.
1: 와.
2: 매달 30만 원 월급이 늘어나 버렸어요. 매달 30만 원 더 주시는 거야.
0: 네.
2: 하나님은요 정말 애누리 없이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신다.
1: 아멘.
2: 내 아이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0: 아멘.
2: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제가 방송을 많이 다니니까 같이 방송

0: 듣다가 엄마 나도 할래. 엄마 나도 할래. 그래서 본인들이 또 후원을 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한 대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일시불로 25만원, 막 50만원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장학금으로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맛보아 알지어다.
1: 아멘.
0: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희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장학금 막 주시고 지금 또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전액 장학금 또 주시고
1: 와 할렐루야
0: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가데온 우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자꾸 열매를 주시는데 뭐
1: 그러면
0: 할 수밖에 없는 거
1: 좋은데 어떻게
0: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네. 주시는 거 어떻게 네.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2: 아멘.
0: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스위트로 그거 물론 제가 받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 그래서 네. 말인데 네. 저도 이렇게 다른 지사를 다니면서 방송을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늘 그 지사에 갈 때마다 저도
0: 네.
1: 왜냐면 내가 안 하고서 여러분들 해주세요라고
0: 그렇죠,
1: 하면 안
0: 맞아요.
1: 맞잖아요.
0: 네,
1: 저도
0: 맞아요.
1: 늘 심고 있거든요.
0: 네.
1: 또 부산에는 제가 또 고향이고 또
0: 아,
1: 너무
0: 그래.
1: 사랑하는 이 부산 땅
0: 있었죠.
1: 부산 땅을 위해서 제가 지금도 매월 저희 아들의 이름으로 또 저희 어머니의 이름으로 네, 심고 네, 있는데
0: 네.
1: 오늘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모금 방송을 갈 때마다
0: 네.
1: 아내랑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일식은 뭐 10만원 심었으면
0: 그렇죠.
1: 좋겠어.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부부간에. 근데 오늘 사실 아내에게 말은 못했는데 제가 오늘 기적을 묵상하고 또 오병이어 빈들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0: 네.
1: 그리고 맛보아 알 것이라고 하셨는데
0: 맞아요.
1: 내가 이미 맛보아 안 사람인데
0: 그렇죠.
1: 어찌 내가 이 사랑하는 부산 땅에 이 마음을 심지 않고 돌아가겠습니까?
0: 네,
1: 라는 마음이 들어서
0: 네.
1: 저도 오늘 이 시간 기적 헌금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여러분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 아름다운 부산 땅을 매일매일 밟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먼 서울에서 또 제가 지금 파주에 살고 있는데 땅과 땅 끝입니다.
0: 그렇죠.
1: 너무 멀어요.
0: 맞아요. 그러네요.
1: 너무 먼데 저 제 마음속엔 늘 부산 땅이 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이 부산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울고 웃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었던 그 시간 동안 보았던 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고
0: 네.
1: 추후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있는 이 부산 땅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시잖아요.
0: 네.
1: 이 땅을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이 땅을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시고 극동방송과 함께 이 복음이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 전파라고 보내주셔서 동참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의 이름으로 기적 헌금을 심겠습니다.
2: 네. 아 목사님 오늘 네. 우리 개관 아나운서들 타도시에서 아침에는 대구에서 오신 장용해 국장님
0: 맞아요.
2: 그리고 방금 우리 조시원 아나운서 파주에서 서울에서 와주셨고요. 앞서 또 함께했던 김상균 PD도
0: 김상균
2: 서울에서
0: PD.
2: 왔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2: 우리 새 PD가 기적원금을 다 신고 갔어요.
0: 대단하세요.
2: 아니 극동방송에 우리 PD 아나운서들이
0: 네.
2: 이만큼 진심입니다.
0: 그러니까요.
2: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요 이 헌금을 받아서 엉뚱한 데 계산해서 쓰고 우리가 이 경영을 잘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 아나운서 PD들이 내 지출을
0: 그렇죠.
2: 이렇게 큰 목돈을 쪼개어서 심고 갈 수 있을까요?
0: 맞아요.
2: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 PD 아나운서들이 직접 심고 우리 직원들이 먼저 마중물이 되는 이유 바로 극동방송이 너무나 투명하게 여러분 보내주신 이 헌금으로 멋지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0: 맞아요.
2: 그래서 여러분 보내야 될 헌금들 어디로 보내야 할까? 이번 달에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내가 어디에 심을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세요. 극동방송은요 지상파 TV 라디오 중에서 유일하게 상업 광고가 없이 경영되어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좀 보셔도요 광고가 금방금방 튀어나와요. 극동방송이 광고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바로 누군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채널을 맞췄을 때 저희마저도 상업광고를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오직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채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멘, 아멘.
2: 이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전파 선교사로 오늘 동역하는 시간이고요. 한 구좌 50만 원의 기적 헌금

분납이 가능합니다. 샵 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이라고 남기시거나 051-759-6000번 759국에 6000번 보내주셔서 이 자음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저희와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들이 매번 외치는 이 콜사인은 이유가 있는 콜사인입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콜사인입니다.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에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방송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부산 땅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땅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부산 땅에 더 많은 분들이 빛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5087번님께서 기적 외쳐주셨고요. 8675번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멘. 기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저희 가정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0: 라고 할렐루야. 주셨는데 제 아내입니다.
1: 아, 나는 혼나면 어떡하나고 걱정 많이 했는데.
0: 할렐루야.
1: 야, 할렐루야.
0: 저 결혼 잘했습니다.
1: 기가 막힌 가정이네. 네. 아멘, 아멘.
0: 저는요, 정말 결혼을 잘했어요.
1: 나는 그냥 혼날 줄 알았어.
0: 아니요, 혼나지는 않고. 제가 사실 집에 가서 10개월로 할게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 네, 아멘, 이렇게 아멘. 또 함께 해 네. 주셨습니다.
2: 네. 여러분, 은영 씨 고마워요.
0: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부담과 억울함과 어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역대상 29장 5절에 금과 은과 구리와 철은 셀 수 없이 많거니와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오늘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매. 여러분, 저는요, 주님 저요 라고 손들고 싶어요. 주님 저요. 제가 오늘 부산 땅에 손들고 왔어요. 제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 헌금 드렸더니 저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아내의 마음도 기쁘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으로 동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감 받으실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 차피드님 안내해 주시죠.
2: 샵 0933 단문 50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 되십시오. 기적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한 구자는 50만원 분할해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분 051-759-6000번 759-6000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요, 스위트룸 숙박권 아까 두 분 추첨하기로 했잖아요.
0: 맞아요.
2: 네, 받으실 분 뒷번호 네 자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아까 알려드렸죠. 0205번님.
0: 할렐루야.
2: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신 분은 중국에 계신 모든 가족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5853님 심어주셨는데요. 5853님 축하드립니다.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이 두 분께 참 감사하고, 그리고 5853번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중국에 있는 가족들 모두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가정의 산소망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뜨겁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5854님 가족들이 중국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응답.

0: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5853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829 하나번님, 김여미마, 김요한, 기적헌금 두 구좌 100만원 분납으로 드립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워십 리더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내주시면서 기도 요청하시고
0: 접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100만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1: 접니다는 제 거였는데. 제 거였는데. 네. 왜 자꾸 그러세요?
0: 제 자녀가 4명인데 네. 2명은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셋째 넷째 이름으로 드리면서 100만원 분납으로 드리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녀들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1: 목사님 네. 저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 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기.
0: 할렐루야.
1: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을까요?
0: 아멘.
1: 주님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0: 할렐루야.
1: 그리고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심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왜요?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여러분 이 벅찬 감동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산 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산 땅,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임시수도로 기도로 지켜낸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도시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역전시키신 그 기적이 있는 이 땅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는 자요 자랑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정말 들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산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유, 여러분 네.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이요,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이요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에 유료 문자 기적,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한 구좌 50만원에 기적 헌금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월 만원부터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일에 같이 수종드는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지금 전파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주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못 듣는 자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부산 땅은 물론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파주, 또 대한민국의 곳곳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방송이 이어져야 합니다. 아, 저희가 아까 기도해드렸던 5853번님이요. 차피디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중국분이시라고요.
1: 젠 샤오징 씨인데요. 중국분이시래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 AM 극동방송의 인천과 제주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일본, 북한에 방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도 예수 믿었으면
2: 할렐루야.
1: 중국인이신데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미 입금을 하셨어요. 네, 기적원금을 심으셨는데요. 목사님, 이 가정에 기적 일어날까요?
2: 아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이 방송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갑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거 기억 안 하시겠어요?
1: 아멘.
2: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0: 네. 여러분, 이 방송이 지금 중국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가 닿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에도 전해지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 북방 지역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에요.
1: 네.
0: 누군가에게는 붙들 수밖에 없는 생명줄입니다. 네. 여러분, 이 방송, 생명줄인 이 생명의 방송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48번님께서도
2: 기저
0: 할렐루야 동참해 주셨습니다.
2: 방법은 네.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1: 네, 분할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2: 네.
1: 샵 0933 단문 50원, 기저 한고자 50만원 일시 헌금이지만 분할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사실요, 이 중국과 북한 지역에 바로 이 극동방송이 들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 조시현 PD예요.
2: 아, 그렇군요.
0: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경험을 제가 했는데, 제가 예전에 낮 12시 방송을 진행할 때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오후의 데이트라는 낮 12시 방송을 진행할 때였는데, 우리 북방 사역을 하고 있는, 북방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임지연 PD가, 또 부산에서도 잠깐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임지연 PD가 북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오는 거예요. 선배님, 선배님, 이거 좀 보시라고.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알고 보니 북한의 많은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중국에 나가 계시대요. 그런데 중국에 나가 계신 이 북한 노동자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의 휴대폰으로 극동방송을 듣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주셨는데 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 그 방송을 들으신 거고.
0: 네.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려주셨는데
2: 네.
0: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 그렇지.
0: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2: 네.
0: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봤을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극동방송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임지연 PD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영상 속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곡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 북한 노동자분이 찬양을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찬송가를. 여러분, 이 방송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그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극동방송이 북한에 전해진다, 북녘에 전해진다, 중국 러시아에서 듣고 있다. 문서로는 봤죠. 서류로는 보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시연아, 이 방송이 지금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
1: 아멘.
0: 너의 목소리를 내가 쓰고 있다.
1: 아멘.
0: 너의 시간과 마음을 내가 쓰고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줘서 참 고맙다라는 아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내려온 것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 시간, 제가 오늘 아침에도 2시간 진행을 했고 오늘도 지금 또 2시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총 4시간을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KTX를 타고 새벽부터 비를 맞아가면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이유 있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전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감히 도전하고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이 고인 이곳에 여러분의 눈물도 뿌려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주십시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1: 네, 지금 한구자 50만원의 전파 선교사 일시불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 여러분께 일일이 전화드려서 헌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도 가능하시잖아요.
2: 네,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0: 7992번님께서요, 기적, 극동 방송을 듣고 신앙을 키웠고 남편도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2: 할렐루야.
0: 얼마 전 아이도 청년부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0: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아이가 공부로 지치지 않게 또 주님 계획에 따라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목사님, 네. 이 가정을 위해서 좀 뜨겁게 축복해 주시죠.
1: 네, 7992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신앙을 키웠고 남편분도 교회를 출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계획에 따라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가정도 꾸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 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명문가와 같은 7992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49살 된 어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일단 내 산 속에서 포도밭에면서 둘이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불신자 가정에서 집어서 어머니가 믿음으로 저를 권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아들 먼저 천국에 보낸 지 15년 됐고 남편 보낸 지 1월 5일 날 천국에 보내드렸고 그게 하루라도 알파가 돌아가신 게 편찮으시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어딜 잠깐 가는 사이에 한 시간 사이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아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남편 생각이 많이 났죠. 근데 그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힘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파 선교사로 살고 있었어요. 딴 분들은 남편 아들 다 보내고 난 분들은 힘들게 살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는데 저는 극동방송을 듣고 큰 힘을 얻어서 찬양과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어머니하고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많이는 못해도 제가 마음이야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신랑님에 대해 동참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함께했습니다. 감사. 감사 위에 감사. 정말 그 찬양 들으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1: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우병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이요 남편과 아들을 다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시고 90살이 넘으신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 위에 감사.
2: 그러니까요 조건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야, 이게 방송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뭉클하네요.
1: 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극동 방송이 살려낸 한 영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이 슬픔을 말로 표현하겠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그런데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빛이 그 빛을 지켜준 것이 바로 이 방송이었고 이 방송을 지켜주신 것이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아픔 또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어깨에 이고 지고 가고 계시는 여러분 극동방송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0: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이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기적을 심습니다. 오병이어를 심습니다.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어요. 저는요 자녀가 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째 딸을 제가 정말 전파 선교사로 심으면서 하나님 전파 선교사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놀랍습니다. 정말 대학교 때 등록금 한 번도 안 냈고요. 4년 동안 등록금 내내 등록금만큼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0: 할렐루야.
1: 대학원 들어갈 때 다 이미 입학할 때부터 이미 전액 장학금을 끝내버리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지금은 전도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와.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0: 아멘.
1: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 아멘.
1: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사랑하는 누군가 이름을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이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 아멘.
0: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 아멘.
0: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 아멘.
0: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삶의 폭풍이 올 때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걸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 마음의 감동이 빛이 꺼져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실 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귀한 동역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2: 네, 여러분 한구자 50만원의 전파 선교사 후원입니다. 여러분 일시금으로 바로 헌금하실 수도 있지만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한구자 50만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두 구자, 세 구자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1: 네, 전화는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예레미야 7장 23절이 또 생각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2: 아멘.
0: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주님이 맡기신 이 심부름 함께 수종 들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차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재밌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감을 해주셔서 제가 진짜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다른 애들한테 권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더욱더 잘 접하게 그렇게 극동방송이 잘 전파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파선교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파선교사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로 전파가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전파선교사로 섬겨

0: 고백이요. 11살 주원이의 고백입니다. 아이고,
1: 너무 이쁘네요.
0: 아마 지금은 꽤 많이 컸을 거예요. 이 주원이가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 네. 제가 이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게 몇 년 됐으니까 그때 11살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한 16살, 17살 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광주급동방송에 갔을 때 예, 전파선교사 방송을 진행하러 갔을 때 이 주원이를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네. 그런데 이 주원이의 고백이요. 어른들이 전파선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본인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쉽게 은혜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파선교사로 또 기적으로 오병이어 헌금으로 함께 하실 때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 네. 이런 일들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없어 믿음 안에서 잘하니까 그 맛을 아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험하는 사람이 알고요 하인들은 알더라 네. 주인공은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어른들 많이 계시죠.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정말 이 인터넷만 봐도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라는 맞아요. 탄식이 심각해요, 새어나오는 심각해요. 요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네. 지금은 뉴노멀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렇죠. 경계 없이 다가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원이가 할머니 차에서 네. 라디오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재밌다고. 뭐 이런 아이가 흔치는 않지만 네. 이 아이의 마음이 네. 광주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주원이도 이미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고 그리고 주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디를 봐도 주님이 눈물 흘리실 것들로만 가득한 이 시대에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원이처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알려주셔서 우리 부모님 어른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방송 시간이 약 20분 정도 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20분을요 여러분들께 이 마음을 전하는 데 쓰고 싶어요. 우리 네. 목사님도 내 자녀의 아버지시고 저도 너무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저는 요즘 가끔씩 막 잠에서 깨요. 너무 무서워요 사실. 제가 아이들을 늘 싸고 다니면서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제가 우리 아들을 초등학교까지 따라가서 지켜줄 수가 없고
1: 그러니까.
0: 우리 딸을 사랑하는 딸을 늘 안고 다니면서 보호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양을 들려줄 수 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름이 하준이에요.
1: 하준이.
0: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 올해 8살 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1: 네.
0: 하준이가요 태중에서부터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뭐 아빠가 직원이어서도 있겠죠.
1: 네.
0: 그런데 제가 출근하면 아내는 집에서 방송을 늘 틀어두었어요.
1: 그렇죠.
0: 요즘도 계속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1: 네.
0: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아빠 목소리를 아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자란 그렇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빠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준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준이가 찬송을 따라 불러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제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1: 네.
0: 내가 매일 기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제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배운 거예요.
1: 그렇죠.
0: 저와 아내가 의도적으로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그냥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찬양 소리 목사님의 말씀 소리 또 복음 전하는 아빠 목소리 이 소리가 흘러 들어가는 동안 하준이의 마음에 어느덧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준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엄마 아빠 손잡고 집에 가는데 이런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들어봤는데 나의

0: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로 오세요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 하나님 일로 오세요.
0: 하나님 저한테 오세요. 아, 하나님 일로 오세요. 저한테 네. 와주세요 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1: 지어서.
0: 자기가 지어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들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 뭐 어떤 감투, 성공과 명예, 그런 것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1: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저도 자녀가 4명이지만 부모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첫째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데리고 노는데요. 높은 미끄럼틀에서 뚝 떨어지는데요. 머리부터 딱 가면 목이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밑에 농구공이 하나 있어가지고
0: 와.
1: 통 하나도 안 다쳤는데
0: 할렐루야.
1: 주위를 둘러보니까 공주인이 없어요. 놀이터에는 저희 둘밖에 없었고 네. 아무도 없고 공주인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0: 아멘.
1: 하나님이 또 그 딸이 또 다리를 다쳐서 부러지고 하나님 붙여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너무 많은데요.
0: 아멘.
1: 그 딸을 제가 어떻게 지키냐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0: 아멘.
1: 이제는 영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죽음과 영적인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이 자녀들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려면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0: 아멘.
1: 그래서 저는 오늘도 두 아이의 이름을 올려드렸잖아요.
0: 네.
1: 그 막내 셋째가 넷째 이름을 올려드린 거거든요. 첫째 둘째는 제가 많이 올려드려요. 또 하나님 이름 좀 기억해 주시고
0: 네.
1: 이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르치고 또 지키려고 하지만 어떻게 다 지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0: 네.
1: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심으면서 맡겨드립니다. 이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0: 아멘.
1: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좀
0: 아멘.
1: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맡겨드리라 하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극동방송을 들려
1: 맞습니다.
0: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1: 네.
0: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찬양을 흥얼거리게 해주시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엄마 차에서 들었어요, 아빠 차에서 들었어요.
1: 맞아요.
0: 아빠 차를 나면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라디오를 켜면 찬양이 나와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1: 네.
0: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고 꼭 우리 아이들에게 방송을 들려주세요. 저희 하준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꾸 뭐 제 아들 자랑하는 것 같지만
1: 네.
0: 간증으로 들어주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준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 라는 말이었어요.
1: 네.
0: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아빠 유치원 버스를 같이 타는 형아가 있어. 그런데 그 형아는 하나님을 모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 형아도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다. 그치?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준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아이가 결국 그 형아한테 하나님 믿고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방송을 듣게 했어요.
1: 그렇죠.
0: 그랬더니 아, 하나님 믿으면 기쁘구나.
1: 맞아요.
0: 교회 가면 참 재밌구나.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이 기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 알게 된 거예요.
1: 그 형도 믿어.
0: 그렇죠.
1: 얼마나 좋은데.
0: 아니, 내가 좋은 거 형아도 해.
1: 그렇지.
0: 왜냐면 아이들은 장난감 하나 좋은 거 갖고 있으면.
1: 맞아요.
0: 요즘 저희 아들 또봇에 너무 빠졌거든요.
1: 그때구나.
0: 좋아하죠. 네. 근데 자꾸 또봇 얘기만 해요. 저한테.
1: 네.
0: 좋아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하준이가 왜 그 형아한테 가서 하나님 얘기를 했을까요?
1: 맞아요.
0: 좋으니까.
1: 좋으니까.
0: 있겠죠.
1: 맞아요.
0: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형아 붙잡고 누나 붙잡고 동생 붙잡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방송 들려주세요.
1: 맞습니다.
0: 형아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어. 누나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어. 너도 같이 교회 갈래? 너무 재밌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가정은 믿음에서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이 말씀에 저희 가정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함께 전해주십시오.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50만원의 기적 헌금을 일시금입니다. 심으실 수 있고요. 또 분납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까 50개월도 말씀드렸고 형편이 되는 대로 5만원씩 10개월을 하셔도 되고요. 또 50개월 동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분납하실 수도 있고, 또 전파 선교사로 내가 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전파라고

라고 보내주시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이 꼭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듣고 계시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0: 0296번님께서요, 전파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1: 전파 오전에 한 구자 심었는데 오늘이 아빠 기일이에요. 이날 이런 일이 있으니 아빠가 계속 생각나고, 아빠도 살아계실 때는 서울 전파 선교사를 하시다가 소득이 사라지니 그만두셨거든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아빠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서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0: 오늘 또 하나님 품에 우리 아버님을 보내드린 날이네요.
1: 아빠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1: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6979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내 가족 이름으로 다 했는데 어머니만 뺀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0: 네.
1: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을 하셨고요. 저도 처형이죠. 저희 아내 언니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해야지 마음만 먹었는데 못하다가 아무래도 좀 일찍 빨리 가셨어요. 근데 예. 돌아가실 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영접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아멘이 마지막 호흡이었어요.
0: 할렐루야.
1: 그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그 정은정이라는 형, 저 처형의 이름으로 지금도 전파 선교사를 매달, 제가 정은정 가로열고 천국으로 해달라고 해서요. 매달 그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전 돌아가신 다음에 해서 너무 기쁘지만 기왕이면 돌아가시기 전에 좀 할 걸,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좀 같이 이렇게 아빠가 생각나셔서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그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0: 네, 여러분. 네. 저도 몇 달 전에 또 광주극동방송에 가서 네. 자꾸 광주 얘기를 하는데 광주극동방송에 가서 어떤 분께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동참하신다는 문자를 보고
1: 네.
0: 저희 어머니도 올해 1월에 소천하셨거든요.
1: 아, 그러셨군요.
0: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지금도 너무 아프고 너무 보고 싶고 아이고. 너무 괴로운데
1: 네.
0: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셨던 어머니의 그 투병 생활을 제가 6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1: 아이고,
0: 폐암과 뇌종양으로 투병하시다가 네. 6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1: 네.
0: 그날도 어머니가 너무 생각나서 저도 광주 땅을 위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심고 왔는데 아, 오늘 제가 심는 이 기적 헌금도 저희 어머니의 이름, 또 저희 가정의 이름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1: 네.
0: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방송이 극동방송이고 우리가 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심게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기만 한 지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마지막에
1: 네.
0: 거동을 하실 수가 없고 눈만 깜빡깜빡 하실 수 있고 이제 말씀은 못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그냥 이제 줄로만 영양을 공급받으시면서 네네네. 귀만 열려 계신 상황을 거의 1년 가까이 이어가셨는데 늘 저희 어머니 머리맡에 있었던 것이 휴대폰 극동방송 앱이었어요. 24시간 주무실 때도 켜고 주무셨어요.
1: 네.
0: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극동방송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양 듣고 싶어서
1: 네.
0: 그 믿음 붙잡으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0: 여러분, 이 믿음을 누군가는 이렇게 생명줄로 붙잡고 있고
1: 맞아.
0: 저도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0: 공익공동방송이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도 인사를 드리고 서울에 올라가야만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간 약 5분 정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오늘 망설이셨다면 꼭 응답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기적 헌금 50만 원의 일시금 헌금을 심으실 수가 있고요. 또 전파 선교사로도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지금 결단하신 분들이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0: 네, 네.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5115님 기적 하셨고요. 아멘. 4007님 기적 하셨고 그다음에 0316님 전파 퇴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네. 0316님 기적 하셨고 8864님 기적 5만 원씩 분할할게요 하셨고요. 그러세요. 1665님 전파 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껴주세요.
0: 네.
1: 이 놀라운 일에 저도 껴주세요. 그래서 네. 오늘도 결단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0: 네.
1: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0: 여러분 저도 하나님 부르실 때 손들고 제가 사랑하는 이 부산 땅에 내려온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기 때문임을 맞습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1: 네.
0: 저도 그 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고 또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결단하신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0562님이 끝까지 지금 기적하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반드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5062번님께서 네. 기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1: 네네.
0: 저희 아버지세요.
1: 아버지께서 좀 듣고 계시는군요.
0: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혼자
1: 네. 아버지께서
0: 방송 듣고 계신 저희 아버지세요. 파주에서
1: 마지막에 또 기적으로 함께 하셨네요. 아이고 더 귀하십니다.
0: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을 전하는 이 극동방송의 전파가 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누군가에게는 이 방송이 생명줄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저는 부탁드리고 이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계신 환우분들 붙들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동방송을 교회 삼아 목회자 삼아 믿음으로 버티고 계신 이분들에게 이 방송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십시오. 극동방송과 동역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께 부르짖고 저는 이제 물러가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아 오늘 두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울고 웃고 함께 찬양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또 깨닫고 저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1: 아멘.
0: 주의 부르신 뜻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실 줄을 믿네.
1: 아멘.
0: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콕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지금 부산에도 이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 위에서 이 저녁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늘 저녁 8시까지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하면서 그 기적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저는 서울에서 여러분 만나러 찾아온 조시현 PD였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네, 저는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2026 부산 극동방송
1: 전파 선교 3호집 특별 생방송
0: 빈들의 기적
2: 오병이어.
0: 네,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새벽 6시부터 달려와서 총 14시간의 여정을 하루 종일 달려왔습니다. 14부로 인사드립니다. 후!
2: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PD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유미 PD고요.
1: 네,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고피디입니다. 고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맨 유성수입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종일 새벽 6시부터 지금 14시간째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딱 지난해 여름이었어요. 이쯤. 1년 만에 여러분들께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만 원씩 한 달에 정기헌금을 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사실 1년 안에 해지하는 퍼센테이지가
1: 30%가 80%가 넘습니다.
0: 네. 게다가 처음에 하시겠다고 해놓고 저희가 막상 전화를 드려보면 전화가 안 되거나 계좌 이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20%입니다.
1: 맞아요.
0: 자, 그러면요. 1년 약정을 하신 분이 어떻게 되죠? 다?
1: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0: 다 사라집니다.
1: 네.
0: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 이 방송을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 방송을 해야 여러분 이 빠진 독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둥은 또 흘러나가서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시간의 이 릴레이는요, 복음 전파를 위한 생존의 릴레이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앞 시간에 우리 조시현 아나운서가 부산에서 무려 7년을 함께 동역했는데 엉엉 울고 갔어요. 엉엉 우는 모습을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면서 이 땅과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 고혜수 씨 어땠습니까?
3: 네, 저는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눈에 보였어요. 오늘 아버지 기일이어서 방송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전파 선교 하시다가 형편이 안 돼서 해지하셨다가 오늘 방송 듣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심었다라고 한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었는데요.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심어서 우리가 심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씨앗을 심을 때 심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는 당장 이 열매와 새싹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라나서 싹틀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씨앗을 심잖아요. 전파 선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이 기도가 그리고 이 결단과 믿음의 반응, 그 응답이 누구에게 전해질지, 병상에 있는 누구에게 전해질지, 언제 열매 맺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함께 심으시기를 건면 드립니다.
1: 네, 우리 고피디가 건면해 주신 반응 오늘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의 헌금을 심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적 그리고 전파

0: 성교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저는 오늘 계속해서 되뇌었는데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저도 오늘 기적헌금 두 구자 심었거든요. 물론 저의 작은 것을 나눠서 드리겠지만 제가 이것을 심고 나니까 마음이 참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으로 심으셨겠구나. 저도 이 마음을 결단했었을 때 갈등이 생겼고 흔들림이 있었고 주변 상황이 어지러워지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냈을 때 주어지는 참된 승리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를 오늘 저도 다시금 겪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응답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한 구자 50만 원의 기적 헌금으로 오병이어 헌금을 헌신했습니다. 오병이어 헌금 50만 원. 어쩌면 참 직관적인 멘트인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6시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역을 하시면서 아마 이 오병이어의 빈들을 모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셨을 겁니다. 이 귀한 헌신을 오늘 심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적과 마주하는 날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2: 아, 네.
1: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반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여러분 함께 계신 자리에서 문자로 바로 즉시 동역할 수 있습니다. 샵0933 단문 50원 우물정 0933으로 기적 두 글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고혜수 PD가 이 병상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나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새벽 6시부터 조금 전에 시와 그림 우리 김정석 목사님 찬양까지 반주가 정말 아름다웠죠 여러분.
0: 네.
1: 아, 네. 우리 부산극동방송 19년 전 개국할 때 대학생으로서 이 스튜디오에서 반주 자원봉사로 섬겼던 우리 박윤정 씨가 우리 박윤정 교수님이 돼서 저희 극동방송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일 정말 고퀄리티의 반주를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병상을 끝까지 지키며 아버지 곁을 지켰던 우리 박윤정 자매가 오늘 아버지 보내드리고 집에서 칩거하다가 처음으로 오늘 나들이를 한 거예요. 사실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종일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우리 박윤정 씨가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아버지 병상을 지키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기도 제목으로. 그런데 윤정 씨가 이러더라고요. 피디님, 제가 아버지 귀에 라디오를 이렇게 귀에 꽂아드렸어요.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호전되셨어요. 오늘은 아버지가요 뭔가 이 들으시더니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윤정 씨가 아버지 병상을 지키는 한 두 달에서 석 달의 시간을 매일 윤정 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함께 기도했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기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아버지는 지금 먼저 천국에서 우리 윤정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윤정 씨는 깊은 우울과 고독에서 오늘 박차고 나와서 새벽부터 14시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아름다운 연주로 섬겨주셨어요. 윤정 씨 오늘 극동방송 동역하신 분들 많이 보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3: 극동방송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4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1시간 같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왜 갑자기 쓰러졌으며 내가 왜 갑자기 3주 만에 짐도 다 못 산 채 한국을 와야 됐고 아빠는 그렇게 기도를 모든 분들께 부탁을 하는데도 왜 천국을 데려가셨는지 사실 모든 게 너무 하나님한테 원망이 참 많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조시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마지막에 누워 계셨고 교회를 못 가셨고 3개월 정도 의식이 없으셨는데 제가 늘 아빠 귀 옆에 극동방송을 핸드폰 앱으로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할 곳이 극동방송밖에

0: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PD님께도 오늘도 샬롬, 뭐 소망의 기도, 그냥 다 그냥 정말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뭐 무언가 잡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문자 드렸는데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지금까지도 치과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참 컸는데 오늘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함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 믿고 이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느꼈는데 극동방송 참 귀하다. 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1: 네. 병상에 혼수 상태로 누워계신 아버지 곁에 극동방송을 들려드렸던 우리 박윤정 씨가요. 오늘은 스튜디오로 나와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반주로 섬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겠죠. 그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받았던 윤정 씨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스튜디오에 나와서 아름다운 연주와 반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울림과 감동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릴레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요, 한 달에 만 원을 심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는요, 내가 못할 때가 와요. 그때는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이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낙심돼서 자리에서 주님하고 부를 힘조차 없을 때, 그저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옆에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의 바통을 들고 대신 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여러분의 곁에 잔잔히 여러분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누군가의 후원으로 말입니다. 저희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병상에 계시는 윤정 씨 아버지가 혼수상태로 3개월을 누워 계시는데 저희 극동방송이 상업광고를 한다고 쳐요. 아버지의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저희도 다른 굴지의 기업들의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경영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24시간 오직 상업광고 없이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 하나는 대한민국에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개국 당시에요, 이 극동방송 19년 전에 이 방송사를 찾아온 멋진 여성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분은요, 갑자기 청소 도구를 찾으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극동방송을 위해서 뭐든 하고 싶어요. 극동방송은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 가정과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서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푹신해 보였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둘을 보내놓고 아들 둘 얼굴 보고 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는데요, 생전 틀어보지 못했던 라디오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찬양이 흐르는 거죠. 그 안방에 이 찬양이 흐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방에서요,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깨닫고 미션스쿨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요, 제 앞에 살아서 팔을 걷고요, 방송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윤정 씨의 아버지, 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윤정 씨를 오늘 이 스튜디오로 이끌어준 것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는 이 전파를 사용하십니다. 전파는요, 어디든 가거든요. 중환자실에도 가거든요. 오늘 자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의 안방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희 극동방송, 부산극동방송이 지난 19년 동안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여러분의 귀에 들리신다면 이것은 부르심이에요. 어떤 부르심이냐면, 얘야, 네가 지난 19년 이 방송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네가 이 믿음의 릴레이를 이어가 주겠니?
2: 아멘.
1: 내가 이 전파를 통해 일할 텐데, 내가 가가호호 방방곳곳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갈 텐데, 네가 이 전파가 끊어지지 않게 너의 작은 헌신을 나에게 보태어 주겠니? 주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께 물질을 구하실까요? 주님이 핍절하셔서 그분이 너무 가난해서 어린아이의 오병 이어 도시락을 받아 드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그 빈들에 기하여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을 기다리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 40여 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일 방송을 들으셨고 이제 마지막 40분 남겨두고 있어요. 자, 더 재실 건가요? 더 망설이실 건가요? 내가 지금은 건강해요. 지금은 한 달에 만 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요? 나도 그 병상에서 극동방송의 귀를 기울여야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의 릴레이를, 계주를 달려주셔야 될 순서가 왔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 구자는 50만 원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즉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예수님 곁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윤정 씨 아버지와 같이.
2: 아멘.
1: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구자 50만 원의 기적 헌금입니다. 만 원씩, 2만 원씩, 5만 원씩, 10만 원씩 얼마나 얼마든지 나누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샵 0933 단문 50원 지금 기적이라고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3: 맞아요. 저희가 지금 허니즈 멜론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적이라고 들어오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허니즈 멜론을 덤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멜론을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텐데요. 방금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1분부터 들어오신 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세요. 지금 허니즈 멜론을 싱싱한 제철 과일을 달콤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는데요. 저희가 잔칫날이라 많은 후원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후원을 과일 도매상을, 수입상을 하시는 권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이 헌물을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2905님 이렇게 주셨어요.
4: 네, 10개월 나눠서 낼까 하는데 알아서 나눠서 보내면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50만 원을 한 번에 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형편에 맞게 만 원씩 50개월 하셔도 되고요. 2만 원씩 25개월 혹은 5만 원씩 10개월에 나눠서 내셔도 되고요. 저희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한 구자 50만 원 분납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허니드 멜론 저희가 1호로 2905님 선물해 드리고요. 8160님 오셨습니다.
3: 네, 기적 헌금 쉽습니다. 올해 1월에 남편 소천하고 최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과 살고 있어요. 아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 네, 하나님께서 지금 8160님의 이 마음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1: 아멘.
3: 우리 모두는 다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8165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문자를 보내셨을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적의 헌금을 심으셨을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바탕으로 이 복음 방송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섬김에, 이 헌신에 손을 맞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서서 우리 차유미 PD가 복음의 릴레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삶의 테두리를 조금 더 넓히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만 위해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펴보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내가 긋고 있던 그 선을 오늘 흐트러버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0: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9년 동안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흐트러 놓은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주님, 제가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나와주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참여하실 수 있죠?
2: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구자에 50만원이고 분할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전화로 하실 분들은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1: 네, 기적으로 지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 분에게는 달콤한 허니듀 멜론을 추가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분할해서 납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만 원씩 50개월에도 상관없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그 50만 원을 여러분께서 만 원씩 50개월 하셔도 상관없고 2만 원씩
0: 25개월
1: 5만 원씩
0: 10개월
1: 그렇죠. 10만 원씩
0: 5개월
1: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동역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김겸 PD가
0: 네.
1: 두구자 하셨다면서?
0: 기적 두구자 헌금했습니다.
1: 아니 쓸데가 많은데 총각이.
0: 네.
1: 아 그러면 얼마씩 납입할 거예요?
0: 저도 10만 원씩 10개월로 지금 분납을 하려고 하는데 와. 실은 저희가 이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저도 마음속에 기대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 저는 또 티벳으로 학생 선교를 다녀왔는데 올해 제게 주어진 도전이 그때 너는 너의 삶을 드렸는데 지금은 너가 지금 무엇을 드릴 수 있겠니라고 했었을 때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부분을 좀 건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제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이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비로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지금이요 10만 원을 어떻게 내야 되지? 100만 원을 어떻게 헌금해야 되지?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실지,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지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기대감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내일을 더 꿈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에게 너의 그 섬김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펼칠 거야. 너는 그저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해주면 돼. 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기쁨.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쁨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지금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동역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구자에 50만 원이지만 형편에 따라 만 원씩 50개월, 2만 원씩 25개월, 5만 원씩 10개월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전화로는요 051-759-6000번, 759-6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아직 허니듀 멜론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아직 10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으로 기적 한 구자는 50만 원이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분할해서 헌금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 전에 이 멜론 받으셔가지고 탁 쪼개보셔서 그 향긋한 향을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쁘게 오병이어 축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 아멘.
1: 메론 나눠 드시면서 아이들하고요 오병이어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이 기적의 가정이 될 거야. 엄마가 너희들의 이름으로 기적 헌금을 심었거든.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한번 기대해보자 하고 아이들 입에 메론 한쪽씩 쏙쏙쏙 넣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달콤한 메론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요, 맞아, 엄마가 기적이 일어난다 했지, 내가 선교사를 그랬지, 우리 엄마는 믿음이 있으셨어, 엄마가 이 세상에 안 계실 때도, 그 아이들이 달콤한 과일을 먹게 될 때, 예전에 어릴 때 엄마가 입안에 넣어준 이 메론 한 조각이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겠어요? 바로 믿음이죠. 아멘. 믿음으로 심읍시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 스토리텔링을 들려주세요. 오늘은요, 50만 원의 한구자 기적원금 하시고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는 잔치자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물을 해주셨어요. 오늘 메론 열상자.

0: 지금 추가로 보내드릴 텐데 샵0933 단문 50원으로 여러분 기적 한 구자 50만원이지만 분할 납입이 가능한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첫 시간에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준 우리 유성수 씨 찬양하시면서 오늘 찬양인도 해주셨잖아요. 네. 찬양인도 준비하느라 엄청 고됐죠.
1: 뭐 주말에도 이제 회사에 나와서 제가 사실 기타를 맡겨주셨지만 기타가 그렇게 능숙하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타 연습도 하고 또 찬송가를 잘 모르는 곡들이 있어서 찬송가 곡도 연습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아침 6시에 찬양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0: 네. 우리 유성수 PD는 오늘 14시간 함께 방송하면서 우리 애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1: 사실 이 방송이 저한테도 계속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취업한 지 2개월 된 그냥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런 청년이고 그리고 2개월 전까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 돈이 갖고 있는 이 청년에게 돈, 재정이 주는 그 욕심 아니면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막상 제가 취업을 해도 이 돈 안에서 오, 나 돈이 생겼네?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것도 사고 오, 나 저것도 사고 싶었는데 저것도 사고 하는 욕심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 돈이 생겼음에도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서 11조는 꼭 해야지. 이 안에서 그럼 선교 헌금도 해볼까? 이 안에서 감사 헌금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 나 이렇게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다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오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6시에 한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 제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납입을 분할 납입을 해서 50만원 이 빈들에게 저 오병이어 기적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나는 정작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 방송에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왜 나는 그런 헌신을 그런 다짐을 왜 계속 망설이고 있었을까? 왜 나는 이 부분은 월세를 내야 돼. 이 부분은 관리비를 내야 돼. 이 부분은 내 생활비를 나가야 돼.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고 써야 할지만 고민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한 구절 50만 원 저에겐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 한 달에 만 원, 50개월 제가 한번 용기 내보겠습니다.
2: 야, 실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네. 우리 성수 씨가요 부산이 고향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부산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앞서서 고백한 것처럼 재정에 이제 그 받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수 씨가 오늘 14시간 동안 이 받았던 이 은혜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동일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이 청년의 고백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 청년의 그 만 원 50개월 드리는 이 만 원으로 복음 방송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기억하실 거예요. 이 청년의 헌신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바통 이어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줘서 이 방송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훈 씨가 정말 쉽지 않은 생활일 거예요.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 속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이 일은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오늘 종일 방송한 우리 PD 아나운서들의 고백이고 또 오늘 종일 건반으로 섬겨준 박윤정 씨의 이야기고 또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2: 아멘.
0: 그래서요, 저희가 이 기적이란 키워드를 참

환영했는데요. 이 어린아이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름을 명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걔 이름은 조셉이더라. 걔 이름은 야곱이더라. 걔 이름은 야베스더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한 달에 만 원이든 한 달에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0: 여러분, 이 영혼의 울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겠습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작은 정말 간절한 하나님 재정들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만 원씩 50개월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만 원 계좌에 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되잖아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만 아끼면 되잖아요. 여러분 50만 원을 한 번에 내셔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요. 기적원금 29자 해주신 1000만 원 헌신자도 오늘 두 분이나 나왔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반응하시고 형편대로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1: 아멘.
0: 한 달에 만 원씩 50개월 한 사람, 한 달에 10만 원씩 5개월을 할 사람, 그리고 단번에 1000만 원씩 깨어 드릴 사람, 주님이 주신 대로. 하지만요, 우리 주님이 그 투구도 나무라지 않아요. 그저 기다리십니다. 그 빈들에서 무려 2만 명이 굶주려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빌립에게 물으세요. 얘야, 저들을 먹일 방법이 있느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빌립의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빌립도 도시락 정도는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셈이 빠른 빌립은 주머니 안에 얼마를 넣어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먹을 도시락을 몰래 숨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한 꼬마가 듣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 꼬마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방송이 바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예요. 얘야, 내가 극동방송을 부산에서 경영해야 하는데 얼마가 들겠니 한 달에? 제주극동방송 AM 안테나를 경영하는데 전기료만 매달 3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상업광고가 일절 없어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매달 누군가는 심는다는 얘기죠.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북녘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빈들에서 2만 명을 먹일 방법을 고심하는 예수님을, 빌립과의 대화를 이 어린아이가 목도합니다. 주님,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제 점심 도시락인데.

이제 방송은 2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순종할 것인가? 그저 지나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샵 0933은 50원의 문자로 기적이라고 남겨보시고 기적을 체험하세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사 그 들에 앉았던 2만 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얘야 이번에는 너와 함께 2027년 전파송에서 모집방송까지 앞으로의 1년 복음 여정을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구나. 주님 저 복음 전하고

0: 전하고 싶어요. 저 선교하고 싶어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1: 아멘.
0: 지금 심으십시오. 지금 함께 하십시오. 상업광고 없이 오직 24시간 부산의 가장 큰 교회 바로 극동방송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 지금 동역하실 수 있죠?
1: 네,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적이라고 보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십시오. 샵 0933번으로 기적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2: 네,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한 고자에 50만 원입니다. 분할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만 원씩 50개월 하셔도 되고요. 2만 원씩 25개월 하셔도 되고 5만 원씩 10개월 하셔도 되고 여러분 가정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화해 주실 분은 051-759-6000번 051-759-6000번 그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703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일 새벽 3시쯤 일어나 극동방송을 계속 듣고 있는 할머니 암 환자입니다. 외출을 못하는 제 삶에 투병하는 24년간 매일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극동방송 프로그램 참으로 감사합니다. 50만원 입금했어요.
2: 아멘. 네, 24년간 매일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방송사에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전하다가 극동방송에 입사를 했는데요. 세상의 소식을 전할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지끈지끈하고 아 정말 너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지만 극동방송에 들어와서 매일 24시간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사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시나요? 제 삶에 정말 골치 아팠던 골칫거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그 묵은 쾌쾌한 걱정들이 다 날아갔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실 거란 확신이 있고요.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씨앗에 심어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그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아, 마지막으로 찬양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다가 천국 소망 꿈꾸시면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0703번님께서요. 외출을 못하는 나의 삶에 매일매일 동반자가 되어주는 극동방송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극동방송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곳에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파를 통해 당신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동역자가 당신의 손을 맞잡아주는 믿음의 삼겹줄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극동방송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방법을 택하셔서 미련한 자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방송 1분 1초도 복음만이 전해져야만 됩니다. 찬양만이 전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재정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 부산극동방송을 우리 부산의 성도님들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703번님 같은 우리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복음의 손을 내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세요. 이 복음의 릴레이를 지금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지금 기적이라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0: 모든 병상에서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과 환우 가족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샵0933 단문 50원 문자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송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이 곡 예수나의 치료자는요. 오늘 병상에서 환우 여러분과 환우 가족 여러분과 함께 듣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극동방송이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중환자실, 요즘 중환자실에 가족들도요 면회를 받아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요 극동방송은 들어가요.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에게 극동방송을 제발 귀에 좀 꽂아달라고 한 분이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중환자실 간호사님이 이렇게 증언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꼼짝도 없이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었는데 귀에다가 그 보호자가 부탁한 대로 이어폰을 꽂았는데요.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나셨다고.
1: 아멘.
0: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2: 아멘.
0: 상업광고 없이 오직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이 내년 바로 이 시간까지 멈추지 않도록 이제 내가 복음의 바통을 받아 달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지금 귀에 들리신다면 이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심으라 하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명백해요. 우리는 하늘 계좌에 오늘 이 돈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땅에서 쓰시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돈이에요. 자, 오늘 이 돈을요 영원히 헤지지 않는 하늘 창고에 보화로 쌓아둡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에 안수하셔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는 어떻게 풍성해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심으시면 됩니다. 한 구자 50만 원이고요. 분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14시간의 릴레이 이제 곧 마감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9분 40초 방송 남았습니다. 스튜디오에 소중한 분들 만나 뵐 텐데요. 여러분 여전히 동역할 기회가 열려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직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남은 시간 동안 주저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고자에 50만 원이고요. 분납해서도 가능합니다. 전화는 0517596000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0: 아까 메론 10분 저희가 추첨을 했잖아요. 네. 2905님, 8160님, 1470님, 8206님, 1826님, 0703님, 2437님, 4435님, 5598님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다시 10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네. 자, 그래서 오늘 잔칫날이잖아요. 저희가 여러분께 준비한 건 다 드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2: 맞습니다.
0: 자, 열 분에게 다시 한번 메론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분을 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자 50만 원의 기저권금 지금 하실 분은요.
2: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는 분 3794님 방금 들어왔는데요. 이분부터 지금 9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할까 말까 하셨던 분 만원씩 아까 59자 하는 거 보셨죠? 가능합니다. 만원 심으시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심으실 수 있습니다. 메론 드세요. 네. 여러분 잔치입니다. 메론 받아가세요. 달콤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동역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달콤한 일인지 메론 드시면서 경험하고 아이들과 나누시고 또 이 경험을 기쁘게 또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주세요. 헌신이 즐겁다는 것.
2: 아멘.
0: 헌신이 달콤하다는 것 말입니다.
2: 아멘.
0: 오늘 스튜디오에 마지막 시간 맞이하면서 소중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4: 예.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식 장로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 아침 6시부터 이 시간까지 또 우리 자유미 부장과 방송사 사역자들이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빈들의 기적에 후원하고 헌금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부석기를 맡고 있는 수영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다가 퇴근길에 우리 극동방송에서 오병이어 빈들의 기적 이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저희 엄마가 또 전화를 주셨어요. 병상에 지금 뇌경색으로 한 7개월째 계시는데 전화해서 야 극동방송에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한다는데 너는 거기 안 가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마침 병상에 있는 많은 아픈 분들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파 선교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네. 어머니가 그럼 지금 방송 듣고 계신 거예요?
3: 뭐 병원에 계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 하는 것을 들으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듣고 텐데요.
0: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이시니까 어머니에게 지금 방송을 한마디.
3: 엄마 너무 사랑하고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변호사로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다 봐주시는 그런 엄마의 헌신 너무나 잘 알고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엄마의 사랑으로서 제가 그런 부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너무 사랑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면 여행 가요 엄마.
0: 우리 박 변호사님 가정에 오늘 이 빈들의 기적이잖아요.
2: 아멘.
0: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요.
2: 아멘.
0: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동역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해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도시락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앞에 펼치시려고 잠깐 빌려가시는 겁니다.
2: 아멘.
0: 그래서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공감하십니다. 그분이 체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류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의 생명도 내어주신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5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0: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 단 한 가지로 대답해요. 그분이 좋아서. 아멘. 그저 그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는 이 미련한 행렬에 동참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1: 아멘.
0: 우리 운영위원장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마칠까요?
2: 참 고마우신 아버지.

0: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은 또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헌금으로 이 극동방송이 운영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극동방송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시라도 또한 방송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후원자님들을 통하여서 극동방송이 잘 아버지 하나님 전파를 잘 아버지와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부산이 성시화되며 부산 땅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극동방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2: 아멘.
1: 아멘. 네, 5998번님께서요 2년째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어느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전에도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한 구자 100만 원을 분납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2: 믿음으로 반응한 5598님에게 빈들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2: 오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3: 예스로 스며들다 예스맨 유성수,
1: 네, 저는 김견 PD였고요,
4: 고혜수였습니다.
0: 운영위원장 김성식 장로입니다.
5: 네, 박진수 변호사였습니다.
2: 방송은 문을 닫지만 전화와 문자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얼른 하세요. 샵 09333분 50원 기적이라고 남기시고 한 구자 50만원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하시면 찜찜해 잠이 안 와요. 빨리 하세요. 자, 051-759-6000번 전화가 빠릅니다. 직관적입니다. 051-759-6000번으로 지금 전화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12회 혈루증 앓던 그 여인 앞에 단 한 번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때 그 여인의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1: 아멘.
2: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에요.
1: 아멘.
2: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1: 아멘.
2: 한 구자 50만 원의 기적 헌금은 마음껏 분할 납입 가능하십니다. 샵 0933 단문 50원 기적 심어 주시면서 부산극동방송 전파송에서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윤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고 확신을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인생길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다가 참심과 참 위로가 머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윌러브가 찬양하는 나는 오늘을 살리, 이어서 강성훈의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저의 2집 앨범에 실려있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0074번님께서 충북 보은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1323번님께서는 힘든 하루 마무리하며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시라고요. 요괴뱃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한 분 더 나눌까요? 3002번님께서 오래전부터 팬이시라고 또 이렇게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라고 신청해 주신 찬양들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0074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김관우가 찬양하는 우리 주의 위에 죽으신 주, 이어서 땡스기빙 밴드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0743번님께서 저의 간증 듣고 너무 많은 위로 받으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한동안 몸이 안 좋아 힘든 시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평안하세요 라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279번님의 신청 찬양도 잠시 뒤에 나눌게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방방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먼저 함께할 신청 찬양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송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밤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영어 알파벳 A부터 G까지의 1, 2, 3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어 안에 모든 철자를 더해서 100점이 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정답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돈, 머니도 아니고 사랑, 러브도 아니었어요. 정답은 태도, 마음가짐, 애티튜드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특히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릴게요.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내던졌다. 행복을 행복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인생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다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감사로 받아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54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2절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구원할 자, 변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제 기도에 응답할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항상 우리

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족에게 배신당하고 숨은 곳까지 밀고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은 절박하다 못해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찬양을 뜻하는 자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말,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지어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함을 따라 찬양하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크리스 라이스의 두 번째 찬송가 앨범 중에서 만유의 주제 Fearless Road Jesus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비니아드 뮤직의 Winds of Worship 11집 중에서 Jesus is Coming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제론 데이비스의 라이브 음반 중에서 거룩한 땅의 Holy Ground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브레노드 뮤직의 연주와 미셸 톰스, 슈전 애슈튼 그리고 크리스티 텐트의 곡으로 홀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얼론을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루디 미셸의 곡으로 Where in not for grace를 보내드립니다. 이 곡을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힘이 되십니다.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강하신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워시 프론티어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십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 붙잡고 내일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vening Praise 찬양이었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앨범 중에서 가져왔어요. 보라 하나님은, 그리고 소리엘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소리엘의 찬양이었고요. 보라 하나님은 김도현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연과 신청곡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두 곡 띄워드릴게요.

주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렸습니다. 안온한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에이미 그랜트가 부른 Jesus Loves Me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입니다. 오늘 밤 그 놀라운 초대를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내 사랑으로 빚은 들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가볍게 이렇게 아니면 서슴없는 뭐 이렇게 흉엄을 없는 가벼운 관계라고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엄청난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이었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물을 수도 없었고 주인도 종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대해주시기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친구라는 이름 속에는 친밀함이 있고 또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새곡들려드렸습니다 Charity Gale의 You Have Me Glad, Israel Houghton의 Friend of God, 그리고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까지들려드렸습니다김대윤의

샬롬다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다잇 선곡표 넣으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3828번 쓰시는 분. 도현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세요. 이 시간 늘 방송으로 평안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취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Phil Wickham의 Living Hop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778번님께서는 엄마랑 오랜만에 싸우고 듣는데 언제나 좋은 찬양 감사해요. 주님, 제 어릴 적 상처와 엄마의 상처 모두 치유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랑 싸운 지가 참 한참 전이라서 요즘은 좀 어머니랑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말이 웃기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셔서 요즘은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물론 서로 안에 상처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0778번님은 상처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다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좀 그립네요.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3828번님이 신청해 주신 Phil Wickham의 Living Hope, 그리고 Victory의 I Don't Have to Pretend, None Like You, Stephen McWhorter의 You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외웠던 것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을 테마로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송정미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6주 동안 어떻게 9가지를 하느냐. 한 주는 한 가지 테마 가지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두 가지 테마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면 6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각각의 열매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9가지 맛이 있는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련된 테마로 그 찬양으로 꾸며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신다면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청곡을 올려주셔도 잘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러빔의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사랑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친구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고 사랑으로 먼저 품을 때 비로소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나의 필요가 충족될 때에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 부르신 그분은 먼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먼저 친구가 되어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플레이트의 줄을 더 알수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승의 주 음성회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섯 번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니콜리아스의 그런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나 또 상황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짐 없이 홀가분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또는 지금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환경의 어려움들로 근심 걱정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건요.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드는 것보다 또 나눠들고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걷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 무거운 짐과 또 근심 걱정 어려움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참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이겨낼 힘과 해결할 지혜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4375 성도님, 무거운 짐, 또 어려운 일들, 머리를 꽉 채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때 듣게 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해결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북한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건너 넘어오신 귀순하신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분이세요. 임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기차같이 공공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뜻하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이 촘촘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철도는 곳곳에 꽤 많이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등의 운행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고 그나마 부설된 철도 이용도 어렵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동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지방에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 낙후된 대중교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교통난 때문에 부모가 위독해도, 심지어 사망해도 찾아갈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합니다.
0: 네.
2: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교통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전해진 것인데
0: 네.
2: 지난달 중순경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0: 있는데 황해도에 사는 딸이 뭐 부모 사망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 이유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해도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우선은 이 60대 부부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0: 네,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부는요. 황해도에 시집가 살고 있는 딸이 연락 오기를 오시면 딸 20kg 정도는 챙겨드리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0: 예, 군인에게 시집가서 황해남도에서 정착한 딸 집에 가기 위해서 노부부는 함흥역에서 열차로 출발했는데요.
1: 예.
0: 그러나 이 열차가 바퀴가 탈선한 사고를 당하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 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엄청 자책을 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친정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 네.
0: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딸은 부모를 돕기는커녕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네.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 예.
0: 딸이 사는 지역은 황해도의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1: 네.
0: 이 어려운 상황을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또 기차역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친정까지 가는데 그 기차 상황이 최소 3일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요.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다른 것입니다.
1: 예, 북한이 뭐 남한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고는 해도 또 산간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게 사흘이 넘게 걸린다. 북한의 교통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사정을 좀 보면
1: 네.
0: 이 평양 등 대도시에 교통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이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0: 기차를 타려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 네.
0: 이 때문에 부모가 유독하거나 또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북한 대중교통 상황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예.
0: 자, 이번 사건은 열악한 북한의 대중교통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 북한 내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볼 것은 북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1: 예.
0: 또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력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에는 지하철, 기차, 또 무궤도 전차, 전차는 전차인데 궤도 달리는 전차가 아니고
1: 네.
0: 무궤도 전차, 택시 등 교통 환경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일도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정시성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경제력도 약하고 에너지난도 있지만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느리고요. 또 시설이 노후화된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라도 언제 고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여행도 정기사정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가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볼 것은 공공대중교통이 재기능을 못하자 이제 등장한 것이 개인시설 교통수단입니다.
1: 네.
0: 일명 서비스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와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1: 예.
0: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0: 이어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물자를 전국으로 실어나는 그런 그 교통이 이 서비차인데요.
1: 네.
0: 이것을 통해서 돈주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가 사설교통 활성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1: 네.
0: 또 한류 드라마 K컬처의 유입으로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북한 정권이 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말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인데 사실상은 유일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유일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의 발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석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또 가족이 상을 당해도 찾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부터 경제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회복도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처럼 대중교통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유일지배 체제에서 벗어나서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의 교통도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좋아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바라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당과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감시받는 나라, 우리가 억압받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직장도 국가가 정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도 국가에서 정해주고, 개인의 삶은 철저히 억압받는,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고요, 서울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 안전부에 보고하거나 또 통행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직장도 자기 스스로 능력만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평범한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수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기 나라의 지도자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자유로운 나라도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셔서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수만 명의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탈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죽어있는 엄청난 자유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억압받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찾아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억압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속히 그 지옥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를 떠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서 동맹 결속 유지가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 초대형 해양 열파가 지구 표면에 13.5%를 덮으면서 태풍과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 늘며 관광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노르웨이가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시범 운행이 포착되면서 개통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단됐던 탄부 가족 분조 재가동을 지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노동력 동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터키의 앙카라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정세, 방위비 분담, 동맹 결속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대서양 동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회원국들이 집단 방위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중동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유럽 방산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조율하며 동맹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국가 장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세 형제가 참석했지만 차남이자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란 국영 방송도 그의 불참을 확인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얼굴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가적 결속을 보여줘야 하는 부친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 기반이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테헤란과 종교도시인 곰, 이라크 카르발라와 나자프 등을 거쳐 고향인 마슈하드에 시신을 안장하는 국가장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의 지구 표면의 약 13.5%를 뒤덮는 초대형 해양 열파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전 세계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 열파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번에는 북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각각 발생한 해양 열파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향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고 미국 서부에는 이달 중순 강력한 열돔이 형성돼 폭염과 산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해진 해수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럽 지중해 역시 고수온의 영향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37% 이상이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 열파가 발생하는 바다 면적은 1980년대 말 약 9%에서 최근에는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미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부산시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과 항공 철도 연계 크루즈 상품,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배 증가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광객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도 크게 늘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사용한 관광 지출액은 4,544억 원으로 집계됐고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4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인데요. 노르웨이가 엘링 홀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2-1로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는 이번 승리로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1998년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브라질을 2-1로

꺾었던 노르웨이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두 차례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경기에서는 브라질이 페널티킥과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노르웨이 골키퍼 위리안 윌란의 연이은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혼란이 후반 34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브라질은 경기 막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환골을 만회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두 골을 추가한 홀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으며 노르웨이는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반면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9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김 목사가 대통령과 미 의회의 지속적인 압박 끝에 석방됐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을 받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도 김 목사가 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석방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외교당국이 물밑에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직접 증언하도록 지원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신앙을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전직 미국 대사와 영국 상원의원 등도 이번 석방을 환영하면서 중국에는 여전히 종교인과 인권운동가 등 수천 명이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허가한 교회 외에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버스가 운행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되면서 대교 개통이 임박한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거 있습니다. 다만 당시 버스에는 일반 승객이 없었고 운전기사와 관계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정식 운행이 아닌 개통 전 동선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 운행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됐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북중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개통이 미뤄져 왔습니다. 현재 중국 측 공사는 모두 끝났고 북한 측 세관과 연결 도로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기술 인력들이 매일 북한 공사 현장을 오가며 시설 점검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도시락과 생수 등도 매일 북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개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실제 개통 시점은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교가 개통되면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북중 교역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식량난 시기 운영됐다가 사실상 중단된 탄부 가족 분조를 다시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탄부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재에서는 농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부 가족 분조는 탄광 노동자 가족들이 인근 농장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도록 만든 제도로 식량난 시기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농사보다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 대부분의 가족 분조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석탄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탄부 생활 개선을 강조한 이후 내려진 후속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각 농장에서는 가족 분조를 다시 조직하고 경작지를 배정하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장사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다시 농사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당국이 생활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메우려는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으며 지방 공업 확대 정책처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비 소식 없이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전 지역 구름이 가득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청진은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또 북방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야원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산에는 원래 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해서 왕래하다 보니 풀이 꺾이고 나무가 뽑혀서 길처럼 보일 뿐이죠. 길이 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 자주 다닌다는 뜻이 아닐까요? 산과 숲을 그렇게 거니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겠죠.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다른 마을을 방문하려는 사람,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던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것이 바로 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을 갈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해서 Desire Path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긴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Desire, 욕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이죠. 처음 누군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생겨도 금방 사라졌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에도 수많은 길이 나 있겠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의 습관으로 그 길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일로 길을 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은 얼마나 나 있을까요? 가장 자주 찾고 가장 즐겁게 거닐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되도록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 거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복이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을 향한 길만이 나기를, 오직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걸음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면서요, 오늘의 이 새벽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암이었을 거예요. 혈루증을 앓다가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으틱으틱이 쑤시고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그건 믿음이지요,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싹 가셨어. 예수님이 누가 내 두루마기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진 걸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집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만 믿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실 감방 벽에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비율을 걸어놓고 거기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비록 태양빛은 내게 비춰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0: 그것이 지하 감옥소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믿음.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죠. 라이프로드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전의 찬송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의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건너오게 됐는지,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위험해진 상황 가운데 큰 결단을 하고 여행 가는 느낌으로 출발했던 그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곳 저곳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들어오셨죠?
0: 네, 맞습니다.
1: 처음에 들어올 때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어요?
0: 제가 들어올 때는 겨울이었어요.
1: 겨울이었어요?
0: 겨울이 아니고 2월달 봄이었어요.
1: 봄?
0: 네.
1: 2월이면 뭐 그래도 겨울이죠. 3월까지 추운 경우도 많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추웠겠어요. 옷차림은 어땠어요?
0: 아, 제가 그 옷을 사실 몇 벌 가지지 못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챙기지 못하고 떠나서 그 가을 옷을 입고 겨울을 버텼어요.
1: 감기 안 걸렸어요?
0: 아, 뭐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괜찮긴 했습니다.
1: 그래요. 이곳에서 맞이한 첫 공기가 참 차가웠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에서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0: 첷인상은 사실 뭐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가 제 첫인상이었어요. 그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저는 첫인상이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차 종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봐요.
0: 아, 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1: 네.
0: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좀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은 거의 차 보면 막 연식이 30년 이상 된 차들도 많고 막
1: 그래요?
0: 네, 보통 20, 30년 된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여기 한국에 딱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니까 거의 차들이 거의 다 새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새고 뭔가 브랜드들도 다 이제 현대, 기아, 이제 국산차들도 많고 해서 되게 뭔가

0: 발전되어 보인다, 차들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보통 드림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나에게 꿈과도 같은 차가 있어요?
0: 아, 그쵸. 당연히 이제 드림카는 있죠.
1: 무슨 차예요?
0: 저의 드림카는 아우디입니다.
1: 브랜드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디?
0: 아, 네, 아우디인데 좀 이제 그, 있어요. 그거 스포츠형이라고 해서.
1: 스포츠형이요?
0: 네. 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평생 살 수 있을지.
1: 아주 생생한 꿈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곡간을 부어주시면.
0: 아, 네.
1: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네, 그렇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겨울에 왔다고 해서.
0: 네네.
1: 쌀쌀한 공기면 괜히 막 마음까지 차가워질 때도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빛나는 차들의 네. 시선을 앗아가고. 그렇게 저희가 보통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0: 네.
1: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 나오잖아요.
0: 네, 맞아요.
1: 지금은 그러면은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0: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 나오고 나서 그래도 꽤 긴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 면접도 다니고 경제생활도 또 해야 되니까.
0: 맞아요.
1: 그 하나원에서는 근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는 그럼 종교생활을 아예 안 하셨어요?
0: 아, 그때는 사실 기독교를 다니긴 했습니다. 저희 하나원에 매주마다 이제 뭐 불교에서도 오고 이제 기독교도 오고 뭐 천주교도 오고
1: 그쵸.
0: 다양한 종교 이제 그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선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이랑 목사님의 설교를 듣긴 했었어요. 하나원에서.
1: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어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기독교가 제일 좀 친근해 보였어요.
1: 너무 또 의아한 게
0: 네.
1: 북한에서는
0: 네네.
1: 기독교를 제일 또 탄압하는 종교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조금 안 좋게 교육하잖아요.
0: 맞아요.
1: 또 어떻게 그게 친근해 보였어요?
0: 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었어요.
1: 느낌으로?
0: 네.
1: 감동으로.
0: 네,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딱 기독교 가야지 하고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제가 느낌으로 아 그냥 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목사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선택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봤었어요?
0: 아니,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이제 기독교랑 그 불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원 직원분이 물으셨거든요. 어디 가보겠냐고. 저는 그냥 기독교를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1: 혹시 그럼 그 이전에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때 들었던 방송이 기독교인 건 알고 있었어요?
0: 네,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친근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1: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나는 이곳에 정말 가겠다 해서 혼자 갔어요?
0: 아, 친구랑 그때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1: 그 친구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0: 안 하고 있어요.
1: 진짜요?
0: 네.
1: 전도 대상자겠어요.
0: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나와서 혹시 아 교회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나서 해본 적이 있어요?
0: 네, 이제 초반에 제가 교회를 좀 다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유가 안 됐어요. 교회 일요일에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1: 그쵸.
0: 제가 그때 일요일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7일 중에 7일을 일을 했어가지고 네, 다니고 싶어도 이제 못 다니긴 했었어요.
1: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0: 아니, 사고 싶은 게 있기보다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2개월 정도 있고 이제 하나원에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또 공백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하나 그냥 이제 있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합치면 거의 8개월 정도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1: 네.
0: 몸이 너무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근질거렸어요.
1: 진짜요?
0: 네, 뭐든 해야지 이게 될 것 같았고 뭐든 해야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다.

0: 이제 너무 공백기가 계속 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정착했을 때좀 약간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1: 그렇죠.
0: 왔으니까 누구도 없고 이제 혼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뭐 일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1: 네. 처음 일했던 일자리가 어떤 거였을까요?
0: 아, 처음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1: 네.
0: 그 양대창이라는 그 곱창 집이 있어요.
1: 북한에서도 곱창 하면 알까요?
0: 아, 저는 북한에서 곱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순대는
0: 아,
1: 먹어봤어요.
0: 순대는 먹어봤죠.
1: 순대를 순대라고 하나요?
0: 맞아요. 순대라고 하는데, 북한은 순대에 찹쌀을 넣고, 이제 남한에는 그 당면,
1: 당면, 맞아.
0: 네,이
1: 찹쌀을
0: 들어가죠.
1: 넣는 데도 있고, 당면을 넣는 데도 있고,
0: 네.
1: 뭐 선지로 칵 튀우는 데도 있고,
0: 맞아요.
1: 그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곱창이 더 기름진, 순대보다 조금 더 기름진? 생김새는 비슷한?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그쵸?
0: 아, 그런 느낌. 북한 순대랑 곱창이랑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서 북한 주민들이 잘그뭐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곱창 하면 내장 돼지 그냥 배, 그 북한 사람들한테 그 곱창이 벨이잖아요.
1: 네.
0: 그 돼지 내장에 있는 그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1: 네.
0: 맞죠? 그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북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갈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곱창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곱창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1: 그 왜냐면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일자리를 가면
0: 네.
1: 내가 모르는 그러면 음식을 나르고
0: 맞아요, 맞아.
1: 판매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0: 맞아.
1: 어렵지 않으셨어요? 거기 뭐 술도 팔고 할 텐데.
0: 맞아요.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또 생활비도 충당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여서 제가 한 3일 나온 지한 3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하나원에서 나온 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몰랐어요. 뭔지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이제 식당에 뭐 대창이 뭐고 곱창이 뭐고 그다음에 뭐 소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 이제 웃긴 에피소드도 있고 좀 당황했던 순간도 있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제일 당황했던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0: 아, 그 제일 당황했던 사건은 제가 이제 어떤 소주가 참이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1: 그건 알고
0: 네 그거는
1: 있었어요.
0: 다른 데서도 유명하거든요. 참이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라서
1: 아,
0: 소주가 네
1: 진짜요?
0: 맞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그 외에 뭐 진로라든지 이제 처음처럼 이런 소주가 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저한테 사장님 그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어떤 거 시켰어요? 하고 제가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저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1: 진짜요?
0: 네. 그래서
1: 아니, 웃을 법도 한데.
0: 네. 그래서 아,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어봐가지고 아,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어요. 하니까 손님이 아, 저희 처음처럼 술 시켰는데요. 그래서 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바분이 오셔가지고, 아, 그 도와줘. 아,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이제 당황을 했어가지고.
1: 사장님한테 안 혼나셨어요?
0: 아니요, 사장님은 좀 저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 이제 처음이라 저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래, 빨리 배워라. 그래가지고.
1: 와, 진짜 마음밭이 엄청 넓은 사장님을 너무 잘
0: 네.
1: 만나셨는데 첫
0: 네,
1: 일자리에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간혹 어떻게 인사는 드리고 있어요?
0: 아, 진짜.
1: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0: 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지내는 것 같습니다.
1: 딱 그렇게 바쁘게 이곳에 와서 사실 일자리도 알아보기도 했고, 3일 만에 일자리를 알아봤다고도
0: 네.
1: 했고, 그리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0: 네네.
1: 했던 그런 무수한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또 경제활동이란 거를 했던 그 걸음을 나눠주셨는데,
0: 네.
1: 아까 전에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되었다라고 한 신앙생활의 그 여정까지

0: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걸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정착 5년 정도 된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향한 길목 가운데 충성과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할 텐데요. 신명기 28장 1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합니다.
1: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그런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우리의 미래 궁금하잖아요. 근데 애치거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미래를 위해 원하는 씨앗들을 지금 뿌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앞서간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사다 보니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생업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만은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정주영 할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임자들 둘러보면 돈 벌 게 참 지천에 깔렸어. 이거 해봐. 그러면 핑계나 대면서 안 될 것만 말하는 직원을 향해서는 임자, 자네 해보기는 해봤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 뭐 열매 거둘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니. 피터 드러커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기업은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객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발명왕 에디슨은 기회는 대부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박차버리고 만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치를 꿈꾸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핑계대지 말고 국민들이 살만한 정책 찾아내야만 합니다. 기업인입니까? 고객의 필요 발견해야만 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든지 낮이고 밤이고 뭐 철회하면서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든지 해야지요. 교육자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세태 핑계 대지 말고 다음 세대를 동양지재로 양육할 방법 강구해야만 하지요. 교회의 밝은 미래도요, 전도하고 인도할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빈자리 채워지며 부흥하지요. 하나님은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0: 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분명 감추어진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러지 주변에 하나님은 지금 익어가는 열매들을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럼 그것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뛰어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다음 세대들이 맡은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비전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그런 가정의 미래가 복된 거 아닙니까? 요즘 복되고 건강한 교회 꿈꾸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젊은이들이 저런 찬양합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도 저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크고 웅대한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신앙 가르친다고 하는 기성세대는 그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저 밑줄 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뛰어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저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 교육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로 행세하려고 하는 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 위에 뛰어나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로 다시금 다듬어지는 오늘의 성찬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절망케 하는 현실일지라도 미래가 밝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절망하기 쉬운 포로였어요. 그러나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인데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는 하나님이 여러 왕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신뢰하도록 만드셔서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왜 높임받고 뛰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였기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 세우셨잖아요. 왜 그랬는데요?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식구들 살릴 수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고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요셉 개인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살아나도록 하고 감은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까닭의 주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살만 난다 하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제발 뛰어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은

긍정 위에 두잖아요. 높은 곳에 두잖아요. 왜 높게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빛을 발하라고요. 그래, 성적이나 세상 스펙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삶은요, 세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키우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가라면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에 본이 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는 거, 부모 자녀라면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나는 뭐 뛰어난 삶을 사는데, 나 그럼 스트레스 받아.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건 나 좀 부담이 가요. 그런 분 있습니까? 진리 외칩니다. 그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분명하다면 또 그런 인간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맡은 분야에서 열매 맺기 위한, 적어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한 비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 그 적중하길 원해, 맞추길 원하는 관역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주변에 보면요, 웬일인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막 볼멘 표정을 하고 뭐 얼굴은 은근슬쩍, 조금 신경질 내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진리 말씀도 확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만울이 여기고 은근슬쩍 하나님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길 원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교회 중직자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고집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지 뭔가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도 내 멋대로 주물럭 주물럭 거리면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망령된 말과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 유행 풍조가 모퉁이돌이 되면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짓이겨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면 수틀리면 인간들은 절대주관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적하려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피조물이면서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삶했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반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된 언행과 처신 욕망을 보고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싫대요. 왜? 불신앙이 쪄져들었으니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 듣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황당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0: 할지라도 그 황당한 죄악까지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는다면요, 진짜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 이제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 꾸어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 정말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 왠지 모르게 엄두가 안 나요 하고 그 말씀을 사장시킨다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아멘. 저 말씀을 성찬식과 연관시켜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는 죄악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활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도록 해요. 그러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될 때 팔짱 딱 끼고 눈 지그시 감고 그래?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운 사람 생각했다가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된대요. 삼가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 물론 설교 드리면 눈 감을 수 있고 팔짱 낄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통해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찬양할 때는 아멘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돼? 에이, 그건 못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은 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아예 단정해 버리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감해버리는 사람을 혹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뭐하다 일컫받을 것이요? 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다 일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존심이나 탐욕,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세상적인 평가에 더 마음을 두려는 사특한 생각,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 오늘 성찬식 때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는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전반대되는 상황을 소개하는 신명기 본문 후반부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뛰어나기는 커녕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제사는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신의 물을 이룰 정도였잖아요. 근데 왜 저주받았어요? 왜 잘못됐어요? 형식은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마음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걱정이 더 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결국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서 심판받고 만다고 복음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좀 십자가에 다 쏟아놓고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성찬식이 되어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현수막 7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의 사명을 왜 지금 7월 달에는 그러잖아요. 참외 드시고 싶지요? 수박 드시고 싶지요? 또 드시고 싶다 그랬다고 또 수박만 줄까 봐 저희 집은 수박 안 사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집은 수박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요. 설교상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농부들이 저렇게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열매 익어가게 한 그것들을 발견하는 영안이 밝아지는 계절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으니 해서 자격은 이미 구비되었잖아요. 왜 못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 창조됐죠? 또 그 형상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지요? 그럼 자격 구비 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져 가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면 이제는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제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잘난 척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내일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겸손한 그건 겸손도 아니죠. 왜 이렇게 비굴한 꿈을 꿉니까? 진실로 진흙에서 살던 군뱅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존귀한 자들과 함께하도록 으뜸으로 삼아주셨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니 베들레헴 흙덩이에 살던 군뱅이를 하나님은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구러지 같은 구더기 같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험산 줄령 같은 장애물조차 쳐서 부스러뜨리는 새 타작 기계로 만들리라. 어지간한 문제거리들은 저같이 만들어버리는 존재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애벌레 같을지라도 기회와 요초의 향기를 만끽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내가 우물 안에 지금 개구리라 할지라도 목구름까지 박차고 비상하는 독수리 영성 같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거듭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0: 내가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이 독수리 영성, 사자 영성이 되어가지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을 맡은 분야에서 10번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뭐하는? 꼭 만나는 오늘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데요. 어전 새벽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니 빗길에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도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와 황해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도는 20에서 60mm, 함경북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 평양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2도, 강계 20도, 해산과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4도, 강릉과 대구가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신의주, 부산, 여수,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춘천, 서울, 제주가 27도, 개성이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 내리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드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는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좋아하던 청년이었죠. 예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며 안내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친구에게 여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믿지 않고 면박을 주지만 빌립은 와 보라 하며 강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빌립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후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태초부터 주님이 택하셨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써머 스페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 함께 하시지요.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신 예수님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지요. 탈무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는 공부하기 좋은 장소이고 아주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늘 듣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은 모르시겠지, 안 보고 계실 거야 하며 분을 내기도 하고

0: 또 미워하기도 하며 나쁜 말을 하기도 하지요. 주님의 눈을 가릴 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인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송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찬송 함께 하시면서요. 평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부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입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근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근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면 잠자는 자, 이들은 죽은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성도들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할 거거든요. 성경은 그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리라. 이걸 보면 뭘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을 살았던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리라. 근데 오늘날은요, 성도들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세상 사람보다 조금도 불쌍하지 않는 삶을 살거든요. 오늘 대부분은. 근데 이제 반대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셨으면 이제 그 삶은 심각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 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잖아요.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신념, 이제 영어로 belief라고 그랬는데, belief란 말은 믿음이라 그 말인데, 그 저자는 신념으로 번역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에게. 그것은 초대교회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따라서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러한 성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확신, 이것이 그것을 지켜보던 이교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이건 여러분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사느냐고요. 이게 이론에 불과한 거죠. 죽은 정통주의.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승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적으로 전혀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목표를 가지고 그 토대로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서의 주님 견신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손해날 거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큰 두 번째, 성령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이고요. 성령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장막집은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걸 말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큰 세 번째. 사실 이게 오늘 살펴보는 이제 주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그 바탕을 깔았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게 명확하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보아도 명확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적 역사의 중심에 함께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실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예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예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그분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태생, 시작, 첫 열매라는 것이고요. 이걸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첫 태생과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자세히 보시죠. 그는 예수님 가르칩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선 여기 보시면 먼저 나신 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 이 말은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The first born.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입니다. 즉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다가올 새 세상. 다가올 새 세상이란 말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다가오는 세상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뭐죠? 완성될 텐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지속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창조,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첫 태생이라는 말은 바로 이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첫 태생. 그러나 첫 태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나셨다는 의미의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님의 첫 태생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은 길을 여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로 거기에 오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미래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 길을 여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까 읽은 골로새 1장 18절에는 또한 뭐라고 표현하는가?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근본이시요 그랬잖아요. 이 근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beginning. 그런데 이 단어는 부활과 연관 지어서 나옵니다. 아까 본문에서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 함은 그리스도의 선제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구절은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ginning. 그런데 헤르만 리더버스라는 귀한 학자는 이 beginning이라는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중요성을 다 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단지 그리스도가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서의 관점에서 첫 번째이거나 시작을 형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되지만 오히려 그는 새로운 길을 연 선구자이자 계시자였다. 위대한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부활, 더 나아가 모든 창조세계의 부활,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 위대한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이건 시작이건 다 그러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세 번째 이미지는 천열매라는 이미지인데요. 그게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얘기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종말론적 추수의 첫 열매, 그러니까 시작,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란 말은 시작, 첫 열매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더 나아가 첫 열매에서 전체 추수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는 다가오는 추수의 확실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6장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성취된 죄의 패배에 참여하고 자신의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의 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작은 네 번째. 십자가와 성령이 그 삶을 사는 자원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자원이죠. 제가 마치면서 빌립보 3장을 다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 설교 때도 수없이 많이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살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사는 것 땅에서 운명을 결정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 3장을 보니까 또한 면이 더 새롭게 이해되었어요. 그 전에 잘 보여지지 않던. 3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해로 떨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부분을 가로로 열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르라. 우선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이제 다 여러 번 살펴봐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간절하게. 그 부활의 권능의 실제를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도 살펴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죠. 그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생산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창조 세계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려면 이게 분배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참여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이 동역자를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 일에 참여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고난이 따르죠.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더 알기 원한다. 그렇게 갈망하고 있잖아요. 갈망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그 과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말하면 고난의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만큼 원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아 그걸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동참함으로 그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보증이라고 할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데, 말은 그걸 삶에서 경험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고난의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얻어낸다는 게 아니라, 아까 고린도서 3장과 연결을 전체로 본다면 저는 그 부활의 삶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걸 통해 결정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유업 부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성령이 보증이신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까지는 많이 말해요.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 그것을 깨닫고 그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그리고 말도 안 되어지는, 아까 그 두 가지 그냥 팩트만 많이 말하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 새 창조 세계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뿐만 아니라 그 새 창조 세계를 위한 공동체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영원에까지 미치게 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가 뭐죠, 어떤 민족의 교회였든지, 그 교회 분포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었지 상관없이 그들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비 신자들을 3년 동안 교회가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훈련시키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와 이해와 가치와 자세, 그렇게 그걸 재사회화라고 말하죠. 그렇게 그들이 가치관이 성경 말씀에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돌이켜지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믿고 그 최종적인 승리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그 삶이 예수님을 통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영성 지수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한 지수로 측정됩니다. 가장 먼저 각광받았던 것은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지수 IQ였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뛰어난 인재로 여겨졌고 그래서 다양한 지능 측정 검사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감정지수입니다. 지능보다도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행했던 것은 공존지수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고 형성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지수입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분위기를 재미있게 이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성 지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지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창조적 해결 방식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배는 표류하지 않듯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물질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바른 영성으로 저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소서.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물질도 의미가 없음을 인정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의해 주실 화평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킹스 보이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센터. 말씀의 센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잠깐 멈추고 너의 품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의 품이, 너의 호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한 대목이 우리를 시험에 들기에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유혹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시험이 있죠. 자, 세상에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본 전제가 유혹이 많으니 예수님이 기도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없다면 그런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가 없죠. 성도 여러분, 유혹이 뭡니까? 가장 쉬운 예로 잠언에 보면 음녀가

갑니다. 뒷골목에 음녀. 총각 하룻밤 자고가 유혹이죠. 청년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진 보디바르의 아내. 유혹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유혹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유혹이 아닌 것 같지만 진짜로 강력한 유혹.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앞에 말은 보이는 유혹이에요. 다 아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유혹은 유혹 같지 않지만 너무나 강한 유혹. 그게 뭐냐면 당연한, 그새 익숙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익숙한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거 진짜 큰 유혹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눈부신 기적인가.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오늘도 살아야 되나? 이게 오늘 하루가 얼마나 눈부신 기적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가족과 친구, 이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공기 한 줌, 내가 호흡하는 공기 한 모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냥 울었다니까요. 내가 숨을 쉬는 이 공기 한 모금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우리는 당연히 숨 쉬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보세요. 내가 숨을 쉬는 한 모금의 공기,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성도 여러분, 이게 익숙하다고? 자, 오늘이 익숙해요. 또 오늘이가.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이 익숙해요. 옆에 있구나. 여러분, 숨을 쉬는 한 모금의 공기 익숙해요. 그런데 이 익숙한 게 당연한 것이 되고 마는 오늘 시대. 자,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이냐면 익숙한 게 당연한 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는 데는 절대로 감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왜 이렇게 큰 유혹인지 아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데는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그럼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는 데는 감사가 없다. 아시죠? 감사가 없는 삶은 여러분이 천하의 갑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화려하든지 간에 그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당연함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고 시험인가.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여러분, 소시적 학교 다녔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라는 어떤 이성의 영역. 어떤 문화인류학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 영장. 문화인류학적 정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의, 저런 정의를 다 떠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뭘까요? 라틴 말로 호모 스피란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피란스가 뭐냐면 숨이요, 숨. 스피란스. 호모는 라틴 말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숨을 쉬는 존재. 인간은 호흡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보세요. 호흡이 없다면, 이건 죽은 거예요. 호흡이 없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보는 모든 것, 이거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호모 스피란스, 호흡하는 인간.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맞아요.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참 잘하는 말씀인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 참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 내용 번역 자체가 어려워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대요.

2장 7절은 뭐냐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를 설명을 해요. 자, 먼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건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어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이라는 히브리 말이 아담이에요. 흙이라는 히브리 말이 아담아예요. 아담아에서 온 아담.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전혀 표가 안 나죠. 히브리 원어 성경은 언어 유희입니다. 인간이 뭐냐? 아담. 아담은 어디서 왔느냐? 아담아, 흙에서 왔다. 언어 유희죠.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결국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 몸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중국어 성경에 보면 생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철저하게 중국어 성경을 참고를 많이 해서 옛날 1900년도 초에 여러분, 중국에 서양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1번 참고서가 중국 성경이에요. 생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네샤마입니다. 자, 네샤마를 기억해 주세요. 네샤마가 뭐냐? 숨입니다. 제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참 쉬운 말을 놔두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기. 네샤마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숨은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 메시지예요. 너의 숨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호흡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네샤마,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결과가 뭐죠?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려워하세요. 자, 생명.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은 영혼, 영적이다. 이 영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말과 하야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 네페시 하야가 합쳐지면 생물입니다. 생물. 자, 그럼 가장 쉽게 보세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네샤마,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인간이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참 쉽죠? 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인간이 왜 살아있는가?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네샤마,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네페시하야,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쉽고 분명한 말씀인데 성경이다 보니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인간인 우리는 왜 아직 살아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숨을 내 코에 불어넣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너의 그 숨, 너의 그 호흡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이걸 알면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목사님, 창세기 2장 이거 아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만 그런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참 재밌는 성경의 지혜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이 사람은 아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 있죠? 이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네샤마, 숨을 불어넣은 이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야. 그런데 동시에 아담은 보통 명사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김대훈, 이스라엘 말로 아담. 아담, 인간인 김대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담은 아담인 아람. 이름도 아담인데 본질이 아담,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했을까? 아담이라는 것은 이름도 되지만

모든 인간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이다. 그러니까 이 호흡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아담이잖아. 모든 아담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의 호흡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입니다. 나의 호흡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호흡의 유지, 그 호흡이 지속되는 것. 여러분도 그렇죠? 탯줄이 끊어지면서 응애하고 호흡이 시작된 호흡이 지금도 지속되죠? 여러분, 호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자동성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솜씨를 보세요. 첫 번째 호흡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창조주가 설계를 해두신 거예요. 우리 호흡을 담당하는 뇌에서 횡경막 신경까지,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편하잖아요. 만약에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이게 자동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아, 숨 쉬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또 숨을 안 쉬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의식, 무의식 가운데, 심지어는 코를 골며 떨어지는 그 한잠 가운데서도 나의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불어넣고 계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너의 호흡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숨은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숨은 내가 만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나는 그 숨을 받았어.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는 그 숨을 받았어. 숨을 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코에 내샤마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내피시하야 살아있는 존재,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물이라는 말이 바로 내피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령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생령은 영혼을 강조한 단어예요. 그러나 내피시하야의 정확한 뜻은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 말하면 living being,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살아있는 존재를 생물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인간이 내피시하야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내피시라는 말 있잖아요. 이 내피시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분명히 내피시입니다. 그런데 내피시의 중요한 뜻이 목구멍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직역을 해봅니다.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인간이 목구멍으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내피시가 목구멍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목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도라는 목구멍이고 하나는 숨이 들락날락하는 기도라는 목구멍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의 목구멍은 정확하게 내피시는 두 개입니다. 식도라는 목구멍, 기도라는 목구멍, 이게 전부 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식도라는 목구멍. 이 식도라는 목구멍은 밥이 들어가고 빵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밥과 빵이 채워져야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내피시, 식도라는 목구멍에 누가 먹을 것을 주십니까? 목구멍을 만드신 분도 위대하지만 그 목구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목구멍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시편 107편 8절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여기 영혼이 내피시거든. 참 우리나라 사람은 영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목구멍니를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그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밥이 없는데 사모하는 목구멍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보세요, 주린, 주린 영혼, 이것도 맞지만 굶주린 목구멍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번역이 더 맞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네페시는 영혼이라는 말보다 목구멍으로 번역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여러분, 나의 목구멍에 밥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데 굶주렸어. 오늘 이 시편 성도가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나의 굶주린 네페시, 나의 굶주린 목구멍에 주님이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구멍에 먹을 것으로 채워주는 게 기적이요, 기적. 방금 읽은 시편 107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이라고. 이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목구멍은 기도죠, 기도. 자,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식도에는 밥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에는 숨이 덜락날락해야 돼요. 식도에 밥이 들어가지 않으면 굶어 죽고 기도에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목구멍,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여러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담의 코에, 아담인 우리의 코에 하나님은 또 불어넣고 계시죠. 숨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으로 들락날락하는 숨이라 해서 목숨이라 하죠. 목숨을 살려달라 하잖아요. 왜 목숨일까요? 목구멍으로 들락날락하는 숨, 그게 나의 생명이에요. 한문으로는 호흡이라 하죠, 호흡. 여러분, 이것도 재미있어요. 호흡은 분명히 한문입니다. 그런데 호, 후 하죠. 호는 나가는 숨이에요. 호, 마시는 숨은 후. 이렇게 해서 호흡이라는 한문이 나온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네페시하야 생물입니다. 생물이 된 이유는 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생물이에요. 모든 생물에게 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짐승에게도 숨을 주십니다. 물고기에게도 숨을 주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숨을 쉽니다. 우리는 산소로 쉬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들이마셔요. 이게 다 숨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모든 생물에게 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다른 점은 그 코에 직접 숨을 불어넣으신 것, 인간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만민, 모든 아담, 이 땅의 모든 아람, 저와 여러분 모든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전 말씀을 한번 영상 희미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피조물 인간에게 친히 주시는, 직접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 두 번째는 호흡. 그럼 사도행전 1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호흡을 주셨다. 세 번째는 만물. 만물은 우주 만물이 아니라 all things,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호흡은 하나님이 모든 아담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호흡을 받고 숨을 쉼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all things,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이 기본이 아니라 숨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본입니다. 숨.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숨을 거두실 때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합니다. 숨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언젠가 이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지를 않고 거두십니다. 그걸 죽음이라 한다. 욥기 34장 14절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닐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통하여 거두시는 것은 영혼과 목숨이에요. 이 목숨이 바로 네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네샤마를 불러넣으셨다. 보세요, 네샤마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하고 다른 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건 두 가지예요. 영혼, 영혼을 거두십니다. 영혼을 거두어 가셔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들이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지시는, 영혼을 거두세요. 그리고 목숨을 거두시는, 네샤마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성도 여러분, 명심합시다. 기억합시다.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내 호흡의 시작과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마지막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내샤마, 나의 호흡의 시작과 그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흙. 아담하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금광에서 나온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에서도 나온 게 아니야. 아담하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1장부터 딱 치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흙이다, 흙. 여러분, 흙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 먼지거든요, 먼지. 우리 존재가 먼지예요. 단, 내샤마, 숨을 쉬고 있는 먼지예요. 애국가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여러분, 철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교만하지 말고, 우리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하에서 나온 아담,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숨쉬고 사는 인간. 겸손하자. 마치 철갑 두른 소나무처럼 천년만년 내 힘으로 뭔가 다 하는 것처럼 그래 살지 말고 참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호흡을 거두신다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호흡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5편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돈 많은 자들아, 집 큰 자들아, 아니죠, 호흡이 있는 자들아, 내 샤마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 호흡이 있다는 말이 헤브 동사예요.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자, 지금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들아, 그 호흡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거라.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말. 하나님이 호흡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호흡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엉뚱하게 살지 말고, 호흡을, 내 샤마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들아, 살아있는 모든 자들아, 너의 호흡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그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네가 그 호흡을 가지고 있다면 너에게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거라. 여러분, 호흡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5년, 10년 더 호흡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숨만 쉬고 살래요? 내샤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아, 너에게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거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된 길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익숙하다고 당연하게 절대로 여기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것, 내가 숨 쉬는 것,

그러나 성경을 보니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입니다. 내 코에 내샤마 숨을 불어넣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는 그 호흡 때문에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호흡이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호흡을 가진 모든 자들아 너에게 호흡을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 감사하며 살지 않을래?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평화와 사랑을 심는 세계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공영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특별생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그리고 그 헌신을 결단하고 삶으로 행했을 때 주어지는 기쁨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방송 과정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와 사랑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귀한 결단 저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아침 찬양과 말씀 그리고 어제 보내주셨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서머 스페셜 첫날로 꾸려가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붙잡으면서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산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풍성히 나누는 서머 스페셜이니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 찬양들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찬양들 마음껏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첫 찬양 위클레시아의 주찬양 내 삶의 이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요. 어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었고요.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이 전파를 타고 부산 땅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은요,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어제 그 결단을 기억하면서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아 맞아 내가 어제 기적의 헌금을 심었지 내가 어제 전파 선교사로 결단했지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나는 선교사야 라는 마음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정체성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또 함께 그 축복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방송을 듣지 못하시고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딱 1년에 딱 하루 하는 전파선교사 모집특별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상업광고 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헌금으로 또 헌신으로 이 방송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한 달에 1분 송출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약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을 헌금해 주신 분들을 저희가 전파선교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제는 특별히 기적의 헌금을 심읍시다 라는 마음으로 기적 헌금을 함께 심었습니다. 매년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통해서 1년을 함께한 전파 선교사님들을 모집하는데요. 이 1년 안에 해제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약 80%를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하루 몰아서 전파 선교사 다시금 내년 7월까지 달려갈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바로 그게 어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나 그 소식 몰랐어요. 참여하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적의 헌금 또 전파 선교의 헌금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혹은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244번님께서요. 저 어제 전파 선교사 헌금 했어요. 영덕에서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6244번님 같이 헌신하신 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방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 오늘 함께 나누면서 어제 또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

함께 나눴는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오늘 충만히 누리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계속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찬양 나누고 싶으신 찬양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 찬양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아침 나누고 싶은 마음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 찬양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강산의 승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6분 24초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어제 결단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사연 몇 가지 좀 소개하고 싶어요. 1302번님은요, 전파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병이어 기적 문자를 보고 실은 조금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적 헌금 심겠습니다. 실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지만 마음 급하게 먹지 않고 잠잠히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

그리고 9231번님은요, 기적 한구자 분납 신청합니다. 차만 타면, 운전을 하면 극동방송을 듣고 있으면서도 전파 선교사로는 섬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결단했습니다. 오늘에야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여러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8432번님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저도 아침 일찍 헌금했습니다. 병원 검사 후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현재 일을 그만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지난번 영남권 전도대회 달리는 복음버스 때 고민만 했었어요. 그때 작지만 모아두었던 비상금, 오늘은요, 고민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제 건강과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어제 기적 헌금을 심어주신 성도님들의 사연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이러한 분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과 또 헌금을 모아서 오직 복음,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리신 이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1분 1초를 아껴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 지금 어제는 미처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내가 듣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괜찮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한 구자 50만원인데요, 분납도 가능합니다. 만원씩 50개월도 가능하고요, 또 5만원씩 10개월, 10만원씩 5개월도 가능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헌금 심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아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도행전의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의 세워짐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겸손히 단련받고 있던 바울이 함께 세워졌죠.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산 땅에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앞에 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서 세워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가능하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동참할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부산 땅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부산 땅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크리스천은, 또 믿음의 제자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음에 움직이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제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부산극동방송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 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48분 28초 지나가고 있고요. 앞서서 송정미님의 순종, 그리고 박상규의 내려놓음, 알자의 시스티원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오셔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저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낸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제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에서의 맥주 감사 주일 한번 찾아보고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군가가 제도적으로 만든 절기라기보다 한국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자리잡은 감사의 전통이다 라는 표현이요.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날만이 아니라 당시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결핍의 시간을 지나 첫 수확 앞에 섰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지나온 시간을 은혜로 다시 읽고 우리 민족을 먹이시고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시 이웃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도전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실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보릿고개를 실감하지 않은 세대가 더 많습니다. 더 이상 보릿고개를 실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지키셨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걸음에서 나아가 그 감사가 오늘의 가난한 이웃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참된 생명을 전하는 길로 이어지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해지는 복음방송. 이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 부산의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전파 선교사로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보내주시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기적의 헌금을 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4566번님께서요, 할렐루야, 제 문자가 올라간 게 맞나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맞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42번님도 아멘이라고 화답해주고 계시고요. 5846번님은 기적이라고 남기시면서 기적의 헌금 심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어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마음들 함께 나누면서 이 한 시간 은혜의 찬양들로 함께 꾸려봤는데요. 1470번님의 사연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샬롬,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부산극동방송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08년 개국 때부터 청취해서 2018년부터는 지금까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시 제 아버지의 암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신 부산극동방송 직원들 그리고 중보기도회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기적의 헌금을 준비해서 심습니다 라고 나오제 남겨주셨는데요. 부산극동방송은 이처럼 믿음의 성도님들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함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이 부산극동방송이 영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아트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혹은 기적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이에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절당한 은혜, 약속된 소망, Rejected Grace and Promised Hop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에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일이 더 꼬일 때가 있고,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오히려 억울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질병과 눈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 중에 어디 계십니까? 사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2차로 유다를 침공하여 19대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 장인들과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위협받았습니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빚으십니다. 둘째, 하나님 없는 안전은 결국 무너집니다. 셋째, 징계의 밤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넷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그리스도께 쏟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4장 25장은 우리에게 24장 1에서 7절을 통하여 시련은 버리심이 아니라 빚으심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Trials are God's

유다 백성들을 향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저주라고 단정하는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신앙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기를 통해 환경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포로기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버리심이 아니라 붙드심이었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아는 마음이 더 생겼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 더욱 알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실패며 저주인 것이죠. 존 칼빈은 예레미야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다. 이것이 언약의 은혜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을 애굽 총리를 위한 훈련 학교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훈련장이었습니다.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파괴하기보다 정련하시는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벨론 같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까?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지금 빚고 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주의 목사인 사무엘 러더포드는 복음을 전하다가 찰스 1세 국왕의 노여움을 사서 모케지에서도 쫓겨나고 에버딘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유배지에서 쓴 편지들이 The Letters of Samuel Rutherford가 되었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배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핍박이 은혜가 된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친히 작업하시는 공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좋은 무학으로 빚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오히려 위험한 심판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8에서 10절 말씀이죠. Every refuge without God becomes a place of judgment. 좋은 무화과에 이어서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를 말씀하십니다. 24장 8절입니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여기서 나쁜은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악함과 부패를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죠. 놀랍게도 이 나쁜 무화과들은 포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를 면해서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성전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20대 시드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썩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은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자. J.A. 탐슨은 그의 예레미야 주석에서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안전은 허무한 것이며 결국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25장은 1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징계의 밤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The night of discipline has an appointed end.
25장이 들어오면 예레미야는 지난 23년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25장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또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그마치 23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0: 결국 바벨론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며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기간을 정하십니다. 70년입니다. 무기한이 아닙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70년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는 70년 포로 예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통치하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라고 설명합니다. 70년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학자들은 주로 두 가지 주장을 따릅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던 BC 605년부터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 BC 535년 6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3차 침공 때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BC 586년이고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0년 만인 BC 516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했으니 예배가 무너지고 만 70년 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된 걸 기준으로 본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까?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을 지지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훈련병에게 연병장을 열 바퀴 돌라는 것과 죽을 때까지 돌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도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달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세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가끔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에겐 저주나 실패처럼 보여도 우회도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가 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그것은 반드시 시한이 있는 일시적 징계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복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Christ drank the cup for us. 이제 본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보여주십니다. 25장 15절이죠.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진노는 히브리어 헤마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잔은 유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블레셋도 모압도 에돔도 바벨론도 마시고 모든 열방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은 결국 겟세마네 동산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잔입니까? 예레미야 25장의 잔입니다. 이사야 51장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마이클 홀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심판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마시셨죠.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해 징계하지 않으시고 빚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고난은 무한대가 아니라 끝이 있으며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

0: 6251-0691 말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게시판입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 있는 명화극장. 이번 영화는 특별 시사로 준비한 애니메이션 다윗입니다. 한 번만 잊을 수 없는 애니메이션 다윗이 성경에 충실하고 가족 친화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단순한 영웅의 이미지가 아닌 광야의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낸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입체적인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집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성경 교사가 되어줄 영화 다윗.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다윗은 7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 롯데시네마 센텀시티관에서 한 차례 진행되며 선착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051-759-6000번이나 유료 문자 서비스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와 이름을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칠칠절이 있는데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 7주 안에 밀추수, 보리추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밀과 보리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요즘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불만과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세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분명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적어도 세상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심판하셔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를 사랑하고 병자를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한 요한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하게 예수님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예수님 제자들도 남아있고 무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요한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을 대단히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고귀하게 여기시고 칭찬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서 예수님 설교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이 사자후를 토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는데 그 시원한 설교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되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 구경하러 나갔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정치인 보러 나갔더냐? 너희는 요한의 설교 듣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그분의 속 시원한 설교,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기 위해서 갔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분은 선지자 중에 훌륭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 이상입니다. 선지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와서 선포한 예언자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거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430년 전입니다. 430년 후에 그 사자가 바로 세례요한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그분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분은 정말 훌륭한 자 중에 훌륭한 자가 아니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자가 다 위대하고 큰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까지 끄집어내서 요한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 당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기류가 요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성에 대해서 요한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왔고 그 질문을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함께 들었습니다. 한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는 자라고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대단한 의심과 그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요한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이분의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인해서 그분의 지금까지 온 인생이 과거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분의 예언이 그분의 삶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며가며 만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깊게 사귀고 만남을 유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2년 혹은 3년 사귄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의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 다음으로 이분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나는 저분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정지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면 과거에는 참 괜찮았던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잠시 잠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신앙도 없어 보이는구나. 우린 내가 보는 관점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전체를 봐라. 너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으며 그분은 헤롯의 악행을 고발한 사람이었으며 지금도 정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며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메시아성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여전히 그분은 앞으로 그 감옥에서 순교할 뿐인데 너희는 그분의 질문 하나로 그분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그렇게 평가받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이 단면만 보고 내 인생을 평가해버린다면, 나를 좀 입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오늘 나의 하루의 모습을 보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해버린다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전체를, 내 인생 전부를 보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한 단면만 본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했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베드로를, 예수님도 하나님도 베드로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늙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통곡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일,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았던 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던 일, 이걸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해서 안 됩니다. 나의 이 좁은 시각으로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한두 시간 교제했다고 그분의 속마음과 기도 제목과 그분의 고민과 그분의 신앙의 저 깊은 세계를 우리가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믿음을 내이 짧은 소견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시절에 세례요한의 이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요한의 믿음을 폄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요한을 변호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심받을 때, 내 믿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당할 때, 주님은 참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단면만 보고 평가하지 않는 넓은 시각을 가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 한 가지 흠만 보이면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3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군가가 춤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춤추어 줘야 정상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감정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아픔과 상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저 타인의 흠만 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들려줍니다.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요한은 금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몇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니까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저렇게 안 먹고 저렇게 금식해도 살고 있으니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미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식탁교제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레위 마태를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가 잔치를 엽니다. 마태의 친구들 다 세리 아닙니까? 그의 친구들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불러서 식탁교제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팔로 장에 가는데 뭘 해도 흠을 잡으려고 하는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 요한도 칭찬할 생각이 없고 예수님도 칭찬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고 마시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도 누구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2000년 전 이 세대의 사람들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세대와 너무나 놀랍게 무섭게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 타인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분도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24반열 중에 한 반열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늙음하게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 권세, 정치 권력과 결탁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성이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기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세상과 분리적인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 걸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왕을 책망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는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존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는 일을 요한이 했습니다. 그럼 박수 쳐줘야 됩니다. 요한을 뒤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으로는 응원해줘야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누군가가 업적을 세우거나 누군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축하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 20년, 30년 전과 달라진 풍경들이 많은데 건설 현장, 노동 현장에 가면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농촌에 가도 어촌에 가도 외국인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인구 감소의 절벽 위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약 272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 20명당 1명꼴로 외국인입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그 나라 총 인구의 5% 정도가 넘으면 이미 다문화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미 우리는 국제 수준의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일꾼은 구하기가 어렵고 농어촌에서 고기도 잡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일손이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팔 사람들, 인도네시아 분들, 미얀마 분들 이름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름이 길기도 하고 입에 짝짝 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이렇게 부릅니다. 어이 네팔, 어이 미얀마, 어이 베트남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 5월 27일에 가까운 울산에서 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 거대한 건설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안전모 지급하는 게뭐 그리 행사까지 할 건가 하지만 그 안전모에 한글로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 풀네임을 적으면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과 서로 합의해서 닉네임을 적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이름을 짧게, 그분들도 좋아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나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현장에 근로자로 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인정받고 일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30년, 40년 훨씬 더 전에 저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당신 나라에 돈 보내고 처자식 살리고 어르신 봉양하고 얼른 부자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눈물과 피땀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잘하는 것, 잘하는 것대로 인정하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번 사고 치다가 한번 잘할 때도 어쩌다 네가 이런 일을 했냐? 핀잔하지 말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그래야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 세대 사람들,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약한 자들 돌보고, 맹인들 심방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병 환자 만져주고, 사랑하는 자들,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서 손잡아주고, 사회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보내고, 그들과 식탁교제하시고, 심방하시는 일은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있는 그 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심방하며 다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맙다고. 내가 못하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당신이 해주니까 고맙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예수님께 발목을 잡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께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정성껏 그들을 섬기고 약한 자와 식탁 교제하는 것,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누군가가 하면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여건상 우리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섬겨주면 그 일에 대해서 허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7, 8월입니다. 교회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집에서 우리 아이들 2, 3일도 데리고 있기가 힘듭니다. 내 자식도 함께하면 열불이 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수련회를 2박 3일씩 갑니다. 놀랍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0: 그 앞에 가서 허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맙다고. 내 자식 성경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 잘 길러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 수고를 다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이 여름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시는데 들어오면서 창을 내리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문 내리면 에어컨 바람 나갈까봐 짙게 썬팅된 차를 그냥 쌩쌩 달려서 오고 인사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이 땀 흘리는데 수고하고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메뉴 가지고 타박하고 짜다고 싱겁다고 맵다고 쓰다고 타박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못하는 일 아닙니까? 나는 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탄식하며 바라보십니다. 한 사람의 단면을 보고 오늘 이 질문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해버리면 자격이 있느냐 너희가. 세례요한 인생 전체를 봐야지. 그 사람이 잘한 것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한 건 감사한 것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정 그리고 감사가 전인적으로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어제는요 거칠고 메마른 빈들 같았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과 기도의 동역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이 아침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과 기도는 북녘땅과 전세계 방방곡곡 복음이 닿지 않는 이 빈들과 같은 땅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나누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작은 헌신을 모아서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 하루 동안 전파 선교사로 지원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이 아침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극동방송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